0: 오늘 첫 곡 윤종신의 내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 아니에요. 내일 해도 됩니다. 토요일이니까. 네. 대청소를 3주째 미루고 계신 5512님. 아, 역대급으로 귀찮아요.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주말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뭔지 너무 알죠. 네. 내일 할까요? 3769님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운동을 하면서 오늘 아침 잘 듣고 있어요. 좀 전에 드린 멘트가 굉장히 쑥스러워지는 예, 주말을 아주 야무지게 보내고 계신 3769님. 자, 이래도 저래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토요일 오늘 아침 1부 이어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보.

0: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5: 아이고
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7: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6: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8: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7: 좋다!
6: 두루두루 누리라고?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BGM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DJ가 말할 타이밍이 아닌데 하신 아침 가족들 놀라셨나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의 새 코너인데요. 제목이 무슨 뜻인가 싶으시죠? 주말 오전은 할 일 좀 밀어놓고 뭐 숨쉬기 운동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다가 마음 놓고 게으름 피울 수 있게 음악으로 뭔가 부추기는 자리 깔아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다시피 정지찬, 박원 두 사람이 함께한 팀이죠. 2010년부터 한 15년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아주 여러 곡들이 사랑받고 있고요. 널 생각해도 그 중에 한 곡이죠. 그들의 첫 미니 앨범에 들어있는 타이틀곡. 자, 그러면 느긋하게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함께 들어보죠.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네. 게으른 소파의 노래. 그만큼 여유로운 곡들이 선곡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이어드린 노래가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스라는 곡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 노래는 네가 할 일 못하게 붙잡아 두려고 만든 노래야. 천천히 일어나서 내가 바나나 팬케이크 만들어줄게. 이런 내용인데 그 아내가 굉장히 그 바쁘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 좀 봐봐 하면서 기타를 꺼내서 불러줬대요. 걱정되는 커플입니다. 잘 살고 있으려나?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곡은 우리에게는 그 코코라고 애니메이션 있죠? 네, Remember Me라는 타이틀곡을 노래해서 그 낯설지 않죠. 멕시코의 자랑 나탈리 라풀카데라는 가수가 노래한 로케 콘스트루이모스, 우리가 쌓아 올린 것. 뭐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얻은 영감으로 쓴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분은 활동한 지가 25년이 넘었대요. 네, 아무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느긋한 곡이고, 여기에 한 곡 더 이어드릴 곡이 그 유명한 윙즈의 Silly Love Songs라는 노래인데요. 그 아내가 함께 했던 밴드잖아요, 윙즈가. 원래 이름은 폴 맥카트니 앤드 윙즈인데 편의상 윙즈라고 하면은 폴의 그 밴드구나. 근데 이 노래가 하도 평론가들이 존 레논의 노래는 메시지가 있고 막 그런데 너는 맨날 뭐 이렇게 사랑은 노래 그런 타령이냐 해서 각을 잡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랑 노래 맛을 좀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나탈리아 라프루카데의 로케 콘스트루이모스 그리고 폴 맥카트니 앤더 윙즈의 Silly Love Songs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면서 게으른 소파의 노래 마무리할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주말은 무엇보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원도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또 조양과 내촌 일대까지 총 20km 구간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방향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 또 호법과 원주, 새마을 일대까지 구간 계속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호두 휴게소, 반대 서울 쪽은 기흥과 양재 일대 속도 안 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부근만 아직은 짧게 지칩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2부에도 새 코너가 생겼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다 라디오니까 이제 노래로 그렇게 뭔가 주제를 좀 만들어 보는데요. 2부 코너는 다른 곡 하나를 같은 주제로 더 얹어드리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나눠서 넉넉하게 다양한 노래들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예, 언제나처럼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너의 첫 시간이고 해서 시작에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너무나 여러분들 아침 가족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카펜터스의 노래 We've Only Just Begun 이라는 노래 준비해봤어요. 이 노래가 노래말도 예쁘고 그 가사 덕분에 한 7, 80년대 미국에서 결혼식에 그렇게 많이 썼대요. 자, 이 시작에 한 곡 더

이어드릴 곡이 정말 뭐 언제가 리즈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정말 사랑받는 남매 그룹 악뮤의 벌레를 내고, 이 곡은 내일은 어디 가서 뭘 할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아주 발랄한 노래인데요. 자, 그럼 카펜터스의 노래에 이어서 악뮤까지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자, 악뮤의 벌레를 내고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오늘 그 시작이라는 주제로 두 곡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나타샤 베딩필드가 노래한 언리튼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가사가 내 인생은 아직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같은 거여서 앞으로 자유롭게 채워나갈 수 있다, 이런 가사가 들어있고요. 2004년부터 새 출발 주제가로 인기를 얻었는데, 자, 이 노래에 더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는 최고의 전주상이 있다면 이 노래에다 주고 싶어요. 정말 전주, 뭐 노래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을 달뜨게 만드는 전주가 또 있을까 싶은, 밴드 뉴 레디컬스의 You Get What You Give라는 노래. 이게요, 언리튼의 작곡가가 뉴 레디컬스의 멤버였대요. 다니엘이라는 여성 멤버인데, 이게 90년대 후반 밴드가 해체되면서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나타샤 베딩필드의 이 히트곡 언리튼까지 썼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저도 알지 못했던 이런 팝의 상식, 이런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는 코너니까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언리튼, You Get What You Give 두 곡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한번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관토이.
1: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5: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258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트럭기사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짐 싣고 추풍령을 넘어가다가 휴게소에 들러 글 남겨봐요. 이 일의 장점은 매번 변하는 창밖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아침에서 들려주는 좋은 노래들과 창밖 풍경이 너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 이게 들어주시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진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일하시면서 이런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정말 더 응원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네. 운동 시작한 지 한 달 되신 1403님은 PT를 하고 싶은데 강도가 너무 셀까봐 무서워서 살도 빼고 싶고 근데 운동이 너무 싫고 건강만이 살 길이다. 저한테는 남편이랑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이러면 아, 무조건 건강하셔야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볼게요 하셨으니까, 네, 진짜 뭐 꼭 다른 걸 떠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네, 그건 뭐 PT 트레이너하고 잘 상의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2부 끝곡은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준비했고요. 3부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이 시간에 들려드렸다는 의미는 하트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노래. 사실 이 곡은 7월 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들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랬어요. 정인의 장마 5802-5524-4288-1488-0024. 지금 뭐 주말이라 못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신청이 그만큼 많이 왔던 노래라 오늘 들려드려봤고요. 아, 장마철엔 역시 정인의 장마죠. 요 노래 나온다에 한 표 걸었습니다 하신 2642님. 노래 장마는 좋은데 진짜 장마는 싫어요 라고 빨리 지나가라 라고 1173님. 자꾸 정인 언니 성대모사를 하게 된다고.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모사 아닌가요? 노래 뭔가 좀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0989님 등등의 응원으로 아티스트 송으로 들었고요. 야, 커피 쿠폰 도장 10개 모으면 공짜 커피 준대서 다 모았더니 카페가 없어졌어요. 왜일까? 먹튀는 아닐 것 같은데 대신 0632님께는 저희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노여움 푸시고요. 자,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1: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얘들아, 우리 이제 약속 요일이 바뀌었대.
6: 언제로?
5: 월요일에서 수요일 밤 10시부터 12시.
6: 그럼 약속 장소가 어딘데?
5: 그건 바로
7: 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조지의 바라봐줘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6593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1850님, 서울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 느낌으로다가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 샐러드, 강건한 육식파에서 푸릇한 건강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덕분에 혈압이랑 혈당도 정상으로 바뀌고 있네요.

확실히 식단이 바뀌면 특히나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이럴 땐 겹경사죠. 예, 네. 식단도 바꿔 스트레스도 줄어 앞으로 꽃길만 걸으십시오. 1850님. 작년에 매실청 담그기에 실패했는데요. 올해는 꼭 성공할 거예요. 일단 매실 10kg을 주문했습니다. 야, 그 많은 거 아닌가? 10kg면. 4640님인데 꼭 실패 없이 담그는 법 검색해갖고 정독할 거라고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신청곡 사연인데 배성진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이승환 세 가지 소원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자, 그러면 이 노래 바로 듣죠.

우즈였습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이 곡도 엄청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답니다. 1399-7522 김은나님 등등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그 중에 1399님, 얼마 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노래가 나와서요. 밥 꼭꼭 씹으면서 노래 참 좋다 생각했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가게 사장님께 노래 제목이 뭐냐고 직접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며칠 걸려서 힘들게 알아냈답니다. 이거 잘 잡아내는 앱이 있는데 제가 얘기해도 되나? 아니 뭐 아무튼 노래 찾아주는 앱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S로 시작하는 애가 제일 잘 잡아요. 귀신같이 잡아요. 옆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걸 잡아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두 글자예요. S로 시작하는. 8130님,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요리의 기본인 한식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요리도 수학, 과학이에요.

재료들의 비율이 공식이 다 있더라고요. 조만간 잔금이 탄생할 겁니다. 아니 뭐 그쵸 뭐 비율 공식이 다 그럼 손맛은 이거 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름해갖고 그냥 손으로 하셔도 딱 맛이 나오는 이 경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네 일단은 비율과 공식에 맞춰서 일단 잔금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고 진주동 중학교 다니는 3학년 3반 소녀입니다. 라고 2155 와 3학년이면 주말에 들을 수 있는 거죠. 노혜진 선생님의 기술 가정 수업 시간에 라디오 들어보기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사연도 보내봐요. 요즘 제가 자신감을 좀 잃었는데 멋진 화사 언니 노래 들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화사 언니의 마리아라는 노래 제발 틀어주세요. 라고 어떻게 여고생 아니죠. 여중생의 그 신청곡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자, 멋진 언니 화사 언니의 마리아 함께 들어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 두 건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서울 방향인데요. 먼저 매송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서 3km를 더 간 지점 매송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발생해 매우 주변이 혼잡해진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하만 2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면서 7원 분기점부터 이 구간까지 3km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지금 강원도 가는 길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남춘천부터 춘천 구간 가장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만종부터 원주 구간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자, 오늘은 2253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2주 전에 엄마 모시고 함께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엄마는 건강하신데 정작 저에게 종양이 발견돼서 조직검사까지 받게 됐어요. 지금 결과 들으러 대학병원에 가는 중인데요. 나이 들고 엄마한테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이럴 때 같이 가는 게 가족이지. 꽃놀이 갈 때만 같이 가는 게 가족이니? 맘 같아서는 그냥 네 아버지의 첫째 막둥이까지 다 불러서 같이 가고 싶은 걸 참는 거잖아! 라고. 그럼에도 저는 자꾸 나 혼자 건강검진 받으면 나 혼자 알고 그냥 이번에도 나 혼자 다녀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나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힘들 때도 꽃놀이 갈 때도 늘 함께하는 게 가족이지 꼭 뭐 좋은 것만 나눌 순 없는 노릇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손잡고 씩씩하게 다녀오시죠. 그렇다고 뭐 종양 같은 게 다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요. 7월 11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오래도록 고맙도록 문득 너에게와 함께 이어서 들었어요. 2775님도 엄마 모시고 병원 간다고 문자 주셨었어요. 저번 주에 대장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했는데 그 결과 들으러 가요. 좀 긴장되네요. 근데 조직 검사는 어쨌든 내시경 하면은 거의 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요. 별일 없으면 또 알려주세요. 5104님은 엄마가 장염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병간호랑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좀 지치지만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응원드립니다. 이어서 3834님의 문자도 안녕하세요. 저는 코바늘로 가방 뜨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반짝이 실이라서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완성해야 되는데 마음만 바쁘네요. 또래보다 빨리 찾아온

노안 때문에 돋보기 쓰고 가방을 뜨자니까 속도가 잘 안 납니다. 라고. 저도 노안이 꽤 일찍 온 편이라. 근데 뭐 그거랑 속도하고 특별히 응원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하다 보면 또 적응 되실 겁니다. 네. 3834님이었고요. 2650님은 저하고 동갑이신가요? 58 청취자라고 지금 100조 11일차 되셨대요.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장소로 회사를 22년을 다녔는데 회사 경영난 때문에 100조가 됐어요. 어중간한 나이에 실직해서 울다 웃다 그랬는데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돌밥 돌밥 돌아가면서 밥 먹을 시간이라 희한하고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그나마 살만한데요. 조만간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기를 응원 부탁합니다. 라고 뭐 빠르면 이 나이 때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근데 그건 좀 빠르고 요즘엔 뭐 또 65세까지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지금 원하시는 만큼 괜찮은 회사가 꼭 나타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릴게요. 자 이제 신청곡 8118님이 자영업자인 저는 오늘 쉬어요. 멀리 차 타고 나가서 맛있는 걸 좀 잔뜩 먹을 예정이시라고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는 노래 이것도 오랜만인데요. 8118님 덕분에 같이 들어요.

네, 데릴 홀 앤 존 오츠 키스 온 마이 리스트였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줄여서 홀 앤 오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그랬대요. 네. 내일 모레 지금 GOP 근무 중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옵니다. 근데 첫 휴가가 말년 휴가 같이 12박 13일 진짜 이렇게 알고 통보 받으신 거예요? 6076님 첫 휴가 보통 한 3박 4일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휴가 동안 자는 모습만 보겠죠? 라고 아 혹시 모르죠. 첫 휴가면 지금 뭐 이병이면 자겠다. 집이니까. 감자탕뼈 초벌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취자라고 소개하신 0390님 오전 오후 공장 안에서 스페인 또 캐나다에서 오는 감자탕에 들어가는 뼈를 깨고 삶고 포장하는 업무를 아이고 힘드시겠다. 여름인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힘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저희가 응원의 뜻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물 중에서 작가님들하고 상의해서 네 실한 놈으로다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3587님께서 야,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옆 채널에서 이사 왔어요. 옆집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6월부터 청취한 것 같은데 선곡과 또 윤상 DJ의 차분한 진행 스타일이 완전 제 취향이라 이제 고정해놓고 있어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도 귀한 시간에. 자, 신청하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는요, 김정미님 또 한 주 동안 신청하셨던 곡인데 주말이라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라떼는 크루얼 서머 하면 바나나 라마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40년 전 노래인 거예요.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향이 있고 바닥까지 꺾였다가 다시 치솟은 두 번째 우상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겉보기엔 똑같은 높이일지 몰라도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이전처럼 추락하는 과오를 겪지 않을 수 있죠. 바닥을 딛고 다시 그려낸 두 번째 상승 곡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할 거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꾸준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Living on a Prayer, 본조비의 연주와 노래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 뉴욕에 그 프로농구 그 닉스 홈 구장에 가면은 좀 결정적인 승부처에 이 노래가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관중들이 떼창으로 Oh, living on a prayer.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고 있죠. 내 손을 잡아요. 우리는 해낼 거예요. 역전할 거예요. 뭐 이런 그 힘을 주는 그런 대목에 이 노래가 쓰여집니다. 뭐 이게 농구뿐만이겠습니까? 스포츠 뭐 지금 오늘도 이 주말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스포츠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져요. 프로야구를 비롯해서 축구, 뭐 농구, 배드민턴, 탁구, 뭐 양궁, 또 피클볼에 이르기까지 엄청 많은 게임들을 하고 있겠죠. Living on a prayer. 예, 우린 기도로 살아가요. 내 손을 잡아요. 우린 해낼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도를 하죠. 오늘도 정말 무사히 하루를 지나가길, 가족들 다 건강하길,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길, 꿈, 희망, 계획, 바람, 뭐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올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의 마음가짐이기도 하지 않을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오늘도 응원하면서 토요일 여러분 곁에 제가 한 시간 동안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6: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7: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6: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6: 제주항공
5: 찜.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0: 그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After the love has gone. 예. 요즘 며칠 하루에 한 곡 이상씩 연주곡을 전해드리고 있죠. 지난 목요일에는 그 터미 엠마뉴엘의 기타 연주 전해드렸고, 어제 금요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그 쇼팽 녹턴을 전해드린 바 있고, 오늘은

케니지. 예. 색소폰의 케니지, 그리고 작곡가 데이비드 포스터가 직접 피아노 연주한 After the Love Has Gone. 예. 오늘은 색소폰과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분위기 좋죠? 네. 분위기 좋아요. 지금 제주도 날씨는 어떨까요? 제주도 또 많이 덥겠죠. 서울은 뭐 이미 덥기 시작했고, 제주도는 지금 저랑 친한 후배가 제주도에 가 있어요. 아마 숙소에 콕 틀어박혀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 이름은 바로 신승훈. 신승훈 씨가 제주도에 한 달 동안 송캠프를 가 있어요. 작곡 여행인 거죠. 그래서 멋진 곡을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어젠가 그 우리 문자 메시지에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도 저 신승훈 씨 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신여세 할 때가 됐어요. 예, 신승훈의 여름 노래 세상 신여세를 위해서 지금쯤 투입하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지금 예, 뭐 열심히 곡 작업하고 있는 신승훈 씨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면, 예, 올라오자마자 우리 신여세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새로 발표했던 음반 가운데 신승훈 씨의 노래,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노래 한 곡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별의 순간.

You are beautiful, James Brunt. 제임스 브런트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죠. 그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하고 함께 있는 걸 그걸

목욕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 2분 만에 쓴 가사라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네 얼굴을 봤어. 넌 정말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 분명히 너는 천사일 거야. 이런 아주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을 거야. 아주 청승성이죠. 예, 청승성. 제임스 브런트의 You are beautiful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7725님 주말이고 해서 딸들하고 연극 보러 갑니다. 베니스의 상인. 저는 책으로도 안 읽어본 작품이라 더 기대가 되네요. 베니스의 상인 가만 있어봐. 언제? 제가 분명히 읽었는데 어쨌든 이게 섹스피어 작품이고 희극이죠. 희극. 특유의 재치 있는 희극. 계약과 거래 상업 도시인 그 베니스에서 일어나는 그 어쨌든 인간 사이의 충돌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담은 그런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신구 선생님하고 박근영 선생님이 무대에 오르는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이 작품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군요. 뭐 주말에 뭐 연극뿐만이겠습니까? 뭐 영화관도 찾아가셔야 되고 콘서트장도 또 가셔야 되고 문화적인 행사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어떻게 집안일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나가서 문화적인 그런 식견도 좀 넓히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트레인샤가 노래는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예, 내가 다시는 사랑에 빠지나 봐라 뭐 이런 얘기죠. 네,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하도록 하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벌써 대구와 부산, 전주는 현재 기온이 33도를 넘어섰고요. 서울은 30도 안팎으로 비교적 덜 더운데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이 좀 껴서 그렇습니다. 구름이 차양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서울도 오늘 오후 3시를 전후로 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와 경주는 36도로 오늘 폭염이 가장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심하다 보니 전국의 해수욕장도 일제히 개장을 했고요. 이번 주말은 특히 강원도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동산 요금소부터 춘천, 또 홍천과 내촌 일대 포함해 총 3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밤, 특히 일요일 밤에 방송됐던 공개 방송을 안 들으면 그 다음날 학교나 직장에 가서 대화에 낄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건 TV도 아니고 라디오. MBC 라디오 이종환 아저씨가 진행하던 밤의 디스크쇼 공개 방송이었다. 그 프로그램의 공개 방송에서 뭐 보조 MC도 아닌 것이, 또 노래 손님도 아닌, 뭐 톱스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명도 아닌 것이 바로 나의 존재였다. 아, 그래서 이종환 아저씨는 늘 나를 놀려댔다. 아, 이문세 씨 그 노래를 한 곡도 듣고 싶은데. 아, 히트곡이 파랑새 한 곡밖에 없죠. 파랑새는 아까 불렀으니까 어떻게 그냥 갈래요? 아니면 팝송이라도 한 곡 하고 가실래? 예?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종종 팝송을 부르며 공개 방송에 출연하다가 난 아직 모르잖아요 라는 노래로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도 이종환 아저씨는 오냐오냐 칭찬만 해주시지 않았다. 뭐 이제 드디어 레퍼토리가 이제 두 곡 됐습니다. 두 곡짜리 가수에서 끝날지 뭐 더 잘 될지는 여러분이 이문세 노래를 잘 들으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종환 아저씨는 그렇게 툭툭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 기회를 잘 잡느냐 아니냐는 온전히 내 몫이었다. 야구할 때 캐치볼 하듯이 저쪽에서 누가 기회를 던져주면 이쪽에서 그걸 탁 잡고 하는 과정이 모두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아주 작은 거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도 다른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베풀며 살고 있는 걸까? 수건 돌리기처럼 잘 돌아가던 게임이 나한테서 멈춘 건 아닌지 그거는 한번 양심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부른 것 같은데 나는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네.

이문세의 My Blues였습니다. My Blues. 진짜 파랑새 또는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한두 곡밖에 알려진 곡이 없었던 무명도 아닌 그렇다고 아주 유명한 가수도 아니었던 이문세가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 그동안 히트곡도 좀 내고 가요계에서 그래도 한자락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살핌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응원 이런 게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신 이종환 아저씨 아니었나. 제가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셨으면 이종환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을까. 마이 블루스. 누구나가 다 가는 인생. 꽃잎 하나 떨어지네. 그 표현이 좋아. 뭐 그러셨을까. 어쨌든 잘 놀다 잘 올라와라 문세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셨던 그 어른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잘 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나의 재능을 알아봐 준 사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좀 기회를 주고 멍석을 깔아준 사람. 괜찮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나도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엄숙해졌나요? 네, 좀 익숙한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곽진원이 이 노래를 했네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1980년대인데 이 영화 라붐. 아, 라붐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뭐 엄청났었죠, 그땐. 이 노래를 많이 듣고 자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연륜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1980년대에는 그때는 이제 좋아하는 여배우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청춘스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춘스타 소피 마로소 대표적이죠. 또 피비 게이츠가 있었고, 또 한 명 누구더라? 브룩실즈인가요? 네, 브룩실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독보적인 분이 임예진 씨라고. 그 청춘스타죠. 임예진. 아, 또 누가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 청춘스타들은 지금 어떤 스타로 남아 계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잘들 지내실까요? 저스틴 팀버레이크하고요, 블랙 아이드 피스가 함께한 Where is the love? 도대체 사랑은 어디 있나?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연주곡은 제 노래 중에 집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혜인 씨가 작곡해 준 곡인데 이 노래의 제 목소리만 쏙 빼고 이제 연주곡으로 바뀐 겁니다. 가수 겸 작곡가 겸 교수이기도 한 유혜인 씨 피아노 연주 작품집을 냈어요. 예, 집으로. 연주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연주곡을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남은 주말 토요일 잘 내 것으로 잘 만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막을

광고 김신영입니다. 1544번님의 사연입니다.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와닿네요. 다짐을 너무 많이 하면 짐이 된다.

0: 공감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무겁죠.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한 주간 쌓인 마음의 보찜 탈탈 털어내시길 바라며 정우의 망고 출발합니다.
1: But you let me down, now I'm gonna let it all go.

0: 안녕하세요. 정의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우리 또 예, 토요일 들으신 첫 곡 바로 조성모의 다짐. 그렇죠. 유영만 교수님이 다짐을 너무 많이 하면 다 짐이 된다. 예, 말 그대로 짐이 된다. 그러니까 저도 막 서른에 40대 그 루틴 막 41살엔 이걸 해야 되고 막 몇 살엔 이거 해야 되고 막 저는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저는 지웠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자. 예, 건강만 하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획에도 없던 즐거움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계획대로 살면은 피곤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좀 내려놓고 다시 어깨 한번 회복하고 예, 어차피 월요일날 또 짐 무거운 거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만큼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자고요. 예, 짐 내려놓기에 오늘 예, 우리 정호의 만곡 듣는 분들 잘 선택했어요. 바로 오늘 2부부터는 우리 토요 불나방 NFI 나비와 추억의 탑10 달려볼 테니까요. 주파수 얼음 부탁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정의방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0: 김희명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를 귀한 손님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뒤풀이해보는 시간, 애프터 송 파티.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호의 만곡에 워낙 탑스타 분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바짓가락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송 파티 오늘의 손님 모셔볼게요.
1: 여러분은 지금 인간 비타민 최유정이 사랑하는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4년 만에 솔로 앨범 퍼펙트 타겟으로 돌아온 최유정입니다. 일요일마다 함께하는 정호의 희망곡이지만요, 이렇게 저희 솔로곡으로 방문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비장의 무기라는 제목만큼 제가 갈고 닦아온 저만의 매력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중독성 넘치는 탕탕다랑 후기 매력적인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가져온 추천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엑스러브의 Serve라는 곡인데요. 이 곡 인트로 첫 시작 퍼포먼스가 정말 멋있습니다. 루이 씨가 무용을 하셨던 분이라서 몸이 엄청 유연한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대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신곡 비장의 무기, 그리고 저의 추천곡까지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탕탕타랑 제대로 명중시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최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은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워줄 주인공은 니규. 기대하시라. Who's next? 여기 상암을 꽉 잡고 있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다. 7월 13일 월요일 무대 장인 퀸들이 돌아왔다. 아이들의 미연, 우기, 효아. 7월 14일 화요일 11년 만에 다시 뭉쳤다. 원조 꽃미남 밴드 클릭비. 7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의 락의 전설 김종섭까지. 다음 주 정오의 희망곡 기대하시라. 커밍 순.

기억 저편의 소식들을 모아 모아 시간 여행에 빠져보는 시간. 추억 급수환 뉴스의 추금 뉴. 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산다에 이어서 정오의 희망곡에서도 단 1회 출연만에 고정의 맛을 느끼고 있는 MBC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맛깔난 추억여행 한번 떠나볼 텐데요. 오늘 소환해볼 연도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4년입니다. 출발해볼까요? 뿌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김연아 선수가 완벽한 클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어릿광대를 보내주오에 맞춰서 74.92점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고요.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모든 점프와 스핀 요소를 빈틈없이 소화하면서 144.19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을 받으면서 아쉽게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실력만큼 대인배인 우리 김연아 선수. 스포츠라는 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진정한 챔피언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아, 사실 김연아 선수 하면은 그 우아한 자태와 강렬한 눈빛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올해 연말 시상식에서 제가 가게 된다면 저도 뭐 김연아 선수를 본받아서 좀 치명적인 거 잘할 수 있거든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피디님? 안 되나요?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12월 스케줄 그러면 안 빼놓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코코너 추억의 퀴즈 나가겠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주퀴즈.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에는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2관왕에 올랐고요. 12년간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고강용 힌트 하나 나가겠습니다. 이 선수가 스케이팅을 타는 소리를 성대모사 해드릴게요. 어허. 역시나 이것도 국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저 지금 바로 봤거든요. 방금 봐가지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난 괜찮나요? 이거 스피드 스케이팅 소리예요. 야생화 소리, 야상화 소리, 이상화 소리.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그리고 무료인 미니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분 추첨해서 매운 김치 세트 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기다리면서 추억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노래 실력 엄청났어요. 아이유랑 뭐 듀엣도 했었고 연느님의 애창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네,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MBC 대표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듣고 계시고요. 저는 MBC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나 혼자 사는 고강용 아나운서입니다. 네, 추억의 퀴즈 추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 바로 이상화 선수였습니다. 당첨자분들 이 제 힌트를 듣고 꼭 맞히셨길 바라요. 힌트를 듣고 맞히셨길 바라요. 하얗게 피어난 야생화 이상화. 네, 방송 후에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추억의 급소한 뉴스 추금류 2014년 두 번째 뉴스 나갑니다. Let it go, let it go. 여러분 생각나세요? 네, 이게 효린 씨 버전도 있고 이디아 멘젤 버전도 있어요. 저는 효린 씨 걸 좀 좋아했었는데 효린 씨처럼 좀 불러봤습니다. 아,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들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014년 1월 16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개봉 3주 만에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역대 애니메이션 국내 관객 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겨울왕국 2탄이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문영 PD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대학생 때신가요? 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자막이 아닌 더빙관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의 레디코 대창을 들으면서 동심에 한껏 빠졌었다는 후기를 또 전해줬었는데요. 과연 겨울왕국 3탄도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억 흡수한 뉴스 추급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는 김신영 씨와 나비 씨가 오늘의 소환연도 2014년의 인기 가요들로 함께 해줄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추억의 노래 겨울왕국 OST 이디아 멘젤의 Let It Go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고영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사고 난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2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둔대 분기점 역시 3차로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군포 나들목부터 차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은 교통량이 여전히 몰리면서 군포, 용인, 호법과 원주, 면원 일대 포함해 총 21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조금소부터 서종,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호두 휴게소 특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의가족 4520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이랑 연락이 됐는데요. 이 친구가 예전에 헨슨이라는 영국 밴드한테 꽂혀서 영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난리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국이 아닌 영등포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두 분도 헨슨 기억나시죠?
1: 기억나죠. 97년도였죠.
0: 그렇죠.
1: 예. 음밥. 예, 요 삼형제.
0: 맞아요.
1: 밴드입니다. 빌보드 1위를 했었고요. 그 헨슨만큼 인기 있던 친구들이 이제 조르디.
0: 조르디. 백거시, 백거사, 백거시, 거사.
1: 오, 렐레, 빼빼. 나름 내한 공연까지 했던 최연소 월드스타였는데. 조르디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0: 몇 살이에요?
1: 38이요.
0: 어머머머머.
1: 중년이다.
0: 결혼했나 우리 르디?
1: 아마 했을걸요.
0: 예.
1: 예, 예. 나보다 인생 선배다.
0: 선배면
1: 추억의 탑.
0: 파이팅!
1: 출발합니다. 함께할 분 정의 공식 흥메이커
0: Funny Funnies Funny MC MC MC Yes Ma Come On
1: NAVI 우리 나비씨 어서오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우리 나비씨.
0: 네.
1: 유튜브에서 우리 또 힙합 센 언니.
0: 예.
1: 우리 미기리.
0: 미기리 언니 만났어요.
1: 우리 길미 씨를 또 만났어요.
0: 예, 미기리 언니.
1: 근데 또 길미 씨가 타로 마스터가 됐어요.
0: 맞아요.
1: 나는 근데 이게 놀랍지 않아.
0: 놀랍지 않죠.
1: 네.
0: 우린 알고 있었잖아. 그 기운을.
1: 기운이 있어.
0: 네.
1: 우리 길미 씨가
0: 예.
1: 허공을 보면 살짝 무서운 그런 감이 좀 있었어요.
0: 허공을 옛날에. 자주 봐요.
1: 허공 많이 봤어.
0: 허공을 자주 보고.
1: 정말로.
0: 예, 언니가.
1: 아, 그리고 길미가 또 또 예. 나비에 셋째를 줬었어요.
0: 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2028년에 셋째가 있으니 조심하여라.
1: 뭘 조심해요?
0: 여러모로.
1: 여러모로.
0: 예, 좀 정말 만약에 너무 셋째 괜찮으면은 네. 그때 생기면은 너무 좋다고.
1: 28년도.
0: 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둘도 너무 힘들다. 안 된다.
1: 네.
0: 예.
1: 아 그러면 혹했어요 그래도?
0: 아,
1: 너무 좋다 하니까.
0: 너무 좋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나이도 나이고 체력이
1: 그래.
0: 그리고 이제 뭐 아기가 80일 됐는데 셋째까지 바라보기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1: 셋째가 진짜 딸이면 괜찮다.
0: 딸이면 괜찮지.
1: 아들이 또 나와.
0: 와,
1: 그러면
0: 10년 20년 네. 확확 늙어요.
1: 그러면 저기 이준 아빠만 지금
0: 네.
1: 이준 아빠 3명이랑 살고 계시잖아요. 나비 얼굴이
0: 맞아요.
1: 하나도 없더라고요.
0: 예.
1: 왜 이렇게 나비 얼굴이 없지?
0: 우리 첫째도 이준이 아빠,
1: 예.
0: 둘째도 지금 딸인데
1: 이준이 아빠.
0: 이준이 아빠가 많아요.
1: 저 이준이 어렸을 때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0: 맞아요.
1: 깜짝 놀랐습니다.
0: 네네.
1: 예. 아니 또 안 그래도 앞에서 헨슨,
0: 네.
1: 조르디 얘기했잖아요. 맞다. 28년도에 셋째 낳고 또 실용음악과 선생님이잖아요.
0: 예, 예.
1: 만들자.
0: 음악 남매로 한번 키워봐요.
1: 네, 네.
0: 악뮤처럼.
1: 악뮤, 악뮤 있잖아.
0: 제이 악뮤 한번 가.
1: 그 악뮤.
0: 예, 저기 잭슨 파이브 한번 가요.
1: 잭파 가.
0: 잭파 가.
1: 예.
0: 그럼 5명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쌍댕이 가자.
0: 예, 댕이로.
1: 네, 댕이 쌍댕이 네. 한번 좀 부탁드리고 우리 조남매의 꿈과 희망.
0: 아유, 가자. 모든 가보자.
1: 모든
0: 얘들아,
1: 가보자.
0: 엄마가 예. 팍팍 밀어줄게.
1: 밀어준다.
0: 네.
1: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억의 탑
0: 10
1: 달려볼게요. 노래는 헨슨입니다. 음밥.

0: 와우! 토요일에 함께하는 줄기탑 오늘 준비된 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
1: 맞습니다.
0: 2014년 7월 둘째 주 달려볼게요. 나비 씨 10위가요?
1: 네, 10위는요. 엑소의 으르르

0: 엑소 오더라는 건 알죠.
1: 요거는 정말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0: 정말
1: 모르는 분이 없죠.
0: 사실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대히트송.
1: 맞아요.
0: 이런 곡이 바로 이제 엑소의 으르렁이었고
1: 그리고 예예
0: 정규앨범 리패키지.
1: 리패키지입니다.
0: 그리고
1: 네
0: 이게 제가 엑소 으르렁이 안 나왔으면 둘째 이모 김다비 주라주라 뮤비가 안 나왔어요.
1: 어 왜요?
0: 왜냐면 엑소 으르렁이 원테이크였어요.
1: 원테이크로 갔죠.
0: 뮤직비디오가. 네. 그래서 아니 엑소 원테이크 있는데 트로트는 네. 왜 원테이크 없냐. 어. 그래서 둘째 이모 김다비 주라주라가 원테이크로 갔어요.
1: 같이 엮기에는 좀 아니요. 기술이라든지 카메라 자체가 좀 많이 다르던데 구도도 그렇고
0: 스마트폰
1: 예 스마트폰 저기 하나. 송 대표님이 직접 찍어주셨잖아요.
0: 예예 예, 예, 예. 송 대표님이 예 또 찍어주셨다. 예. 원테이크예요.
1: 어, 그렇게 엮으려고
0: 엮어야지. 예. 이때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조금 설득을 했어요.
1: 아 우리 오마주가 예. 엑소다
0: 엑소 으르렁처럼 나는 그렇게 가겠다 예. 아까 또 말씀드리고 이게 또 엑소 으르렁이 잘 된 이유가 또 교복.
1: 아 와. 요거는 좀 판타지 아닙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정말? 교복을 입고.
0: 예. 근데 저도 교복 입고 왁스 머니를 불러서
1: 예.
0: 일본, 대만, 한국 엽기 사이트에서 1위를 했었고요.
1: 네.
0: 프랑스. 세계 엽기 사이트 9위.
1: 아, 세계로.
0: 예. 그러니까 빌보드 9등 한 느낌이에요.
1: 네. 요게 지금 이때 이 영상이 어디 올라갔었죠?
0: 이때 저기 오디션 박스.
1: 아, 네네. 네,
0: 지금은 없어진 건데. 네. 또 대표님이 거기 그 오디션 박스 사장님이
1: 예.
0: 저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그냥
1: 아, 바로 뿌릴 거야. 뿌린 거야?
0: 뿌리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 그 점퍼 있잖아요.
1: 네네.
0: 이 점퍼를 입고 제가 이대 앞을 갔거든요. 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아 저였다.
1: 예.
0: 너무
1: 이게 왜냐면 혼자 보기 너무 아깝거든요.
0: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1: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 여고생 둘이서.
0: 예.
1: 예.
0: 옆에 친구는 좀 죄가 없어요. 이 친구 되게 얌전하거든요.
1: 어 그래요?
0: 예.
1: 어쩌다가 엮여가지고.
0: 괜히 같이 예. 갔다가.

0: 그냥. 네. 예.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코트를 예 동생에게 주었어요.
1: 이게 떡볶이 코트잖아요.
0: 예, 떡볶이 코트 입으면 네. 알아볼까봐.
1: 알아보죠.
0: 예. 그것도 가르마도 바꾸고. 예. 그래. 노력은 많이 했던 친구다.
1: 신티도 이때 나름대로 소녀 소녀하게 머리띠도 하고 귀엽네요.
0: 이때는 착한 신형이에요.
1: 예, 착한 눈썹도.
0: 고삼.
1: 예, 예. 이렇게 눈이 눈매가 선해.
0: 어 그래요?
1: 네.
0: 이때도 조금 예. CB가 많이 붙었어요.
1: 그래요?
0: 왜 쳐다보냐고.
1: 덩치 때문에 그래.
0: 그래?
1: 덩치 때문에 그래.
0: 이때 갑자기 한 18kg가 쪘어요.
1: 예, 예.
0: 예 지금의 저처럼.
1: 지금.
0: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1: 전성기였네. 전성기였어.
0: 뭐, 예. 잠도 안 자요.
1: 예.
0: 잠 안 자고 먹어요.
1: 예. 그때는 안 자도 힘이 팔팔 넘쳐.
0: 그럼 소화 다 되지. 예.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9위 갑니다.
1: AOA의 짧은 치마.
0: 아우.

0: 많이 땡기네. 이거 알지? 이거 알지?
1: 그렇지.
0: 탈라. 미안해요.
1: 잠깐만. 자, 이준 엄마.
0: 예, 예.
1: 이준 엄마.
0: 요거 짧은지만 같은 풍의 노래가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비슷한 결이 예. 많아요. 예.
1: 요게 또 AOA의 다섯 번째 싱글이고, 네. 이게 사실 이 노래로 인기를 이제 조금씩 더 반등을 계속 했죠. 이게 짧은지만 시작이고요. 단발머리. 네. 그래도 비슷했어요.
0: 맞아, 맞아.
1: 사뿐사뿐.
0: 사뿐사뿐.
1: 심쿵에, 뭐 쫙 같이. 굿럭, 예, 익스큐즈미. 그다음에 빙글뱅글 뭐 이런 거 있어요.
0: 되게
1: 예.
0: 많구나.
1: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요때 당시에 그 섹시한 네. 그런 이제 그게 또 유행이었어요. 섹시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다 섹시한 컨셉으로 또 많이 했었고 작년에 골반통신이라고 네. 그 챌린지가 BGM이 되면서 이 노래가 작년에 역주행을 했었어요.
0: 그 골반 노래가 이 AOA 노래예요?
1: 그렇죠. 짧은 치마.
0: 아 진짜? 네. 큰돈 벌었을 것 같은데?
1: 또 이 노래 역주행 덕분에 또 용돈을 예. 네, 또 벌었다고 우리 지민 씨가 예. 네. 지민 씨가 또 여기 작사에 참여했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지민 씨랑 또 친한 사이잖아요. 네. 신디가.
1: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SNS를 보고 예, 몇 번 혼냈죠.
0: 왜요?
1: 여며라 옷 좀.
0: 아, 왜, 왜. 그 의상까지 다 지금.
1: 자꾸 저기 란제리 룩을 자꾸 입어요. 그래서
0: 그래요?
1: 여며.
0: 여며라. 예, 예, 엄마의 마음으로.
1: 그럼 너 안 늙을 것 같아? 바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 우리 제가 나비 씨한테 예. 가장 잘하는 말이 뭐죠? SNS 보고 우리 또 나비 씨한테.
0: 저한테 며칠 예, 전에 예. DM이 왔어요.
1: 예, 예. 예.
0: 너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니? 제가 하루는
1: 예, 예. 아니 안 하던 어부바를 이준이를 예. 하게 해주면서 갑자기
0: 내 아이가 내 무릎 내 품에 언제까지 안겨 있을까?
1: 그러니까.
0: 조금만 천천히 커주길 바래.
1: 빨리 크길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면서 지금 갑자기 그래서 바로 참지 못하고 제가 예. 다이렉트 메시지
0: 예, DM이 바로 들어 새벽인데 예. 그 시간에 원래 웬만하면 안 보내시거든요.
1: 예. 아, 예.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화가 많은데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0: 너 예. 이미지 관리하니 예. 가식적이다.
1: 이관 그만해라. 이미지 관리 그만해라.
0: 너 나한테 집에 맨날 가기 싫다고 하잖아.
1: 또 서로 친하다 보니까 예, 예. 그 얘기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노래는 엑소의 으르렁
0: 그리고 AOA의 짧은 치마

0: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 와우, 추억의 탑텐. 조남매 어머니 우리 나비와 함께 2014년이죠. 네. 예, 둘째 주 7월 둘째 주 이제 파리 갑니다.
6: 네, 파리는 아.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5: 이 노래가 12년 된 노래예요. 아, 가자.

0: 만나요. 네. 우리 아이유 버전은 좀 예. 청순해요.
1: 아이유 씨 청순하죠.
0: 근데 나비가 부르는 금요일에 만나요는 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요.
1: 아, 꿍꿍이가 있다뇨. 아니 왜 그러세요.
0: 꿍꿍이가 있는 사람.
1: 예. 아니 어떻게든 같이 함께 해야죠.
0: 뒤를 자꾸 너무 끌었어요.
1: 그렇죠.
0: 이렇게 됐잖아요.
1: 이번 주 금요일.
0: 뒤를 왜 이렇게 뒤집어요? 그 내가 말했잖아요. 꿍꿍이 있다고.
1: 예.
0: 예, 이번 주 금요일.
1: 예, 예. 저도 사람인지라.
0: 예. 예. 예. 어마어마했고. 네. 사실, 이때도 저는 정화희만 곡을 진행을 하고 있었을 텐데, 금요일이면 무조건 이 노래 신청곡이 많이 나왔어요.
1: 그쵸.
0: 예, 뭐, 금요일에 소개팅 있어요 네. 하면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신청합니다. 뭐, 요런 거 많았었고.
1: 그래서 우리가 요일 들어간 그래. 제목을 해야 돼요. 예전에 그 화요일 들어간. 저기
0: 그대 내 곁을 떠나는 슬픈 화요일에
1: 비가 내리면
0: 박미경 씨 예. 까만 비 속으로 이거 있었어요.
1: 그렇죠. 예, 수요일도 있었고. 있나요?
0: 수요일엔 빨간 장미.
1: 아, 수요일엔 빨간 장미.
0: 예, 요거 있었고.
1: 뭐 손담비 씨 토요일 밤엔
0: 요거 있고 김종찬 씨 토요일은 밤을 좋아.
1: 맞아요.
0: 요거 있었고 어반자카바 목요일 밤에.
1: 아, 목요일 밤에.
0: 잠깐만 빈자리가 없나? 월요일?
1: 월요일?
0: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오르자 예. 월차 내고 싶은 월요일 출근 한 게 완전 미라클 불금 위에 지하철에 오르자 화가 많다
1: 많아
0: 화요일 버틴 조카에게 박수를 텐션은 금요일 수상하다 수요일
1: 그렇지
0: 이거 다
1: 우린 이렇게 가야 돼. 저도 신영 씨랑 친구인 게
0: 예?
1: 이 친구임에 분명한 게 저도 요일 노래가 있어요. 먼데이 투 선데이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네가 야. 보고 싶어 먼데이 투스데이 Wednesday, Thursday.
0: 아, 잠깐만. 이건 너무 성의 없다.
1: 계속 나와요.
0: 그냥 나열이잖아요.
1: 예, 미안해요. 예, 예.
0: 이제 남은 건 절기송밖에 없어요.
1: 춘하추동 가야 돼요.
0: 춘하추동 예. 가야지. 입하, 입하. 예, 이런 거 해야지.
1: 예.
0: 예. 입춘대길. 입춘대길은 입춘 많이 올 것 같아요.
1: 한로로 씨가 했잖아. 입춘.
0: 아, 예. 그래서 대길까지.
1: 예.
0: 입춘대길.
1: 대길은 없었어.
0: 그럼.
1: 예. 예.
0: 입춘대길 있어요. 까지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요. 저희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유배 행성이란 SF 소설은 우주 멀리 외계 행성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0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봄이 15년, 여름이 15년, 가을도 15년,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란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뭘 고르실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와우, 청아의 방국 3부 시작됐습니다. 추억의 탑 정의 대표 우리 흑여사.
2: 예.
1: 예. 또 채널명이 뭐죠?
2: 나는 나비지호.
1: 네. 나는 예. 나비지호.
2: 나는 나비지호.
1: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예. 나는 나비지호의 주인장 우리 나비와 함께 12년 전 2014년 예. 7월 둘째 주 인기가요. 근데 명곡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 그러니까요.
1: 12년 전이.
2: 저희가 차트를 지금 쭉 보고 예. 있는데 다 대박곡들입니다.
1: 깜짝깜짝 네. 놀랍니다. 예. 이제 7위 갈게요.
2: 네. 정기고 써유의 썸.
1: 써유가 뭐예요?
2: 미안해요.
1: 정기고 써유의 썸이 뭐예요? 사과하세요.
2: 네, 미안해요, 소유. 예.

0: 시스템보다 신난다 그러지 않아요?
1: 아 저는 미디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0: 어, 움직이지 않네. 예.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시네요.
1: 그렇죠. 약간 고개만 까딱까딱. 예. 이것도 리믹 해야 돼요.
0: EDM으로 갈까요?
1: 예. 둥땅 둥둥땅
0: 가야지.
1: 니코 니코 니코 니코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0: 처음은 뭐예요?
1: 와똥와똥와 이거 가야죠. 예. 예. 일단 요 당시에 피처링의 여신, 콜라보 예. 여신은 소유.
0: 소유였죠.
1: 그렇죠. 네. 이게 2014년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연간 1위를 차지했어요.
0: 한 해 동안 가장 맞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음원입니다.
1: 그리고 네. 한국 대중음악상까지 네. 이제 수상을 하면서 대중과 이제 평단 여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야, 썸 옛날에 썸이 그렇게 또 유행이었어요. 이 단어가.
0: 맞아. 사실 요즘은 썸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안 이것도 네. 사실 옛날 말이 된 거예요.
1: 약간 이제 뭐 밀당은 저희가 옛날
0: 밀당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1: 밀당은
0: 플러팅도 좀 예전 거 같아.
1: 아 그린라이트도 진짜 약간 2014년쯤이
0: 그린라이트 너무 오래됐다.
1: 이게 또 있었고 예. 어장관리.
0: 요거는 한 20년 된 거 같은데.
1: 어장관리 한 25년 정도 예. 된 거 같은데. 예. 얼마 전에는 삼기다.
0: 삼기다가 뭐죠?
1: 아, 사기다가 있는데 약간 사귀는 건 아니니까 그 전 단계 삼기다.
0: 아, 그럼 삼기다 전에 이기다예요?
1: 이기다, 일기다.
0: 일기다. 예. 재밌네. 예,
1: 나 지금 약간 이기다 정도? 약간 난 삼기다?
0: 뽀뽀했으면 몇 기다예요? 뽀뽀했으면?
1: 뽀뽀 조금 뽀뽀는 한 이기다 정도.
0: 이기다. 예, 이기다. 그럼 삼기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1: 뽀뽀보다 조금
0: 저 키스?
1: 예, 키스 쪽으로 더 가야죠. 예, 예. 예 아무래도 예, 아니 우리 나비 씨. 예. 그 책정이 또 돼 있잖아요. 나비 책정사가.
0: 예.
1: 일기다 뭐예요? 일기다.
0: 일기다요? 예. 일귀다.
1: 일귀다.
0: 일귀다는 이제 손 정도 잡고
1: 손 정도 일기다. 이기다.
0: 이기다 이제 허그 들어가죠. 허그를 들어가는데
1: 허그 들어가는데 이기다면 최악 아니에요?
0: 왜요? 왜요?
1: 사귀지도 않고 허그를 왜 해?
0: 한번 그 가슴과 가슴을
1: 아니,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0: 심장수를 들어봐야지. 이 사람이 심장이 정말 날 위해 뛰고 있는 것인가?
1: 아니 심장 안 예. 뛰면 죽어요.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기다.
0: 삼기다는 저도 이제 입맞춤.
1: 입맞춤.
0: 입술 쪽으로. 예.
1: 사기다?
0: 사기다. 이제 키스하면 사귀어야지. 솔직히.
1: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헤이 나비! 제가 나비 연애사를 알고 있는데 무슨
0: 미안해요.
1: 가식 예. 덩어리다 정말.
0: 들통났어?
1: 예.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으니까 예. 내가 거기서만
0: 여기까지
1: 끊겠습니다.
0: 할게요.
1: 여기까지 예. 하겠고요.
0: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80일이에요.
1: 알았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네. 그냥 멈춘다 예. 말씀드리면서 소유 정기고의 썸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 제주항공
3: 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추억의 탑
1: 10
0: 노래짱 토크짱
1: 짱.
0: 텐션
1: 짱.
0: 3
1: 짱.
0: 오케이 우리 나비와 함께 2014년 7월 둘째 주 이제 6위 갑니다.
1: 네.
0: 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1: 진짜 요거는 예. 우리가 너무 좋아. 6위에요.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0: 츄.
1: 자 입술 내밀자.
0: 미스터

0: 유!
1: 이 노래 난리 나지.
0: 이게 사실 굉장히 청순한 노래인데 예. 신디가 부르니까 약간 군대에서 부르는 군악대 같아요.
1: 기합 들어가야 돼. 미스터 츄 이게 더 무섭잖아.
0: 마지막에 너무 약간 의심연스러웠으면 잠깐만.
1: 너무 무섭잖아요. 예, 예. 예. 우리 에이핑크의 네 번째 EP입니다.
0: 네,
1: 타이틀곡이고 사실 이때 당시에 SES의 그 빈자리를 네. 에이핑크가 굉장히 그 10년 단위로 네. 채워줬죠.
0: 왜냐면 네. 요정 계보가 없었어요 중간에.
1: 맞아요. 좀 이렇게 떠 있었어요.
0: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에이핑크가 요정 계보를 잡았죠.
0: 했고 우리 신디도 요정 계보 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네,
1: 안 보는 삽니다.
0: 예. 예. 근데 예. 요정, 요정 맞아요?
1: 많은 분들이 예. 그 당땡 마켓으로 예. 정말 판다고 안 본 놈 판다고
0: 예.
1: 요정 컨셉 저희는 그 약간 롤모델로 핑클 선배님
0: 아 핑클 예.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요
1: 이때가 그 국민 그 투표를 받았어요 예. 국민 프로듀서님들한테 투표를 받은 제 꼴찌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잖아요
0: 사이드에 빠져 있네
1: 그러니까
0: 선인장 바로 옆에 있어요
1: 맞아요 따가워
0: 비슷해 선인장이랑 비슷해
1: 이때 당시에 그 요정도 있고 미드소만가요? 예.
0: 예.
1: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머리를 너무 핀 것 같아. 머리를 너무 풀러 헤쳤어. 아유. 예. 아이고야.
1: 근데 이 가발이 셀럽5 셀럽이 되고 싶어 가발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재탕한 거예요?
1: 린스로 많이 감았어요, 네. 정말. 많이 해야
0: 안 그러면 빗질이 안 돼. 뻑뻑해요.
1: 뻑뻑해서 안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 나비도 컨셉이 예. 또 청순. I love you 때 청순했잖아요.
0: I love you 때는 청순으로 나갔는데 예. 돌이켜서 보면은 화장이 너무 세요. 아시잖아요. 제거 옛날 사진.
1: 화장은 센데 노래가. 네. 예.
0: 노래는 그 첫사랑의 풋풋함을 표현한 곡이었죠.
1: 그럼.
0: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 아인이 뱃속에 있을 때 만삭 사진. 이때 청순하다고 난리가 났잖아.
1: 진짜.
0: 이거 보세요.
1: 세상에나.
0: 아이고야. 아이고야.
1: 근데 옷이 청순하잖아요. 정말 한마디 더 하고 싶어. 여명.
0: 이때 나도. 이때 아니면.
1: 이렇게 예. 다 이렇게 벗어 제껴.
0: 자신이 있어서. 예.
1: 그건 맞아요.
0: 맞아요.
1: 예. 예. 그리고 살이 하얘.
0: 새하예요.
1: 예. 네. 이준이도 하얗잖아요.
0: 이준이도 하얗죠.
1: 예.
0: 아이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아직 이게 피부가 아직은 빨개. 아직 빨개.
1: 아빠 닮은 것 같아. 아빠 약간 까만잡잡하거든요.
0: 맞아요.
1: 예. 아유도 애기는 진짜 얼굴이 12번 예. 바뀌어요.
0: 아직 100일도 예. 안 됐으니까
1: 그러니까.
0: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그럼, 기다려볼게요.
1: 그럼요. 예. 예. 그리고 5위. 와, 또 다른 장수 걸그룹이다. 예.
0: 마마무의 미스터 MMO.
1: 가자!
0: 가자!

0: 요게 마마무 데뷔곡이군요.
1: 데뷔곡이에요. 네. 제가 마마무 데뷔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소리만 듣고 이 노래 소리 듣고 아, 이 친구들은 언더에서 또 예 약간 정말 그 평정을 하고 올라온 친구들이구나.
0: 약간 뭐 제이의 빅마마나
1: 맞아.
0: 저 버블 시스터즈
1: 맞아요.
0: 느낌으로.
1: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애기인 거예요.
0: 애기들이고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를 맞아. 너무 잘하는 거야.
1: 네. 이때 당시에 그 검지 손가락 예. 여기에 맞아요. 그 수염.
0: 네,
1: 요거 수염 있었죠. 아이고 애기다.
0: 귀엽다. 애띠다.
1: 아이고.
0: 어, 화사 씨도 이때는 청순해 보이네.
1: 애기였어요.
0: 애기야.
1: 예, 순댕이.
0: 예.
1: 근데 약간 가사 내용이 요때는 썸이다 확실히. 주제가 왜냐면 애매모호한 이제 태도를 취하는 남자에게 확실하게 좀 해달라.
0: 요거 좀 짜증이 나거든요, 솔직히.
1: 그러니까 썸을 넘어서 분명히 사귈만한데 왜 자꾸 삼기다까지 가냐.
0: 그치.
1: 얘기를 해라. 요건데 나비 씨 만약에 리셋.
0: 예.
1: 예. 지금 처음부터. 우리 조남매 없고 예.
0: 결혼 안 했어요.
1: 결혼 안 했어요. 예. 지금 이준이 아빠 안 만났을 때. 예. 한 명만 골라야 돼요. 음흠. 단호박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인데 애매모호 우유부단한 남자 나비의 선택은

0: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1: 그래도 남자는 차라리 고집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0: 죄송합니다. 이준 아빠가 좀 우유부단하죠.
1: 아니
0: 선해.
1: 선한데 예. 그래도 딱 강단있게 가야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굴면 더 그럼. 이게 화가 나거든요.
0: 그러니까 이준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 일할 때는 진짜 강단있어요.
1: 맞아요.
0: 확실해. 네. 근데 나비 씨 앞에 가면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1: 많이 작아져요.
0: 김수희의 애모야.
1: 예. 키가 183인데 그러니까. 점점 땅에 박혀요.
0: 어깨를 접더라고요. 네. 아이고. 예. 자, 노래는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1: 마마무의 미스터 애매모호.

0: 영원한 토요 블라방. 예, 우리 나비 말고 치요. 예. 예, 우리 추억의 탑
1: 10
0: 달려보고 있고요. 2014년 7월 이제 4위 갑니다.
1: 자, GOD의 하늘색 약속.
2: 사라져가는 돈, 내 거치.

0: 잠시만 요
1: 역시
2: 아 팬지오디잖아요.
0: 아 저 역시 개상마늘.
2: 예예.
0: 예. 예. 데뷔 15주년을 맞아서 또 지오디의 8집 더블 타이틀곡이고 예? 미디엄 템포 곡으로는 촛불 하나.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있고 이제 이 촛불 하나를 살짝 오마주를 했죠.
2: 맞아요. 예.
0: 아, 또 기가 막히네.
2: 가사 요 부분 우리 쭈니 오빠 파트 요게 또 굉장히 위트 있었어요. 난 누구? 아저씨 준 JYP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아이돌계 워너비 후배들 인사도 두 번 90도 꾸벅 그만해 꾸벅.
0: 오 예. 역시 팬 지오디다.
2: 예. 예. 사실은 JYP보다 형님입니다.
0: 맞아요.
2: 준이 형이
0: 예전에 예. 기억나요. 우리 또 준이 오빠가 나 32살 나 32살 예, 맞아요. 기억나요.
2: 예. 예전에 맞아요.
0: 맞아.
2: 뉴스에서 봤어요.
0: 맞아요. 가슴 아팠다.
2: 네, 맞아요.
0: 오빠 그때 기억나? 아우 야 어제 기억 안 나. 근데 그거 기억나. 억울했어. 슬펐어. Very sad. Okay, 꼬맹스. 네. 저한테 맨날 어 꼬맹스. 예. Hey, 꼬맹스.
2: 꼬맹스.
0: 예, 꼬맹스. 예. 어, 맨날 똥뚜껑 가니?
2: 막. 똥뚜껑
0: 감. 예. 아, 또 기억이 나고. 맞아. 약간 이제 준이 오빠 이런 친구들이 또 다 이제 막 어린 친구들이 다 꾸벅꾸벅 하잖아요.
2: 맞아 맞아요.
0: 나비 씨가 반대로 정말 제가 거의 뭐 폴더 접히는 인사 있죠. 좀 깍듯이 모시는 선배 있어요?
2: 아무래도 저희 이제 뭐 위쪽으로 보면 네. 린 언니라든지 깍듯이 해야 돼요.
0: 린 형님.
2: 예, 린 예. 형님. 예,
0: 형님 라인이 있어요.
2: 예, 그다음에 뭐 거미 형님.
0: 아, 거미 형님.
2: 예, 뭐 예. 백지영 선배님.
0: 아, 지영 형님.
2: 예. 예. 정말 인사 깍듯이 하면 솔 저기 신지 언니.
0: 아, 신지 언니. 예, 신지 형님.
2: 예, 신지 형님.
0: 예. 신지 형님. 예. 라인이 또 있죠.
2: 있죠.
0: 아, 또 예. 깍듯이 모셨잖아요. 보아 씨.
2: 보아 씨도
0: 동갑이잖아요.
2: 동갑 얘긴데 또 대선배님이기
0: 맞아,
2: 때문에 제가 90도 인사를 했죠.
0: 아, 예, 보아.
2: 당연하죠. 네. 너무 좋아해요.
0: 예. 이름만 들어도 예, 80년대 초반 언니들이 예, 좀 모시고 살아야 돼요.
2: 이때는 그리고 뭔가 이 연예계 생활이 더 막 척박했잖아.
0: 척박했지.
2: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
0: 다 같이 이제
2: 강인해야 된다고.
0: 인사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저 이쯤에서 우리 팬 GOD.
2: 아, 좋아요.
0: 다 일어나십시오. GOD의 하늘색 약속 듣고 올게요.
3: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여라 얘들아.

0: FM for you.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제9호 태풍 바비가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지금 대구와 전주의 기온은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야외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지방으로는 높은

0: 파도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해안가 접근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 가는 길 정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군포, 호법, 원주 일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은 둔대분기점 3차로 사고 여파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만재 뮤지션 악뮤 이찬혁.
2: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아, 인생 그 빡세다. 아.
4: No, no, no.
3: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희 들어야 돼.
2: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3: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2: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5: 김신아입니다.
2: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마실게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5: 아, 너무 좋다. 예. 아,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래. 예. 추억의 탑 2014년 7월 둘째 주에 인기가요 만나보고 있습니다.
2: 자, 3위는요 악뮤의 200%.
5: 악뮤도 12년.
2: 어머어머.

0: 나비 씨. 예. 솔직히 이때 행사 곡에 네. 200% 있었죠.
1: 비밀이에요. 티나요?
0: 예. 너무 있다. 너무 있다.
1: 너무 좋아했고.
0: 그렇죠.
1: 우리 찬혁 씨는 정말 음악 천재잖아요.
0: 이 친구는 천재고. 예. 그러니까 악뮤 1집 타이틀곡이고 이게 데뷔 앨범인데 트리플 타이틀곡.
1: 세 곡이.
0: 예. 예. 그러니까 이 노래 외워도 저는 Give Love를 좋아하는.
1: 아, Give Love.
0: 예, Give Love 파였고 얼음들.
1: 얼음들.
0: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차가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차갑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어, 그리고 YG가 데뷔 초부터 절대 터치 안 하는 그룹이 악뮤.
1: 아, 알아서 워낙 스스로 잘하니까.
0: 예, 유일무이한 팀이었어요.
1: 네.
0: 예. 어, 또, 우리 또 수현 씨가 네? 저와는 좀 다른 의미로 돌아왔어요.
1: 어떻게 돌아왔죠?
0: 본 모습으로.
1: 아, 지금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네. 해서 너무 예뻐졌어요.
0: 진짜. 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
1: 맞아요, 맞아요.
0: 또 홈트 영상을 또 그 채널에서 공개를 또 했죠. 예. 야. 너무 덥다. 너무
1: 아이고, 땀을 많이 예. 흘리시네. 근데 이게 테라스에서 너무 뜨거운데.
0: 사무실 좋다.
1: 예. 사무실 네. 뷰가 좋다.
0: 뷰가
1: 마운틴 뷰니
0: 산 산이야 뷰. 관악산 보일라나
1: 기운이 좋아 저런 데
0: 관악산 한 번씩 네.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1: 어, 올라가야 돼
0: 관상가 우리 박성준 씨가 네.
1: 어 그래요
0: 그래서 지금
1: 때?
0: 관악산이 네. 난리가 났어요
1: 비어 터지는구나
0: 예 그 네. 뭔가 좀 안 풀리고 그런 것 같으면 관악산에 올라가면은 그 기운이 좋은 기운 받고 간다 그래서 거기 산봉우리 못 왔는데 MG들이 다 관악산을 빨리 타잖아.
1: 아, 우린 못 따라가는데.
0: 관악 그다음에 저기 팔공산 무슨 바위 예. 고기랑 지금 세곤 얘기했어. 세고.
1: 아, 예. 그래요?
0: 갓바위, 갓바위, 팔공산. 야, 갓바위는 진짜 대구 다닐 때 많이 다녀 가지고 그래도 잘 됐나 보다. 예. 요때 유도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어, 갓바위는 진짜
1: 많이 갔어요?
0: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1: 아, 정말. 네, 어, 네. 훈련 어떤 그 루틴인가 봐요?
0: 아니, 그게 또 이렇게 경기마다 또 지면 네. 네, 코치님이 예. 네, 뿔이 많이 나셔요.
1: 아, 뿔 나죠.
0: 가자.
1: 예.
0: 야, 옷다, 다 해체 입어.
1: 어, 해체 입어. 예.
0: 가고, 발공상 갈 거야. 쓰레파 신지 마.
1: 아이고야.
0: 야, 누구?
1: 정신교육 어, 해야지.
0: 예.
1: 정신교육.
0: 선배들이 누군데? 누구?
1: 어, 저, 너무 무서운데요?
0: 야, 진짜 네가 가라. 아마 이거랑 비슷해요.
1: 어둠의 진짜로. 세계 아니에요?
0: 아, 많이 예, 어두웠어요.
1: 많이 어둡다.
0: 그리고 예. 프로댕댕 할 때 가거든요. 무서워요.
1: 예.
0: 또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 어, 2위 한번 가봐야죠.
1: 2위 가야죠.
0: 아, 맞아. 예. 이게 또 저희 사연 있는 노래야.
1: 맞아요. 요즘에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0: 이 노래 많이,
1: 이 노래 많이 나옵니다. 예. 윤하의 우산. 참.

0: 요 느낌은 사실은 비가 그냥 억세게 내리는 밤 혼자 포장마차에 딱 앉아가지고
1: 포차
0: 예, 또 그 포차에 또 젊은 사장님 있잖아요. 예. 턱수염 가득한 털보 사장님이 음악을 또 좋아하는 거야.
1: 맞아.
0: 거기서 음악을 촥 틀어주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화가 끊겨.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 오는 거를 다 보면서 한
1: 창문으로 보면서.
0: 그렇지. 예. 안주는 오돌뼈만 먹나요? 아, 너무 맛있네.
1: 안주를 다양하게 드셔야죠.
0: 오돌 가면 맵잖아요. 예. 그럼 속을 풀어줘야지.
1: 예. 예. 그러면 계란말이나 계란찜 일단 들어가요.
0: 아니요.
1: 어떤 거? 누룽지?
0: 우동이요. 아.
1: 면으로 가요?
0: 그럼요. 예, 면으로. 계란말이 집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우동.
1: 우동
0: 예.
1: 들어가고.
0: 사리가 아니고 알아서 주셨어요.
1: 예, 곱빼기처럼. 예.
0: 바로 이제 추가로 예, 우동하고 닭발.
1: 아, 닭발 가야지.
0: 예, 그다음에 꼼장어.
1: 꼼장어 들어가고.
0: 예, 꼼장어 들어가고.
1: 파전 같은 거 그럼. 비 올 때 때려야지.
0: 그리고 개불.
1: 아우.
0: 예, 개불 초장으로 싹 맛있게.
1: 맛있겠다.
0: 고추냉이 싹 섞어가지고. 맛있죠. 혼자
1: 아,
0: 갔어요.
1: 아, 진짜? 이때 예.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아니요. 그냥 먹고 싶어서.
1: 아, 사연이 있어서 슬퍼서 간 게 아니고요.
0: 그럼.
1: 예, 허기가 예. 줘서.
0: 허기 줘서 갔고 예. 이때가 MBC 그 여의도 MBC 맞은편에 노부부가 하셨어요. 포장마차를. 그래서 그리고 또 방송 전에 거기서 제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소름 돋게 한 20분 뒤에 신동이 와서 우동을 드시게.
1: 투탑이에요. 그 우동집에 신동 신디.
0: 만나잖아 연락을 안 했어요. 예. 꼭 이렇게 와.
1: 쉬는 시간마다 가잖아 거기를.
0: 쉬는 시간에 이제 그 닭고기를 시켜가지고 예. 예, 치닭을 또 이렇게 많이 먹고 맞아요. 혼자 갔어요 혼자. 예, 예. 오빠 밥 좀 먹을래? 매니저님한테 예, 예. 오빠 밥 좀 먹을래? 그러니까 아까 먹었잖아.
1: 놀랬지.
0: 무슨 살먹지 보듯이 예. 아까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혼자 갔고 요 노래에 왜 사연이 있냐. 사실 유나 씨가 이제 데뷔 10주년이에요. 네. 10주년이었을 때인데 요때 에픽하이 그리고 유나의 우산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요거를 이건 솔직히 말하면 유나야 네 곡이다
1: 진짜.
0: 하면서 곡을 그냥 양보했어요.
1: 그럼 유나 솔로 버전으로 다시 나온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다시 나온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의리가 장난이 아니다.
1: 네. 네,
0: 정말 우상 같은 존재가 타블로.
1: 네. 너무 좋아. 우리 블루 오빠가 제 데뷔곡 알러뷰 피처링을 해주셨어요.
0: 맞아 맞아.
1: 그리고 중간에 제가 블루 오빠 그 프로듀싱한 앨범에도 제가 보컬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0: 오빠
1: 예, 오랜만에 작업을 좀 해보고 싶네요.
0: 그래, 오빠
1: 너무
0: 좀 나와요 이제.
1: 그래요.
0: 예, 좀 부탁드리고 저희 노래는 악뮤의 200%
1: 네, 유나의 우산.
2: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이웃사 이웃사나
7: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서귀포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가며 부르던 노젓는 소리입니다.
6: 간다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내가 가녀 내가 가가.
7: 옛날 서귀포 해녀들은 일본 대마도까지 물질을 나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대마도, 대마도 사소나 사소나가네 고래도 올래도 불어나가네.
8: 와우 추억의 탑10 달려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 2014년 네. 7월 둘째 주 정말 명곡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아이유의 노래도 있었고 아주 윤하의 노래도 있고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네. 또 있고 악뮤의 그 시작 전부터 네. 예, 쫙 있었는데 이 모든 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누가 했을까요? 네. 우리 나비 씨 발표해 주세요.
9: 자 오늘의 1위는 이분이 마무리하네요.
8: 네.
9: 태양의 눈코입.

0: 어? 뒤에 나비처럼 뒤집네.
1: 뒤집잖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0: 그러네.
1: 예, 요때 여기 또 트렌드였습니다.
0: 뒤집는 거.
1: 예, 뒤집기 창법.
0: 뒤집기 처음 뒤집으신 분이 리안나잖아요.
1: 어, 맞아요.
0: 예.
1: Ella, Ella, Ella, Under my umbrella. Ella, Ella.
0: 그 다음에 다들 뒤집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지금 한나 언니가 애를 셋을 낳았어요.
0: 아, 우리 리안나,
1: 리안나 언니.
0: 언니.
1: 예.
0: 그래.
1: 애를 셋 낳고.
0: 그 집도 약간 다둥이에요.
1: 다둥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자기 그 화장품 사업을 너무
0: 맞아.
1: 잘 돼가지고.
0: 대박 났잖아요.
1: 초대박이 났어요.
0: 아, 근데 사실 우리 태양 씨 집도 만만치
1: 예.
0: 않아요.
1: 아, 초대박이죠 뭐.
0: 민효린 씨와 또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1: 맞아요.
0: 이제 애기가 둘이에요.
1: 애기가 둘이에요?
0: 애가 둘이에요.
1: 태양 씨가?
0: 예.
1: 애 하나 아니에요?
0: 애 하나인가?
1: 애 하나 아니야?
0: 아들 하나예요? 예, 미안해요.
1: 예, 요거는 기자님들.
0: 예.
1: 예. 오보입니다. 오보.
0: 예, 오보. 예.
1: 21년 아 이준이랑 동갑이네.
0: 그래요? 오 그러네.
1: 아.
0: 그때 또 기운이 있었나
1: 아, 그래요.
0: 보다.
1: 그럼 내가 예. 여기 태양 씨 동네 쪽에 키즈 카페 쪽 한번 좀 두리번 걸어봐야겠다.

0: 혹시 마주칠 수도 있잖아. 키즈 카페
1: 집에 있겠지. 키즈 카페
0: 집에 키즈 카페 있을까?
1: 그럼 있겠지.
0: 부럽네요. 네.
1: 예, 우린 나가야지.
0: 예, 우리는 나가야지. 퍼블릭으로 가야 돼요. 퍼블릭.
1: 그럼, 우린 퍼블릭으로 가야 되고. 예. 아, 근데 이 눈코입 자체가 민효린 씨랑 헤어지고 나서 잠깐 헤어졌었대요.
0: 잠깐.
1: 그때 이제 눈코입 요거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얘기를 써야 돼요.
0: 그래야 진심이 와닿지.
1: 예, 맞아. 저도 안 붙는 삽니다.
0: 어, 그 실화인가요?
1: 예, 제주 예. 애월에서 백허그하는 모습.
0: 맞아, 맞아요.
1: 예, 예. 이게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사실.
0: 어떤 거였어요?
1: 휴대폰이 아니고 그 예, 그 월드 있잖아요. 예, 예,
0: 예, 예.
1: 그렇게 해가지고
0: 네
1: 예. 폴더가 있더라고요. 잡아냈지.
0: 아유, 잡아내야지.
1: 예, 케이크를 그렇게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초를 불고 있네.
0: 아이고야.
1: 예, 요거 있었죠.
0: 그걸 살려놨어요?
1: 예?
0: 살려놨냐고.
1: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니 아니.
1: 아니 내가
0: 우리가
1: 뭐...
0: 또 이런 거 보면 못 참잖아.
1: 외계인이야. 예. 아니 잘 참지. 예, 저는 예. 굳이 그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0: 그냥 예. 가라.
1: 예.
0: 가라.
1: 아 그냥 차라리 잘 됐다.
0: 차라리 잘 됐어.
1: 예. 어, 이런 애를 계속. 나 음흉스럽다. 쟤 너무 싫다. 예, 전 끝이에요.
0: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와요. 차라리 잘 됐어. 잘 된 일이야.
1: 저 죄송한데 예. 지금
0: 왜요?
1: 나비 씨 모습에 누가 예. 지금 투영된 자세요? 조영구 씨요. 본인 노래 한참 불러요. 잠깐 이러시고.
0: 조영구 씨요?
1: 예,
0: 잠깐만요. 영구하네.
1: 영구 오빠
0: 리스펙이야.
1: 부인 오빠.
0: 부인 오빠.
1: 뭐 말하면 아 그래도 저는 뿐이고
0: 뿐이고
1: 내 사랑은 우리 귀염둥이 신영이 뿐이다 이런 거 하거든요.
0: 맞아 맞아. 트로트 가수분들이 이런 쪽 많이 해요.
1: 근데 네. R&B잖아. 아 정말 깜짝 놀랐다.
0: 어떻게든 진짜. 한번 끼어 넣으면 되지.
1: 와,
0: 뭐.
1: 나비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0: 잘 돼야 됩니다.
1: 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저희 1위 노래 예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우리 나비 씨?
0: 네, 예. 아니 저 끝났어요? 예. 우리 시간 늘렸잖아.
1: 아, 이제 늘렸어요? 늘린 게
0: 늘린
1: 끝난
0: 게 이거야? 예, 예. 늘린 게 이거야?
1: 늘린 게 이거라뇨. 우리 저기 우리 쨔쨔한 제작진 예. 여러분들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거예요.
0: 너무 쨔쨔해 지금.
1: 예, 30분 늘었대.
0: 아, 그래요?
1: 예.
0: 어, 후루룩 지나갔네요. 후루룩.
1: 진짜. 예. 나비 씨 집에 바로 갈 거죠?
0: 예.
1: 100% 예. 또 뒤에 약속이 있다.
0: 예, 예.
1: 박슬기죠.
0: 아, 박슬기 박은영 지금 뭐 대기 타고 있어요. 대기 타고
1: 아,
0: 있어.
1: 오케이 오케이. 예. 한번 연락 주시고 태양의 눈코입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방곡 김신영
0: 나비였습니다.
1: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아, 모처럼 전국에 이 햇살이 정말 쨍! 와, 기온도 엄청 올라갔어요. 서울 최고 기온이 34도, 전주는 35도, 아, 그리고 경주, 어떡하죠? 36도. 우리 예슬 작가가 모처럼, 진짜 모처럼 쉬러 갔거든요, 경주에. 36도네. 어쩌죠? 전국이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두댕이들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슈퍼노바, 아이브, 그리고 데이빗 게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어요. 1202님, 저도 일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명세훈님, 오늘도 생방이군요. 누나 반가워요. 노정아님, 땡볕 아래 배농사 일하고 계실 아버님 걱정에 팥빙수 사서 가고 있어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언니한테 근황 알리셨고, 조원경님은 시원한 미용실에서 손님 기다리고 계시대요. 더워서 그런지 평소엔 바쁜 토요일이 조용하네요. 아, 저도 손님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러분이요. 저한테 손님이시죠. 기다립니다. 8601님, 소라님 반가워요. 대구 현재 38도. 오늘도 즐거운 방송 기대합니다. 제가 또 즐겁게 해드려야죠. 날씨도 더운데 우중충하게 하면 안 되죠. 정세미님이 전주 35도 아니에요, 언니. 차 타고 가는데 38도예요. 너무 더워요. 38도예요. 저 차 타고 지금 올 때 32도였거든요. 여기 상암. 길거리 온도가 그 정도 됐었는데. 굉장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로 잠시 자리 비우셨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안영미 씨 대신해서 다음 주까지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네, 안영미, 안영미. 오늘은 또 뭐 드셨을까 궁금하다.

0: 한우조리원에서 진짜 음식 맛있게 잘 나온대요. 부럽다. 몸 완전히 회복해서 오셔야 돼요. 자, 우리 두댕이들 힘 떨어지지 않게 서로서로 응원해가면서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2시의 데이트 다 꾸며지는 거 아시죠? 지금 막 바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들려드리고 바로 사연 읽어드리고 그런 게 생방송의 재미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요 까시면 그건 라디오 듣는 것도 무료고 글 올리시는 것도 무료예요. 꼭 한번 깔아서 들어보세요. 뭐 치직거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지하실에서도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광고 후에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들려드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우와, 소라님이다. 반가워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 좋나요? 1080님, 7764-9613-3210님, 9452님, 7457-1618, 4438님, 3410-6116님, 그리고 9191님, 4689님, 야, 이거 쫙 다 읽고 싶은데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오고 있고요. 새싹 회원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미니 어플로 한 페이지에가 이름 쫙 읽어드려야 되겠다. 보자. 이정희, 김영호, 박소영, 신복자님, 신선우님, 하혜정님, 양은미님, 문수영님, 전태우, 한지연, 표경이님, 이양진님, 최성아님, 강현정님, 함양래님, 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저 오늘 생방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어디 계신지 뭐하고 계신지.

0: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지금 바로 문자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좋잖아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차 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서 들으시건 간에 여러분이 신청해서 DJ가 목소리로 여러분 이름도 불러드리고 바로 듣고 싶은 노래 바로 들려드리고 이런 게 라디오의 재미죠. 1280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김천 구간을 지나면서 듣는데요. 소라님 너무 반갑습니다. 역시 소라님 목소리 최고. 혹시나 여기는 팝송만 들려주시나요? 아니죠. 2시에 데이트는 옛날 뭐 김기덕 아저씨, 저 아저씨라고 불렀었거든요. 뭐 이문세, 뭐 윤도현, 뭐 다 그때부터 계속 팝. 가요 다 섞어서 옛날 노래, 지금 노래, 최신곡 뭐 다 섞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곡 위주로 해서 들려드리고 있죠. 아무 노래나 다 신청해 주시면 돼요. 지금 준비한 곡도 가요거든요. 이 노래가 굿데이 2025. 네, 이 멤버들이 텔레파시랑 달빛 창가에서 부른 거 이 노래 아시죠? 들려드릴게요.
1: 정이 없어. 세상이.
2: Yeah. 2025. 하하.
1: 뭐야?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가.
2: Telepathy's the call.
1: Can you feel the vibe? Happy, happy, we stay alive.

이 끝에가 배우 황정민 씨 목소리예요? 멋있다. 잘하신다. 분위기 살리신다. 그때의 2025의 텔레파시 달빛 창가에서 예 메들리곡 들려드렸고요. 4576님 학원 차 놓친 아들 태워다주며 라디오를 틀었는데 세상에 소라님 목소리가 아이고 저 일주일 내내 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예, 저 2주일 동안 안영미 씨 휴가 가신 동안에 제가 해요. 네. 보자. 평소에 라디오 듣지 않는 시간인데 이러려고 아들이 차를 놓쳤나 보네요. 귀한 두 시간 꽉 채워 듣겠습니다. 4576님 감사합니다. 김은주님 언니 여기는 양산이에요. 늘 저희 아들이랑 딸은 늘 저희 아들이랑 딸은 오늘 아 오자가 빠졌구나. 오늘 저희 아들이랑 딸은 지금 서울대학교 투어 중이에요. 아 뭐 이런 게 있군요. 투어하는 게 계속 서울대 기념품샵에서 신나게 카드를 긁고 있네요. 서울대학교 투어 잘하라고 언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 오늘 투어 잘하고 한번 가자 우리. 우리 한번 가자. 엄마 소원 풀어주자. 어? 뭘 파나 서울대 기념품샵에서. 궁금하다. 신복자님, 제가 신복자님 이름 불러드렸는데 남편이 아니 신랑이 우리 신랑은 제 귀에만 들린 환청이래요. 아, 아니에요. 제가 불러드렸어요. 신복자님 불러드렸죠. 손원웅님, 서울인데 지금은 36도라고 하네요. 대구 출신이라 이 정도는 훗. 아 그래 아 그렇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저 지금 복권 사러 갑니다. 소라님 기운 받아서 구입할게요. 자 기운 아홉. 자 제가 엄청 드렸어요 지금 손으로. 야 이거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아쉽다. 이 빠샤 드렸고요. 얼른 가서 사세요. 3410님 발리로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에 2시에 데이트 들으며 친정 가고 있어요. 저희 결혼식 때 사용했던 행진곡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거든요. 이 노래 소개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어떤 선물 드리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그동안에 2시에 데이트에 쌓인 선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다 드리려고 준비해놨죠. 팬티 세트랑 고체 방향제 세트가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받아가세요. 오늘 소개한 분들 웬만하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발리로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에 2시에 데이트 들으며 친정 가고 있는 3410님 신청곡 Love Never Felt So Good 마이클 잭슨.

좋다 좋다. Love never felt so good.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함께 불렀어요. 제가 야 이분 과묵하시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남자분이면 그렇고요. 여자분이면 진짜 무뚝뚝하신데 근데 멋있는데 문자로 2358님이 내용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글씨는 사진만 딱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뭐지? 뭘 보여주시려고 이 사진을 찍은 거지? 그런데 계기판, 자동차 계기판 찍으셨거든요. 38도씨 보여주려고 그랬나 봐요. 알았어요. 엄청 덥구나. 엄청 덥구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 대 듣고 계신 분들 눈앞 풍경 궁금하거든요. 우리 같이 봐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미니는 무료. 신청곡 다 써서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예뻐라. 이거 여기 어디예요? 이거 6116님 사진 맞아요? 네. 저는 아이랑 엄마랑 남편과 국가문화유산 스탬프 투어로 김해에 왔습니다. 아, 김해 예쁘네. 날씨 너무 덥네요. 그래도 푸릇푸릇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오늘 덥지만 화창해서 푸릇푸릇해. 아까 제가 올 때도 막 나무 너무 푸릇푸릇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제 점점 녹색이 진해지고 있어요. 나무들이. 이파리가 봄에는 연했었는데 사진에 그늘 하나도 없이 진짜 푸릇푸릇하네요. 이거를 아니 근데 이거를 그늘이 하나도 없네요. 아우 너무 덥겠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늘 하나도 없이 푸릇푸릇하네요. 진짜 긍정적이야. 긍정 DJ. 0766님 소라 언니 생방이라니 너무 귀하네요. 여긴 부산. 부산도 오늘 엄청 더워요. 애들이랑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청개 잡고 있어요. 여기 잡은 거 보여주셨다. 약간 청개 불쌍한데? 유리병 안에 보기는 예쁜데 이거 살짝 놔주시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자. 보통 그렇지. 보통 놀다가 그쵸? 잡은 거 이렇게 놔주죠. 맞아 맞아. 1647님 개인 택시하는 남편은 출근 준비를 위해 더위에도 열심히 차를 닦네요. 전 김밥 야무지게 싸서 방토랑 가방에 넣어주었어요. 다들 쉬는 토요일이지만 일하는 남편 아자아자 힘내자. 우리 남편분 이름 좀 적어주시지. 그러면 제가 소라야 힘내 뭐 이렇게 크게 이름 불러드릴 텐데. 야 다정하시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 우리 김빛남 PD도 이 정도 다정한가요? 남편.

분이랑 왜 얼굴이 왜 이래? 왜 그래? 왜? 왜? 사연 읽을게. 왜? 왜? 6216님. 어머 소라 언니 주말이라 처음 듣는데 너무 반가워요. 방송 소식 듣고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2시에도 잘 어울려요 하시며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신청하셨어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자동차도 탈이 나기 쉽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유독 고속도로에 고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천 휴게소 부근, 또 반대 목포 방향도 발안 부근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고정 3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뒤로 4km가량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3터널 진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속도 천천히 줄여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15km가량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부터 서종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저 스페셜하죠. 안영미 씨 잠시 출산휴가 가신 동안 제가 잠시 와 있어요. 광고, 날씨 정보 다 들었고 제가 우리 두 대 많이 쌓인 여러분 다 못 드리고 아직 남아있는 많이 남아있어요. 팬티 세트랑 아까 하나 뭐였죠? 탈취제. 방향제 여러분한테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오늘 다 받아가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진 지금 엄청 왔어요. 양천구 신정동에서 게임하는 아들 사진 보내주신 7780님 언니 이거 괜찮아요 하셨던데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예, 이 노래도 신청하시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도 게임해요. 이때 해야지 언제 해요. 냅두세요 그냥 괜찮아. 막 말썽 없으면 괜찮아요. 2046님 누나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 반가워요. 저는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손톱 발톱 정리하는 오후입니다. 수박만 있으면 완벽한디. 아우 시원하겠다. 냉장고에서 싹 꺼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손톱 발톱 깎다가 이렇게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 하늘 사진 파란 하늘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구름 한 점 없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날씨 뭐야? 뭐야? 9575님, 소라님, 여기는 충남 금산에 있는 남이 휴양님이에요. 아, 그래요? 더위 싹 물러나네요. 비가 와서 계곡물이 수정 같아요. 전 이렇게 내 짝꿍과 더위를 잊어요. 반가워요. 아, 뭐예요? 두 분 개울 물에 발 담근 거 두 분 다리 사진 딱 찍어서 보내셨어요. 아우 나 볼펜 한번 떨어뜨린다. 아, 부러워. 뭐예요? 고마워요. 보내주셔서. 좋겠다. 4219님은 옥수수 사진 보내주셨다. 쉬는 토요일에 옥수수 찌고 있어요. 언니는 옥수수 찐옥, 삼옥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찐 거는 이렇게 김에 이렇게 찐 거고 삶는 거는 물에 담궈가지고 하는 게 삶는 옥수수 3옥. 아, 지금 50개는 찐 듯해요. 앞으로 50개 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랑, 아들, 저, 친정엄마 모두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요. 저희 집도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 냉동실에 냉동해서 얼려놔서 그때 많이 나올 때 시켜가지고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맨날 매해 시켜 먹는 데가. 그래서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다가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해서 먹어요. 저희는 저 그 뭐라 그래 전자레인지 옥 이렇게 해야 되나 삼목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해서 먹어요. 저희는 7590님 소라언니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경북 안동에서 청소년 딸 둘과 더더운 대구로 맛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부럽다. 맛있는 거 드세요. 딸들이 좋아하는 데이식스 노래 한 곡 부탁해요 하시면서 제목은 안 적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식스 노래 중에서 이 노래 한번 골라서 들려드려볼게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는 최소영님도 신청하시고 또 0002님도 신청하신 이효리, 유재석, 비 세 분이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이죠. 싹쓸이. 그리고 상순 DJ가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 다시 여기 바닷가 들려드렸어요. 좋다. 신난다. 0002님이 언니 반갑다고 덥지만 애들 점심 챙겨주고 신랑이랑 태안 바닷가 해루질 가고 있어요. 사진은 저번에 잡은 거예요 하시면서 싹쓸이 노래 신청하셨었거든요. 여기 소라랑 막 한가득 바구니에 들어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저번 자주 이런 걸 가기도 참 부지런하시다. 예, 항상 집에 있는 저로선 진짜 진짜 부지런하시다. 우리 두댕이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서울대 투어 중인 남매 있죠. 수연이, 아연이, 언니가, 누나가 사진 봤어. 정문 앞에서 브이하고 찍었구나. 아이고 귀여워. 에이, 예뻐라. 그래.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이 정도 신경 쓰시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서든 따라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수연이랑 아연이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잘하자. 다 힘들지 뭐. 힘들어야 뭐가 좀 돼. 응? 화이팅. 안 힘들고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0813님 일주일치 장보고 왔어요. 23만원 넘게 샀는데 와 여기 영수증 사진 보내셨거든요. 지금 제가 눈앞에 보이는 사진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샵 8000번이에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실 때는 과자를 엄청 사셨다. 23만원이 나오나. 점심을 못 먹어서 달달한 게 땡겼거든요. 집에 가자마자 언니 목소리 들으며 과자 풀 거예요. 좋다 좋다. 저는 그 집에 그 나초칩 있잖아요. 예, 그거 맛있어요. 이거 빨간색에 이게 노란색 포장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초칩 그 회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 뭐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다. 어려워. 그걸 항상 시켜서 먹는데 좀 군것질하고 싶을 때는 그게 안 달아서 예, 단 걸 좋아해서 웬만하면 단 걸 좀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고소해. 그리고 보자. 아 어떡해. 3400님 아무도 없는 저희 회사예요. 혼자여도 더워요. 저는 3주째 주말 출근 중이요 하시면서 정말 사진 찍으시는 우리 3400님 외엔 아무도 없네요. 달력 이렇게 있고 사무실 칸막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따뜻해 있고 의자 까맣고 위에 형광등 켜져 있고 그냥 흔한 그런 사무실 풍경이거든요. 고마워요. 3400님. 제가 또 보내달라 그랬다고 보내셨구나. 아, 저 잘한다. 박수. 아유 화이팅 화이팅. 4101님. 고1 아들 때문에 집 나온 소영이에요. 소영님 왜요? 고1 아들 왜? 게임 때문에 싸웠는데 이 와중에 아들 게임 학원 등록해주러 왔어요? 아 현타 와요 하셨네요. 게임 학원이 뭐죠? 게임 학원이? 게임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 나 모르겠다. 아이 참 이거 뭐지? 어쨌건 어머님 아이들한테 우리 잘하자고요. 서로서로 더운데 그냥 잘해주자. 몰라 내가 엄마가 안 돼봐서 이렇게 후한가? 모르겠다. 어쨌건 오늘은 더우니까 화내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좀 넘어가고 해주고 그러자고요. 여기에 제가 오랜만에 우리 저기 뭐야 민규 노래 듣고 싶다. 조유경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때부터 언니의 음악도시를 계속 들었어요. 지금은 예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언니의 방송을 아이와 함께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음악도시에서 많이 들었던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신청합니다 하셔서요. 저도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저 안영미 씨 잠시 쉬시는 동안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하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언니 반갑다고 3267님이 저희 부부는 운동하고 갑자기 마음이 맞아 대천 바다로 드라이브 가는 중이에요 하시면서 언니 목소리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 시간이 행운 같아요 하시면서 가는 길 풍경 쫙 찍어주셨는데 야 멋있다 우리나라 멋있다 멋있다 앞에 차가 없네요 하나도 안 막히네 신나 보인다 진짜 좋다 좋다 이 정도면은 어디 갈만한데요 저는 오늘 뭐 휴가 아니면은 또 뭐 이제 놀러 가신다고 밖에 나와서 길 막히면 어떡하나 이 더운데 막 그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저희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에 여름나기 선물 챙겨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샵 8000번으로 여러분이 사연, 신청곡 그리고 미니로도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읽어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럴게요. 우리 7725님이 그리고 6779님이 팥빙수 얘기 써주셨던데 아이고 너무 먹고 싶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팥빙수죠. 양은미님이 언니 목소리 달콤한 팥빙수 빙수 같다면서 제 노래 신곡 신청하셨거든요. 아 우리 빛나 PD가 또 이거 뽑아주셨네. 신경 써주신다.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들려드리며 저 3부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 가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요. 지미 폰타나의 Il Mondo, The World, 온 세상이었습니다. 좋다. 저는 안영미 씨 대신해서 다음 주까지 함께할 DJ 이소라고요. 오늘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414님, 여기는 서귀포 법한 바닷가예요. 오, 이야, 제가 샵 8000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문자 이용료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예, 이쪽으로 사진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메시지 보내주세요. 부탁드렸더니 7414님이 서귀포 법한 바닷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야, 멋지다. 세상에, 아니 이런 게 좋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이렇게 바로 또 보내주시고 서로 마음이 오가는 거, 그리고 거기 풍경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먼데 풍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 전에 풍경인 거잖아요. 요 몇 분 전에. 아우, 좋다. 근데 7414님이 친구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허해서 평소에 자주 오던 바닷가 와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파도 부서지는 모습이 내 마음 같네요 하셨거든요. 또 이 얘기를 읽으니까는 마냥 멋있기만 하던 바다가 사연 읽고 나니까 약간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또 감정이입이 좀 심해서 그래요? 무슨 일일까? 궁금하다. 안 좋은 거 빨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냥 내가 이거 겪어야 돼서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들이 펼쳐지겠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죠. 어떡해요? 안 좋은 일 뭐 맨날 생기지 뭐. 어떡해. 화이팅 화이팅. 힘드려야 되겠다. 친구분한테도 이소라가 그런 얘기 하더라 하면서 힘내라 그래서 화이팅 전해주래.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어제 샵 8000번 문자로 우리 두댕이들한테 답장, 답문 보냈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작가한테 이렇게 좀 써서 답문 좀 보내드려 부탁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제 답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그 쓴 글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답문 보내드릴게요. 샵 8000번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2시에 데이트 광고.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가자. 제가 오늘 미니 사연 김경애님 미니 사연 제가 조금 더 읽어드려야 되겠다. 김경애님이 토요일 혼자 집에 있어서 라디오 듣자 하면서 왔는데 소라 언니가 생방송 한다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근종 수술하는데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위안 얻을게요 하셨거든요. 이것도 뭐, 근종 뭘까요? 뭐 종기 같이 이런 거 생기는 건가? 안에 수술. 아이고, 밖에가 아니라 아니야. 김경애님, 그래, 뭐,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기고, 좋은 일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는 수술하고 이럴 때는 그 전에는 나쁜 생각하지 말고, 뭐, 간단한 수술이겠지만, 네, 잘 하세요. 간단하길 바래요. 화이팅! 최정현님이 우엉, 저한테 해주시는 말도 아닌데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됨이요. 사연자님도 위로되셨을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시라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뭐라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마음의 위안 얻으시라고 여기 있는 거죠. 서희주님. 안녕하세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양양으로 향하고 있어요. 대관령 휴게소에는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네요. 시원한 여름 노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특별하게 딱 집어서 신청곡 하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들려드리는 노래면 그럼 다 괜찮죠, 서희주님? 네, 고맙습니다. 여기 문자로 110105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사진도 보내셨거든요. 저 이 사진 너무 귀엽고 멋있고 예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이거 좀 사연 좀 뽑아줘 그러면서 우리 작가한테 부탁했네요. 이소라님 목소리 너무 반갑게 들립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예쁜 얼굴만 보고 결혼한 아내와 저 닮은 남매랑 지내고 있어요. 직업군인 13년 후 전역하고 택배업 1년 차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하고 비 오고 너무 사람 지치게 하네요. 우유가족 항상 건강하고 재밌게 행복해라.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여기 봐. 우리 1005님 재밌게 생기셨다. 듬직하게 재밌게 생기셨어요. 아니 그리고 가족이 화목해 보여. 예. 그리고 예쁘세요. 진짜 얼굴만 보고 결혼하셨구나. 잘하셨다. 아이 세상에 고맙습니다. 제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는 다들 보내주셔서 정말 메시지를 야 DJ가 이런 거구나 또 한번 느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1469님 싸이 흠뻑 쇼 보러 인천 왔는데 무지 덥네요. 53세인데 혼자 즐기러 왔어요. 어땠을까 싸이 박정현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아니 거기 공연 어떨까 너무 궁금한데 여기 안에서 노래는 제가 들려드릴 수 있죠 뭐. 네, 어땠을까.
3: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정인 그리고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였어요. 7562님 오랜만에 2시에 데이트 틀었는데 언니가 스페셜 DJ라니 너무 좋아요. 저 정인 언니 콘서트 가는 중인데 소라 언니가 길동무가 되어주니 가는 길이 더 설레요. 언니 항상 건강하세요. 아휴 고마워라. 언니 건강까지. 그럴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마음 받아서 건강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여러분한테 잘해드리고 제가 뭐 다 할게요. 다. 네. 주말이라 공연도 많이 가시나 봐요. 어? 다르다 풍경이. 똑같은 2시인데 평일이랑 주말 풍경이 다르네요. 가서 재밌게 보세요. 김시연님 소라누님도 워터밤 한번 가시죠. 아, 누나 또 이렇게 약간 몸매 드러나는 데는 못 간다. 그런데 물 맞아야 되잖아. 그럼 약간 드러나잖아. 안 돼 안 돼 누나 그 정도는 아니야. 누나 요즘에 열일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9072님이 허걱 요즘 누나 너무 열일하는 거 아니에요? 난 좋긴 좋은데 에, 과로로 쓰러지실라. 오늘도 잘 들을게요. 문자 메시지 좀 전에 왔거든요. 그죠? 누나 열일하죠? 전에 비해서 뭔가 아니 제가 그 이제 새 노래를 내고 그냥 집에 안 그랬으면 이거 스페셜 DJ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집에서 전에처럼 이제 노래는 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집에만 그냥 있었을 거예요. 별로 뭐 방송 같은 데 나가고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안영미 DJ가 저한테 기회를 주어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정말 운 좋게 여러분한테 제 새 노래도 좀 소개도 하고 여러분도 챙겨드리고 그럴 수 있게 됐네요. 2주 동안 너무 고마워요. 진짜 잘 된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지금. 새 노래는 내고 가수가 좀 돌아다녀야지. 어떻게 그러나 나는. 아유 MBC 너무 고맙다 진짜. 1618님. 치 소라 누나 소개도 안 시켜주면서 자꾸 영업하시네. 그래도 전 아름다운 소라 누나 영원히 좋아합니다. 잘 쓰신다. 잘 쓰셨다. 전 에어컨 바람에 독서 시작. 아이 최고죠. 에어컨 딱 틀어놓고 이 뭐야 아우 눈이 노안이라 제목이 잘 안 보이는데 책 사진 딱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알았어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고양이를 버리다 네 이 책이에요. 뭐 읽으시면서 라디오 계속 틀어놓으면서 들으시면서 딱이네요. 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보세요. 6134님 포항 놀러 오라 그러시는데요. 저보러 포항 택시기사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운전 중이세요? 어떻게 힘드시겠다. 그래도 저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사찰 그 여행하는 책 하나 딱 사들고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어. 20대 때 카드 한 장 딱 들고 절 찾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음식점도 가고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좀 놀랍죠. 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데 그럴 때 제가 전주인가 그쪽에 가서 택시 딱 타가지고 아저씨 여기서 제일 맛있는 팥죽집으로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 딱 내려주시고 예 그랬던 기억나요. 딱 믿음직하죠.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0075님이 언니 저는 언니가 심형래 아저씨보다 웃기대요. 띠리리리리리 언니 그러나? 언니의 참모습을 모두 아셔야 할 텐데 사랑합니다 소라 언니. 따랑해요 0075님. 아 여기 여기

이거 우리 이 노래 한번 듣자. 보자. 언니 저는 김혜미, 아들은 박서진이요. 초5 아들 수학학원 끝나서 데리러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학원 아래 분식집에서 컵떡볶이랑 소떡소떡 사서 먹으면서 집에 가요. 해가 이글이글이라 차 안에 에어컨 켜도 덥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체리필터에 오리 날다 신청하셨던데, 저기 김혜미님 저 체리필터 신청하셔서 저도 오늘 신청곡 하나 해도 돼요?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어때요? 저 이거 한번 들어도 돼요?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였어요. 윤영란 님이 언니 듣고 싶은 걸로 들어요 그래. 김대현 님 누나 듣고 싶은 거 다 들으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아이고 체리 필터에 오리 날다 신청했는데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또 저도 신청해가지고 낭만 고양이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간 바꿨는데 괜찮으셨어요 김혜미님? 신났죠 이 노래도? 우리 서진이 사진 제가 봤어요. 야 이거 소똑소똑이랑 깔맞춤 헤어스타일이다. 머리 색깔 어떻게 예쁘게 뽑으셨어요? 야 이거 헤어 디자이너님 너무 색깔 잘 맞추셨다.

진짜 예쁜데 안경도 귀엽고 아니 우리 코디가 괜찮은데 어 귀엽다 귀엽다 보자 또 송현정님 엄마 걸로 보내는 초딩 오해요 아이고 그래요 엄마 운전하고 있어서 미니로 보내요 엄마가 소라이모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엄마가 수준이 있으셔 언니 좋아하면은 수준 좀 있으신 분이에요 8778님 저는 인천 사는 초등학교 2학년 김지후입니다. 지후야 안녕. 아이고 세상에. 야, 이 2시에 데이트 굉장한데? 어린이들이 사연 막 보내는군요. 오늘 엄마 차에서 처음 듣게 됐는데 다음 주에 피아노 콩쿨 대회 잘하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제 사연 꼭 읽어주세요. 지후 사연 누나가 읽었어요. 아, 누나 너무한가? 이모 좀 할까? 누나 58세야. 미안하다 좀. 아이 진짜. 825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정재범 임누이다. 엄마가 이 라디오를 좋아하세요. 사실 엄마 몰래 보내고 있어요. 아,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마 이름 적어주지 그랬어. 재범이. 그러면 누나가, 아, 나 이거 누나 소리 때지. 그러면 이모가 엄마 이름 불러드렸을 텐데. 2시에 데이트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샵 80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사연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사진도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서울은 32도, 대구는 36도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정체도 길고 사고도 여러 건입니다. 우선 세종포천선 포천 방향으로 고덕터널 안에서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 막히면서 뒤로 6km 구간 꽉 막혀 있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수리터널 사고로 정체고 또 노고산 2터널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 방향은 사패산 터널 화물차 고장 여파로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정체 심하고요.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안진터널 일대 북지천부터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피아노 잔향이 다 끝날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라디오로는 섬세하게 다 안 들렸을지 모르겠네. 저 지금 헤드폰 끼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한번 있어봤어요. 왕 오케이의 노래 Before Spring Ends 였습니다.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이 노래에 신청하신 분 있어요. 6544님 누나한테 답장받고 싶어서 할 말 없는데 문자 보내요. 제가 오늘 문자 단문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써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보냈어요.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보내신 분들 특권이죠 이건. 네, 6544님이 그래서 보내셨는데 좀 힘들대요 요즘에. 곧 50대가 되는데 삶은 늘 불안하고 가족에게 큰 병이 찾아오니 잘 웃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20대 때부터 들었던 라디오에서 누나 목소리가 조금은 힘이 돼요 하시며 Before Spring Ends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쓰셨던데. 아이 그럼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예 2시의 데이트 꽉 채워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노래 드려야죠. 어? 누구 아프세요? 저는요.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이쪽 왼쪽 팔 다리 다 못 쓰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요양병원에서 주말 토일 저희 집에서 보내시고

주 5일은 거기서 재활하시고 그런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쓰세요. 완전히 혼자서 걸어 다니지는 못하시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살펴 드리면 다 잘하세요. 손가락도 이제 잘 움직이시고 이제 걷기만 바라고 있어요, 저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누가 아프거나 그런 분들 많으시겠죠? 가족 중에? 예, 그런 분들 있으시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극진히 돌보는 게 필요해요. 예. 힘내세요. 토요일 오후 누구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거 어쩌지? 엄마 대행 사연들. 7864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서연이에요. 에휴, 서연이 안녕. 저희 엄마가 마유진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대요. 어머님, 서연이 시키셨어요? 마유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2시에 데이트 듣고 계세요? 잘하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9117님, 난리 났다. 5학년 김재인, 재인아, 엄마 시켰어. 엄마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저희 엄마 성함은 김현숙이에요. 김현숙님, 오늘 엄마들 신났다. 김현숙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댕이세요.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거좀 사주세요. 오늘 뭐 미션 컴플리트 했잖아요. 네. 그리고 0524님, 소라이모 중학생도 있어요. 저 중1 학생이에요. 2호선 타고 시청 가고 있어요. 실시간 인증합니다 하시면서 지하철 사진 딱 찍어서 보내줬고. 아이고, 고마워라. 0524님, 고마워요. 다음에 보낼 땐 이름 써주세요. 언니가 이름, 아, 나, 이모가 이름 불러줄게. 나 이모 너무 어색하다. 5738님, 해운대에서 애견 미용하고 있어요. 언니 강아지 좋아한대서 미용하는데 졸고 있는 강쥐 너무 귀여워서 언니 보여주려고요. 아가, 아가, 너는 뭐니? 종류가 이거 뭐죠? 마르티스인가요? 갈색인데 너무 예쁘게 미용하셨다. 푸들이에요. 푸들을 짧게 깎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떤 종류인지 모르게 너무 예쁜데요. 아이고 세상에. 다한 거죠? 예, 이제 보내기만 하면, 아, 하고 계시다. 지금 깎고 계시다. 사진이 중간쯤이다. 애기 눈 감고 있네. 아가. 아유, 귀여워. 이명수님, 소라 누나 진짜요? 오늘도 생방하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유,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더운데 누나 목소리가 마음에 평안을 주네요. 참고로 저에겐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만큼 친근한 DJ세요. 아, 누나 운다 이러면 이런 사연 보내면 아유 고마워라. 밤까지 일해야 되는데 응원해 주세요. One more chance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 신청해요 하셨거든요. 제 마음 이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아, 좋다. 혼내, good together 였습니다. 전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잠시 쉬시는 틈에 제가 2주일 동안 2시에 데이트 맡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DJ 하고 있고요. 오늘 노래 다 좋다고, 예, 여러분이 다 신청하신 노래. 이 노래는 지금 우리 빛나 PD가 본인이 듣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뭐 DJ 듣고 싶은 노래, 빛나 PD 듣고 싶은 노래 다 들어간. 좋다, 좋다. 아, 이 노래 분위기 좋았다. 5197님, 언니, 그럼 우리 언니 이름도 불러줘요. 78세 진정순 여사요. 진정순님, 따님이 사연 보내셔서 제가 또 이름 한번 불러보네요. 라디오 좀 들어오시죠. 예? 예,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4619. 초등학교 6학년 심재윤입니다. 저는 아빠 이름 불러주세요. 심우섭입니다. 심우섭님, 재윤이가 사연 보냈어요. 야, 오늘 생방송이라서 바로바로 신나게 막 사연 와가지고 제가 이름 불러드리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그냥 사람 사는 거잖아요. 번호로 부르는 것보단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DJ가 뭐 생방으로 할게뭐 있어요. 여러분, 이름 들려드리고 신청곡 들려드리고 사연 읽어드리는 거죠. 그게 다죠. 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막 코너도 재밌게 하고 이런 거 좋은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 이름 불러드리고 사연 읽어드리고 노래 들려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편해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이 좋아요, 저는. 사실 나오려면 좀 불편한데 나와서 생방송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라디오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158님, 언니, 저는 애가 어려서 제가 직접 보내봐요. 저는 황서연이에요. 주말이라 남편이랑 둘이 아기를 보는데 왜인지 혼자보다 둘이 더 힘드네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낸다고? 아, 여기 왜냐면 물음표가 있어가지고 감사해요, 언니. 이런 줄 알았더니 감사해요? 하셨는데?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황소연님. 감사해. 아이, 참. 애기 사진 봤고요. 아이고, 얼른 글자 배워서 나중에 엄마 대신 문자 보내세요. 네. 0892님이, 설아 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가 제주도예요. 하시며, 태연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하셨거든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청소 중인 심선영, 감기 몸살 이혜연, 원수 씨를 사랑하는 강민수, 커피 마시는 염정혜, 당직 근무 중인 이민욱님 모두 감사합니다. 4시부터는 완벽한 하루 상순 DJ가 이어갈 거예요. 들으시고요. 저는 이 노래 쇼온 웨이 백 홈. 예, 저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거든요. 예, 여러분도 글쎄 어떨지 모르겠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서해안 바람공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갯벌 바로 옆에 자리한 공원인데요. 해안선을 따라 나무데크길이 이어져 시원한 서해바다와 드넓은 갯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해안 바람공원에 들어서면 파란 벽에 빨간 지붕을 얹은 풍차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 데크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한쪽으로는 드넓은 고창 갯벌이, 다른 쪽으로는 언덕을 가득 메운 수국이 이어지는데요. 해질 무렵이면 갯벌 위로 노을이 내려앉아 서해 특유의 풍경이 완성된다고 하네요. 수국도 보고 갯벌도 보고 서해의 여름이 한눈에 담기겠네요. 7월 11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흥겨운 곡으로 시작했어요. 맥스의 스테디 들으셨어요. 아주 이제 토요일이 시작되고 아주 기분 좋게 완벽한 하루 들으시라고 흥겹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 서해안 바람공원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동해 쪽을 많이 가서 이제 해 뜨는 걸 많이 보는데 서해 쪽은 이제 해 지는 그 매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오프닝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 지는 걸 보면서 참 옛날 같이 느껴져서 서해안 간 적이 너무 오래된 기분이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서해안을 한번 가보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프닝 들으면서 그 서해 그 특유의 그 풍경을 상상하신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284 쓰시는 분이 완화 시작 시간에 맞춰서 드라이브 나왔어요. 차 안에서 시원하게 출석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시원한 곡 들으시면서 드라이브 하셨죠. 윤하님은 출첵 순디라고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시작하자마자 우리 완벽한 하루에 들어오셔서 2시간 같이 오늘 또 2주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늘 조아름 작가도 좋은 곡을 또 많이 좋은 곡과 그 곡의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

0: 필수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어.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6: 와인 비니거
5: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5: 베럴.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5: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7: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7: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버블 시스터즈의 저 햇살 속의 먼 여행 들으셨습니다. 아주 그 버블 시스터즈 하면은 이 여성분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분들의 팀이죠. 각자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지만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그 조화가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밴드나 이런 아카펠라 팀도 그렇고 밴드들이 각자 너무 실력이 좋으면은 좀 조화롭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멋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튀어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가지는 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조화롭지 못한데 이 팀은 와 각자 실력도 그렇고 정말 너무 조화롭게 노래를 하는 것 같아 언제나 들어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고요. 조경호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긴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상수님 목소리는 아침에 들어도 좋네요. 낯선 도시, 낯선 시간에 낯익은 목소리가 기운을 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여행 가신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일 때문에 가신 건지 아니면 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완벽한 하루를 듣는 것도 아주 아침에 이렇게 생방으로 듣는 게 참 그 한국에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참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침에도 잘 어울리죠. 유럽에 계신 분들 자주 이렇게 미니로 좀 어떻다 유럽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1호 쓰시는 분이 순디 남편이랑 시장 가서 장 보고 집 가는 길이네요. 시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아는 사람이 계산해줘서 공짜로 먹고 왔습니다. 뜻밖의 행운의 질주가 되고 있어요. 즐거운 주말이 되고 있다고 으하하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랑 그 웃는 소리가 비슷하시네요. 누군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누군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431호 쓰시는 분 이렇게 받았으면은 다음에 어느 식당에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꼭 그분 것도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건 꼭 돌려줘야 누군가한테 또 돌려주면 좋겠죠. 1482 쓰시는 분 시청해 주시는 곡 듣죠.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찰랑소녀.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찰랑소녀에 이어서 로우 행잉 프루츠의 동그라미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5981 쓰시는 분이 와나 굿즈 티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무슨 색을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모자는 또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제작되었다고 해서 요즘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다 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 회색 차콜? 좀 그 차콜인가요? 그 티셔츠가 참 이쁘던데. 아, 흰색은 뭐 기본이고요. 이 회색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와나 굿즈, 티, 모자, 양말을 만든 이 회사가 아주 이런 자원순환을 잘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런. 그래서, 의미도 있고, 또 티셔츠도 품질도 좋고 아주 좋으니까 지금 15일까지 우리가 선주문을 받으니까 늦기 전에 빨리 쇼핑 이것저것 좀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아, 3895 쓰시는 분이 11살 푸들 코코랑 함께 주말 농장에 와 있습니다. 방에서 순디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코코도 순디 목소리가 좋은가 봐요. 잘 자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참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시에나 스파이로의 The Visitor 들어드리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로 조아름 작가와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대구는 36도를 넘어섰고 서울도 32도로 아주 무더운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여름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발안에서 팔탄분기점 7km 구간, 매송휴게소,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과 기흥, 죽전,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남이 방향으로 청주 강서 하이패스 1차로에서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2km 구간 어렵고 진천터널에서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고 계신가요?
1: 네.
0: 뭐 우리야 뭐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네. 참 이제 본격적인 여름 또 장마철에 계속 지금 들어와 있는데
1: 네.
0: 괜찮죠?
1: 네. 근데 저는 네. 저야 뭐 괜찮습니다만 네네. 우리 상순 DJ님은 네.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하기가 참 힘드시겠다.
0: 아니에요. 저희는 네. 비 오는 날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0: 아무도 없어요.
1: 아 오히려?
0: 우리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게 지금 십몇 년 동안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비가 많이 오면은 네. 짧게
1: 아 짧게라도
0: 짧게라도 아. 도니까
1: 네.
0: 근데 이제 비가 좀 그쳤다 이렇게 좀 보슬보슬 올 때는 네. 오히려

0: 숲 같은 데는
1: 네.
0: 너무 좋아요.
1: 공기도 좀 다를 네. 것 같긴 하네요.
0: 어릴 때 비 맞는 거 막 좋아한 적 있지 않았어요?
1: 아, 맞아요. 네. 네.
0: 일부러 비 맞으러 나가고 친구들이랑 네, 네. 막 거기 비가 막 뭐 이렇게 막 거기 뛰어다니면서 막 놀았잖아요.
1: 그렇죠. 물 고인 네, 곳에 첨벙첨벙. 네.
0: 그런 기분.
1: 저는 동심으로 늘 돌아가시는군요.
0: 네. 일부러 막 비도 맞고 이러면 좋습니다. 네. 물론 뭐 우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
1: 네, 이렇게 네.
0: 강아지들도 편하게 돌아다니고 아주 저는 비 오는 날도 좋고 특히 눈 오는 날을 좋아해요.
1: 아, 왜냐면은 네, 그렇죠.
0: 눈 오면 참 강아지들도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뭐 지금도 좋고 날씨 좋아도 좋고 근데 좀 여름에는 너무 습해서.
1: 그러니까요. 날씨가 불쾌지도 높고 그러면은 강아지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 오늘은 산책하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0: 우리 강아지들은 그 시간만 기다려요.
1: 하루 종일.
0: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1: 모든 견주분들이 다 그러시겠죠.
0: 게다가 이제 네. 그 덕에 우리도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니까
1: 네, 네, 네.
0: 참 고마워하고 있어요. 우리 반려견들에게. 그건 그렇고.
1: 네.
0: 이제 노래를 또 들어봐야죠.
1: 네.
0: 어떤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1: 뭔가 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시즌이긴 해요.
0: 네네.
1: 네, 좀 그렇죠. 뽀송뽀송까지는 아니더라도
0: 맞아요.
1: 기분이 좀 산뜻해질 수 있는 곡으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0: 좋습니다.
1: 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를
0: 네.
1: 먼저 골라봤습니다.
0: Electric Light Orchestra는 우리 때는
1: 네.
0: 그냥 ELO라고 항상 그랬는데
1: 맞아요.
0: 지금도 그렇게 부르나요?
1: 줄여서 그렇게 부르고요. 네. 해외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0: 아니 예전에 그 그냥 아예 제목이 E.L.O 아니었나요?
1: 아,
0: 그 이름이?
1: 네. 그렇게 줄여서 네. 표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왕이면 다 이름을 불러드리자 하는 생각에서 요즘엔 또 그렇게
0: 그렇구나.
1: 네 많이들 하죠.
0: 아예 ELO라고 부르다가 이제 ELO는 안 쓰겠다고 어떤 선언을 했나?
1: 그런 그래서, 건 아니고요.
0: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1: 네, 네.
0: 아, 그랬군요.
1: 네, 이 노래 어떤 노래냐면
0: 네.
1: Don't Bring Me Down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0: 네.
1: 뭐 Electric Light Orchestra 하면 다들 뭐 Guardians of Galaxy 영화
0: 그렇죠.
1: 떠올리시고 Mr. Blue Sky
0: 네. 네. 네.
1: 그 노래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노래를 내고 2년 뒤에 나온 노래예요.
0: 아,
1: 네, 이 노래가 79년 7월 이맘때 나왔는데요.
0: 네네.
1: 오래됐죠.
0: 오래됐네요.
1: 네,
0: 정말.
1: 79년 네. 정말 네. 그때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0: 아, 그럼요.
1: 네, 우주 정거장을 나사에서 쏘아 올렸어요.
0: 네.
1: 79년에 이맘때.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우주 정거장에 헌정하겠다 이러면서 이 싱글을 발표를 했어요.
0: 그렇군요.
1: 네, 네. 안타깝게도 그 정거장은 바로. 바다 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0: 아, 네네.
1: 네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헌정하는 노래가 됐고요. 이 노래 사실 Electric Light Orchestra가 낸 노래 중에는 가장 큰 히트를 했다고 할까요?
0: 아, 그래요?
1: 차트상으로. 그래서 이 노래를 낼 때 이제 뭐랄까 원래 이름에도 오케스트라가 들어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이제 뭐냐면 처음에 밴드 만들 때
0: 네.
1: 비틀즈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락 사운드에 이런 오케스트라 악기를 넣어보자.
0: 오.
1: 그래서 현악을 정말 많이 쓰고 그런 오케스트라 악기를
0: 네.
1: 기타보다 중요시 합시다. 이러고 이제 팀을 짠 거였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뭐 미스터 블루스카이도 그렇지만 현악들이 굉장히 멋있게 쓰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앨범을 한 6장 내고 그리고 이제 이 Don't Bring Me Down이 7번째 앨범에 들어있는데
0: 네.
1: 요거 작업하면서 아, 좀 질리는데. 이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럴만해요. 맞아요.
1: 몇 년 동안 계속 현악 생각하고
0: 네.
1: 스트링 다듬고 편곡하고 그리고 연주자들도 많아서
0: 너무 힘들어요.
1: 의견 조율하고 이러다가
0: 네.
1: 너무 지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옐로우의 그 리더가 제프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0: 네.
1: 다 나가. 싫어. 이래가지고
0: 안 해 이제.
1: 안 해 안 해. 내보내고 나 현악 없이 그냥 할래 하고 처음으로 현악 없이 쓴 곡이 이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팬들이 아니 이름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네네. 현악 빼면 어떻게 해와 막 이랬는데 이 노래가 역대급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네.
0: 지칠 만도 합니다.
1: 네. 네. 그래서 디스코 분위기 약간 나는데요.
0: 네네.
1: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온 그 다음에 냈던 다른 노래가 정말 역대급 이 노래의 기록을 깼고 처음으로 1위까지 갔는데요.
0: 어떤 노래요?
1: 그 곡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0: 네.
1: 제너두입니다. 제너두.
0: 제너두.
1: 네. 네.
0: 이거는 이에로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1: 올리비아 뉴튼 존. 그렇죠. 올리비아 뉴튼 존이 찍은 영화.

0: 제너두의 사운드 트랙을 올리비아 뉴튼 존이랑 이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가 같이 만들었어요.
1: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제너두도 이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제프린이 다 만들었고요.
1: 그렇군요.
0: 리드 보컬만 올리비아 뉴튼 존이고 그리고 코러스에 제프린이 계속 나와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부른 곡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1위까지 올랐던
1: 엄청난 인기를 예, 올리비아 뉴튼 존 하면 사실 이 노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그래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리더가 이거를 그냥 앨범을 반은 만들었구나 생각하시고 특히 이 곡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이 이해로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러면은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Don't Bring Me Down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나두 이렇게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Don't Bring Me Down에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나두까지 두 곡. 아, 너무 좋네요.
1: 네.
0: 이 두 곡이 참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나두는 저는 사실은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를 떠올리기보다는
1: 네.
0: 아바를 떠올려요.
1: 닮은 부분이 많긴 네, 합니다. 네.
0: 그래서 아 그래도 참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 들으니까.
1: 그래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이름으로 히트가 워낙 돼서 기분도 좋았겠지만 섭섭하기도 네. 했나 봐요.
0: 아,
1: 왜냐하면 2000년대에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로 녹음해서 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버전도 꽤 들을만합니다.
0: 그럴 수
1: 네.
0: 있죠.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열심히
1: 네.
0: 오케스트라 편곡이 얼마나 어려워요.
1: 그러니까 이 곡도 잘 들어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열심히 했는데 올리비아 뉴튼존의 제나두로 우리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그걸로 기억하니까요.
1: 그쵸?
0: 아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히트했으면은 뭐.
1: 가요 그럼요.
0: 네. 좋죠, 됐죠.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4: 토익은 해커스.
6: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첫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완화 굿즈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월 15일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흰색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회색 모자 그리고 흰 양말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너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네. 제너두가 뭔지 혹시 아세요?
1: 몰라요.
2: 영화는 보셨어요?
1: 못 봤어요.
2: 이게 뮤지컬 영화인데요. 네네. 제너두가 고전 시에 나오는 어떤 가상의 낙원 같은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가상의 땅이고 그 땅 이름이 제너두인데 영화 내용이 대충 그래요. 그 제우스의 신 있잖아요. 신. 네네. 제우스의 딸. 네. 여신이 네. 지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명 예술가를 만나서 네. 둘이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최고의 클럽을 만들어요.
1: 아, 클럽을?
2: 네. 그 클럽 이름이 네네. 제너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제너두 가사에 보면 이 네온 빛은 너를 위한 거고 제너두는 당신이 꿈꾸는 게 모든 게 다 있다. 클럽을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가사들이 들어있어요.
1: 한번 보면 재밌겠는데.
2: 네. 근데 영화는 망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망했다기보다 평가가 매우 안 좋고요. 음악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요? 하는데 이런 이제 가상의 낙원 곡을 들려드렸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현실의 낙원.
1: 현실의 낙원?
2: 네. 파라다이스.
1: 파라다이스.
2: 네. 파라다이스에 관한 노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1: 어떤 노래인가요?
2: 샤데이의 파라다이스인데요.
1: 아, 파라다이스에 관한 노래는 참 많죠.
2: 그렇죠. 너무 많죠. 네. 네, 워낙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샤데이의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네. 그 제너두가 가상의 땅인데 사실은 거기는 현실의 클럽 같고 네. 이 샤데이의 파라다이스가 정말 가상의 낙원 같아요.
1: 진짜 낙원 같아요.
2: 네, 정말 멋있고
1: 우리가 바이브 상상하는.
2: 네, 사실 그 샤데이라는 가수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1: 맞아요.
2: 네,
1: 맞습니다. 너무 일단. 샤데이 요즘에 저는 SNS에 네. 샤데이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2: 아 그래요?
1: 예, 항상 이렇게 머리를 뒤로 쫙 넘겨가지고
2: 올백이라고 하죠.
1: 올백으로 네. 넘겨가지고 쫙 막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2: 네. 진짜 멋있습니다.
1: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샤데이의 참 노래들 예전에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멋있죠.
2: 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좀 뜸한 지역에 뭐 집이 여러 개 있겠지만 네. 오두막 같은 걸 하나 사서 거기를 꾸며놓고 좀 안 보이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리고 이제 음악 활동할 때 나오고 네네. 다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작업을 하기도 하고.
1: 요즘에도 계속 음악 활동을
2: 그럼요.
1: 활발히 하고 있네요.
2: 네, 네.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노래도 뭐 제가 요즘에 뭐랄까 현실의 파라다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사가 딱 그래요. 당신이 내 것 같고 내가 당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천국 같아. 그런 가사입니다.
1: 당신이 내 것 같고
2: 내가 당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것

0: 그래서 천국 같아서 너와 내 삶을 나누고 싶다. 아. 정말 사랑을 이제 천국이랄까?
1: 천국이죠.
0: 네, 네 낙원의 비유를 네. 한 아주 멋있는 노래고요. 네. 여름 바이브가 있는 노래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요즘 들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1: 시원한 곡이겠네요. 네. 자, 그럼 샤데이의 파라다이스 2부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말을 타고 달림 또는 그 말을 뜻하는 우리말 주마에 등잔 등을 붙인 게 주마등인데요. 촛불로 데워진 공기의 힘으로 종이바퀴에 달린 4개의 종이말이 등 안에서 돌게 되어 있는 주마등은 주마등처럼 스친다, 저런 비유적으로 쓰이죠.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뜻하는데요.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지 않고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표현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

0: 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I was just smart with this. Did you hear my voice?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토요일에 코너죠.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첫 곡 소개해 주세요.
2: 네. 뭔가 굉장히 신나는 해변을 달려가는 것 같아요.
1: 아주 시원합니다.
2: 네, 에너지가 네. 가득한 노래였죠. 네, 네. 맥플라이의 노래였고요. 네. Five Colors in Her Hair라는 곡입니다.
1: 오, 멋있어요.
2: 네. 네. 이 팀이 이름이 맥플라이잖아요. 네. 혹시 영화 Back to the Future 기억하십니까?
1: 아, 거기에 맥플라이, 그 맥플라이예요?
2: 네, 마티 맥플라이.
1: 네네.
2: 네, 그 주인공 이름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맥플라이를 가져왔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백투퓨처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2: 그랬나 봐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1: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네. 허락을 받았나?
2: 받지 않았을까요?
1: 그러니까.
2: 네, 아니면 뭐 오며 가며 만나면서 인사라도 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네. 네네.
2: 이 팀이 네. 영국 밴드인데요. 네. 2004년에 이 노래를 내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맥플라이 하면 All About You라는 좀 말랑말랑한 곡이 있는데
1: 네.
2: 그래서 그 노래가 특히나 사랑을 받아서 One Hit Wonder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 네.
2: 내는 앨범마다 영국에서 다 1위야. 오르고 아. 꾸준히 활동 잘하고 있는
1: 아, 그렇군요.
2: 네, 영국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위치의 밴드인데요. 이 노래로 이제 2004년에 1위를 하고 이게 데뷔 싱글이고 데뷔 앨범도 같이 바로 1위를 했어요.
1: 네네네.
2: 당시에 영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네.
2: 비틀즈를 제치고 데뷔 앨범이 1위에 오른 최연소 밴드.
1: 비틀즈밖에 없는 거예요?
2: 영국에서는 그렇대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비틀즈 멤버들이 네. 보니까 21살이었어요. 이랬을 때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렇게 많이 어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 네네네.
2: 그때는 좀 센세이션했다고 하고
1: 아.
2: 그리고 이 팀은 네. 무려 18살 평균 18살
1: 아,
2: 네 많이 어렸습니다.
1: 어리네요.
2: 네.
1: 근데 뭐 요즘 뭐 우리나라의 아이돌들 보면은 더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2: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아, 다들
1: 맞아요.
2: 하고 하니까
1: 근데 밴드는 사실 그렇게 어린 친구들은
2: 네.
1: 찾기 조금 힘들긴 해요.
2: 맞아요. 네. 요즘에 나오는 우리나라 밴드, 뭐 오이스터스 이런 팀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밴드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1: 네네.
2: 잘하고 있고 10대 후반 이렇게
1: 그렇죠.
2: 데뷔를 하시더라고요.
1: 악기 연주나 이런 게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녹음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2: 네.
1: 세월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밴드는 좀 그렇게 어릴 때 하기가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2: 네. 네. 순디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1: 네.
2: 베이비블루로 네. 데뷔를 하셨는데
1: 네. 아 그때도 뭐
2: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 그때 제대하고 바로니까 24살
2: 아, 네.
1: 24살
2: 아 그래도 24살이면 정말 어릴 때긴 하네요.
1: 지금 생각하면 참
2: 네.
1: 그때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다 꺽꺽 갔다
2: 세상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너무 어린
1: 곧 25이다 막 이러면서
2: 큰일 났다.
1: 두려워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너무 어린
2: 네.
1: 나이였죠. 네.
2: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렸고
1: 네.
2: 사실 영국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1: 네.
2: 미국까지 가잖아요.
1: 네.
2: 그러면 기록이 훨씬 더 빨리 깨졌습니다.
1: 어.
2: 이 팀이 이제 200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90년대 후반에 이미 헨슨, 음밥.
1: 헨슨. 아, 음밥으로 그냥.
2: 거기 평균 나이가 14살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그게 이제 형이랑 그 중간, 둘째는 나이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1: 네.
2: 막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1: 막내가 몇 살이었어요?
2: 거의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네, 드러머인데 그때 막내 때문에 평균이 확 내려가서 14살. 지금도 기네스의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2: 한스 밴드요?
1: 한스 밴드도 있고 량현량 뭐 밴드는 아니죠.
2: 밴드는 아니잖아요.
1: 박금씨, 박금싸 그 누구죠?
2: 아, 조르디.
1: 조르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2: 네. 하지만 밴드, 네. 밴드로 밴드. 네 얘기를 하고
1: 한스
2: 있고요.
1: 밴드는 중학생 아니었나요?
2: 맞습니다.
1: 네.
2: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중학생 맞아요.
1: 맞아요.
2: 언니들이 이제 네. 중3, 고1 막 이랬던 것 같고.
1: 맞아요.
2: 네. 네. 그래서 헨슨 노래를 들려드릴 건 아니고
1: 네.
2: 네. 다음 곡은 좀 이따가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릴게요.
1: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SB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디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예고했던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맥플라이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영국 밴드로만 한정하면 가장 어린 나이에 데뷔 앨범이 1위에 오른 두 번째 밴드.
0: 또 나이로 이제.
1: 네, 나이로 갑니다.
0: 나이로
1: 네, 평균 나이 네. 20살의 밴드.
0: 아, 20살.
1: 네, 아틱 몽키스.
0: 아틱 몽키스, 야.
1: 네, 이 팀은.
0: 정말 어린 친구들이었군요.
1: 네, 생각보다.
0: 그래요.
1: 네, 실력들이 좋아서.
0: 그러니까. 네. 아, 20살.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1: 세상을 다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죠.
0: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나이예요.
1: 몰라서 먹다가 탈라는
0: 맞아요.
1: 나이.
0: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1: 네. 네. 아틱 몽키스의 마디범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좋아요. 일단 이 곡을 한번 네. 듣고 오죠.

0: 악틱 몽키스의 마디범 들으셨습니다. 아주 어떤 젊음이 네.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좀 용기도 느껴지고 네. 근데 목소리는 목소리는 조금 뭐 목소리는 좀 많이
1: 성숙?
0: 성숙이라기보다는 네. 흡연을 좀 많이 그런 느낌이 들고
1: 아니면 그 워낙에 노래를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서
0: 그래요. 목이 쉰 네. 듯한
1: 그 느낌을 또 좋아하는 나이기도 하잖아요.
0: 그린데이도 생각이 나기도 네, 하고 네. 그런 느낌. 근데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1: 이 팀 데뷔했을 때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 오아시스랑 콜드플레이의 뒤를 이어갈 만한 인재가 나왔다.
0: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1: 네. 그래서 특히 이 팀의 보컬이 알렉스 터너라는 네. 분인데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외모도 그렇고 되게 잘생기고 막 이런 분위기라기보다 네. 뭔가 좀 멋있어요. 물론 옷도 좀 잘 입고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0: 매력이 있군요.
1: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잔나비 최정훈 씨나 오혁. 혁오의 오혁 씨처럼 이렇게 패션도 주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알렉스 터너가 하고 있는 뭐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따라하는 분이 꽤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0: 참 이게 생긴 거를 떠나서 사실은 네. 그 사람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뭐 그 기타를 치거나 네. 뭐 앞에 있는 무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매력이 그 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그 이미지를 또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분위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마디범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청년의 뭐 혈기가 느껴지는 이런 노래잖아요. 네, 네, 근데 가사를 보면 네. 아 스무 살 답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여자친구한테 이제 마디범이 그 영국 북부 방언이래요. 그래서 좀 투덜이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계속 뭔가 속상해서 삐쳐가지고 투덜투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왜 그래 우리 껴안고 있을 때 좋았잖아 툭툭 털고 웃자 하고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참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음악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네. 참 중요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은 사실 그 나이 스무 살일 때는 정말 성숙한 뭐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더 막 철학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네. 더 막 어렵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1: 네.
0: 이 악틱 몽키스는 보니까 사운드도 그렇고 정말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계속 인기를 얻으면서 잘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2주의 노래 마지막 곡 들을 차례죠. 한국 밴드인가요?
1: 네. 우리나라 팀이고요. 네. 사실 블루스라는 장르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전성기를 못 만났어요.
0: 그렇죠.
1: 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한기를 파는 밴드들이 꽤 있어서 그런 팀 한 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항석과 부기몬스터.
0: 네라는 이름을 내세운.
1: 네, 최항석과 부기몬스터라는 밴드고요. 네. 블루스 밴드입니다.
0: 네.
1: 최항석 씨가 기타

0: 치시면서 노래도 하는데 이분이 어릴 때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블루스에 빠져버린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공부 안 하고 계속 블루스 듣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뒷덜미를 잡혀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 그때부터 블루스 밴드를 했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참 블루스는 매력적인 음악하는 사람들은 참 블루스의 매력에
0: 네.
1: 항상 빠져 있죠.
0: 네, 저도 참 신기한 게 아니 비비킹을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1: 그러니까.
0: 에릭 클랩튼 좋아하는데
1: 네.
0: 왜 블루스를 조금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이건 또 차차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추천해드릴 곡이 치즈버거 블루스예요.
1: 바로
0: 제목이 정말
1: 제목에
0: 네, 직관적이죠.
1: 미국에서 온 티가 나는 정말 미국적인
0: 제목이네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 이거는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 있을 땐 좀 참다가
1: 아, 그래요?
0: 치팅데이 때
1: 아,
0: 뭔가
1: 네네.
0: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는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틀어놓고 먹고 싶은
1: 네.
0: 네,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짜증날 때 치즈버거 드세요. 행복해집니다.
1: 아, 정말.
0: 완전 해악이 들어있는 가사죠.
1: 아,
0: 네.
1: 떡볶이 블루스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야
0: 네.
1: 될것 같은데. 자, 최영석과 부기몬스터의 치즈버거 블루스 들어보겠습니다.

0: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치즈버거 블루스. 아, 이 곡 들으니까 또 배가 고파졌어요. 참 이 블루스 음악이라는 거는 매력이 이렇게 네. 정말 나한테 그 자기 일기를 얘기하듯이 네. 그냥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쫙 내놓는 가사들이 네. 참 그거를 음악에 딱 그 블루스는 또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형식이. 네. 거기에 올려놓는다는 게 참 너무 매력적인 음악인 것 같아요.
1: 정말 쏙쏙 들어오죠. 맞아요. 노랫말이. 네. 네.
0: 아무튼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아주 공연이 재밌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1: 같이 따라 부르면 재밌을 거예요.
0: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연 소식이 있으면 꼭 네. 한번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의 선곡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선곡 부탁드릴게요. 네. 조아름 작가 보내드리면서 정은희님이 신청해 주신 박정현의 생활의 발견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30도 이상의 뜨거운 기온인데요. 오늘 밤 서울은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발안에서 팔탄분기점, 비봉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어렵게 이동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방향으로 차령터널부터 남풍세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휴게소에서 청주휴게소, 안성휴게소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죽전에서 판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수도권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매년 7월 11일은 UN이 지정한 공식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이날을 기념해 세계 인구의 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50억 번째 아기가 태어난 나라는 인도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이거를 어디서 태어난 건지 아는 것도 참 어려웠겠네요. 어떻게 그거를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50억 번째 아기. 인도도 참, 그러고 생각하면 인도, 중국 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나라죠. 50억 번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완벽한 하루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나요?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은 50억 번째 아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라고 평소에 궁금증을 가진 물론 뭐 UN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 이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기념했다고

하니까 이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찍으란 얘기예요. 저는 5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인도. 인도 하면 카레죠. 카레를 제가 워낙에 좋아해요. 인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인도로 저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시죠. 50억 번째 아기가 태어난 나라는 인도였다. OX.

상속 퀴즈에 이어서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드셨습니다. 갑자기 카일리 미노그 노래를 듣다가 우리 국장님이 카일리 미노그는 호주 사람이죠? 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냈어요. 지금 우리 상속 퀴즈 문제가 50억 번째 아기가 태어난 날은 인도였다. 맞지 뭐 틀리면 X였는데 저는 인도로 찍었거든요. 인도도 인구가 많다. 근데 호주도 인구가 적진 않잖아요. 그리고 땅도 넓고 왜 카일리 미노그의 곡을 선곡을 했는지 이게 만약에 정답이 호주다. 그러면 정말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이거는 약간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곡 선곡 자체가 한번 정답을 한번 알아볼게요. 50억 번째 아기가 태어난 나라는 인도였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어디일까요? 50억 번째 아기가 태어난 나라는 인도가 아닙니다. 1987년 7월 11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50억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 호주는 아니었군요. 아기 이름은 마테이 가스파르. 였다고 합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70억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2011년 10월 31일에 태어난 나르기스 쿠마르였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70억 번째 아기가 2011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50억 번째 아기는 1987년에 태어났고요. 그럼 지금 한 80억 번째 아기가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럼 어딜까요? 그건 내일. 한번 우리가 상속 퀴즈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노래 듣죠? 이선아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Primary featuring Sam Kim, Woo's, PH1의 Bless You.

Primary featuring Sam Kim, Woo-joo, PH1의 Bless You 들으셨고요. 그 뒤에 강민정 님이 신청해 주신 지코의 아무 노래 두 곡 이렇게 들으셨고요.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까요? 토리 에이머스의 Sleeps with Butterfly.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더 핀의 공개 무시 금지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참 이렇습니다. 폭우주의보 들으며 물폭탄 걱정하다가 금세 폭염주의보 앞에서 땡볕과 찜통 더위를 어떻게 견뎌낼지 자신 없어 합니다. 말로는 형이 상악에 심취한 듯 하지만 온몸으론 형이 하악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사람이 참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 온 뒤 통제가 풀린 하천을 걷는데 온통 노란 꽃만 눈에 들어옵니다. 금계국 알고 나니 금계국만 보이는 산책길이란 시 제목.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딱 그 짝입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철학자의 말처럼 좁디좁은 시야와 작디작은 식견으로 딱 그 수준의 언사를 보이고 맙니다. 사람이 참 단순해도 명쾌하지 못하기만 합니다.

단단명료 단순명쾌. 다른 계절에도 좋은 단어지만 여름철엔 더 좋아지는 단어들이죠. 네. 불쾌지수와 짜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려면 간단 뒤에 명료를, 단순 뒤에는 명쾌를 붙여줘야 합니다. 자,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로버트 파머, Simply Irresistible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예, 보컬리스트, 아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로버트 파머, 우리나라에서 뭐 Bad Case of Loving You가 워낙 유명하죠. 예, 로버트 파머의 Simply Irresistible.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네, 탈 바크만 She's So High 들었습니다. 06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운정에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어디 파주 운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탈 바크만. 네. 아버지가 더 유명하죠. 훨씬 랜디 바크만이라고요. 네. 게스 후의 멤버였고 또 BTO 바크만 터너 오버드라이브에서도 활동했고 히트곡도 많이 내셨죠. 탈 바크만은 이 곡 한 곡 빼놓고는 그 뒤에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 뭐 하고는 있겠죠. 예. She's so high. 노래 괜찮았는데. 7870번으로

이 노래가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예. 아, 그렇습니까? 더 마마스 앤 더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린다 론스테드 You No Good 들었습니다. 음악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린다 론스테드 요 시절에는 완전 락커였거든요. 또 그다음 뭐 나중에는 멕시코 민속음악도 하다가 린다 론스테드 You No Good 000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Mamas and the Papas의 California Dreaming. 572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하, 맨하튼 스카이라인.

아하, 예. 맨하튼 스카이라인에 이어서 뉴 레디컬스 You Get What You Give입니다. 김상우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찜통 더위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대구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에 차량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분기점, 또 달래 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화성휴게소, 용담터널, 조남분기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조남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차 여파로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남분기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구간, 판교분기점에서 성남, 계양에서 송내로 7km 구간 어렵게 이동합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비틀즈의 Hey Jude. 이 노래는 사실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고요. 예.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 때 와, 이 노래를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창으로 막 부르는데 와, 감동이던데. 예. 저 뭐 원래 줄리안 레논 예, 보고 만든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 노래 들으면 아, 잉글랜드 축구 선수가 생각나죠? 예. 주드 베일링엄. 어. The Beatles, Hey Jude. 이석윤 씨, 또 842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250번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예,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오셨군요. 에픽. 네.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오. 자, 엘비스 프레슬리 인 더 게토.

네, 세라 들었습니다. 세라.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더게토였고요. 1548번으로 와, 지난번에 10살 딸아이하고 차를 타고 가는 길인데요. 음악 캠프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왔는데 딸아이, 10살 먹은 딸아이가 와, 배철수 아저씨가 뭘 좀 아시네. 아, 배철수 아저씨가 뭘 좀 아시네. 예. 와,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느라 말을 못했네요. 아저씨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저 위가 작은데요. 예. 위가 크지 않습니다. 위소합니다. 위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음악은 오티스 레딩 버전으로. 야, 요 스탠바이 미는 우리가 늘 베니킹 버전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예, 오티스 레딩 버전으로 신청하셨어요. 자, 스탠바이 미.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팅의 잉글리시만 인 뉴욕 라이브 인 베를린 앨범이에요. 노로얄 필하모닉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고요. 지금 색소폰은 브랜포드 마살리스입니다. 666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유배 행성이란 SF 소설은 우주 멀리 외계 행성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0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봄이 15년, 여름이 15년, 가을도 15년,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란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뭘 고르실래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4: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0: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구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연 씨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8: 네.
9: 저희가 Choosing Texas로 문을 열었는데요. 미국 그 월드컵 남자 축구 대표팀이 2일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랑 경기를 했을 때는 2-0으로 이겼거든요. 그 직후에 웨스턴 맥케니 선수가 SNS에 바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따라 부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8: 아하.
9: 그러면서 엘라 랭리에게 메시지도 보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음악은 없어요, 엘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 맥케니 선수가 워싱턴주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자기 고향 텍사스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8: 네네.
9: 자 이번 주 10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이 두 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8: 자 12곡 듣겠습니다. 미국 싱글 차트 10위.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0: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0위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였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고요. 이번 주 8위 지난주 10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엔제니의 드라큘라가 두 계단 오르면서 그동안 10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최고 기록을 두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0: 네, 자 미국 싱글 차트 8위 테임 임팔라 엔제니 드라큘라

0: 미국 싱글 차트 8위 테민 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이고요.
0: 네.
1: 이번 주 6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런의 I

0: Can't Love You Anymore가 3계단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5위도 지난주 8위에서 3계단 상승했는데요. 올리비아 딘입니다. Man I Need.
1: 자, 4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1년으로 갑니다. 1961년 이번 주 1위. 바비 루이스. Tossing and Turning.

바비 루이스 토싱 앤 터닝. 1961년 이번 주 1위. 자, 1971년 이번 주 1위입니다. 캐롤 킹의 It's Too Late 그리고 I Feel the Earth Move 두 곡의 더블 싱글입니다. 예전에 싱글 도넛 판으로 싱글이 나올 때는 앞뒷면이 있었거든요. 예. 자, 캐롤 킹 It's Too Late.

캐롤 킹의 It's Too Late, 그리고 I Feel the Earth Move 두 곡의 더블 싱글. 72년 1위, 이제 81년으로 갑니다. 1981년 이번 주 1위, Kim Carnes, Betty Davis Eyes. And she teased you, she'll unease you.

킴 칸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1981년 이번 주 1위. 자, 1991년 이번 주 1위입니다. 폴라 압둘, 러쉬, 러쉬.

네, 폴 아블 러쉬 러쉬. 1991년 이번 주 1위. 스펠바운드 앨범의 수록곡인데 이 히트가 된 뒤에 월드 투어를 했어요. 스펠바운드 투어라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아, 공연 아주 생각 외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폴라 압둘 러쉬 러쉬. 자, 2001년으로 갑니다.

어셔, 예, you remind me. 2001년 이번 주 입이. 자, 이제 2011년으로 갑니다. 핏불 피처링 니오, 아프로젝 앤 네이어, Give me everything.

Give me everything. People featuring Neo, Afrojack and Neyo. 2011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21년으로 갑니다. 2021년 이번 주 1위. BTS, Butter.

2021년 이번 주 1위 BTS Butter.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4위 드레이크 제니스 STFU.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0: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4도, 대구가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아직 밀립니다. 내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으로 정체인데 조남분기점 전시간 생겼던 고장차가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2km 구간 영향받아 밀리고요.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버스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엘라 랭리의 Be Her가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5: 네.
6: 2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입니다.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가 12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 예.
6: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7월 3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프로스파 그리고 클루니의 Free Your Mind가 두 계단 올라오면서 탑10 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프로스파는 영국 출신의 듀오고요. 클루니는 네. 프로듀서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음악과 춤을 통해서 좀 현재에 몰입해서 좀 즐겨보자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5: 네. 자, 영국 싱글 차트 12곡 듣겠습니다. 프로스파 앤 클루니 Free Your Mind.

0: 영국생 글 차트 10위 프로스파 앤 클루니의 Free Your Mind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고요. 이번 주 8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3계단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7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고요. 이번 주 6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2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6위에서 한 계단 또 올랐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이고요. 이번 주 4위 지난주 8위였는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American Girls가 4계단 또 올랐습니다. 지금 해리 스타일스가 이번에 기네스 세계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12일 동안 단일 공연을 쭉 한 게 기네스 기록이랍니다. 이런 것도 기네스를 세우는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2025년에 그 이전 기록은 콜드플레이가 있었던 10번 공연이었대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8번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뛰어넘는 12일간의 공연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지금 앨범이나 싱글이나 모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영국 싱글 차트 4위 해리 스타일스 American Girls.

0: 네, 영국 싱글 차트 4위 해리 스타일스 아메리칸 걸스였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4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Kiss All the Time, Disco Occasionally이고요. 3위도 지난주 3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고요. 이번 주 2위, 지난주 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했는데요. 뮤즈의 The Wow Signal입니다. 10집 앨범이고요. 영국 앨범 차트에서 8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앨범 주제가요. 우주적 신비래요. 그래서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했다고 보고된 1977년의 협대형 라디오 신호로 그래서 앨범 제목, 그게 와우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0: 네네.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뮤즈의 The Wow. 시그널 중에서 엘리 골딩이 피처링한 허쉬 듣겠습니다.

0: breath and hush.
1: Now, 이번 주 영국 앨범 차트 1위 뮤즈의 The Wow Signal 중에서 엘리 골딩이 피처링한 허쉬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2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9위가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8위는 마이클 잭슨의 Number Ones. 7위 역시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6위는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앨범 차트 5위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4위는 드레이크의 Iceman. 3위가 엘라 랭리 Dandelion.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에이티즈 공연을 서머소닉에 갔다가 봤는데 야 밴드 세트로 공연하는데 공연도 진짜 잘하던데요. 오, 깜짝 놀랐어요. 자, 에이티즈의 골든아워 파트 5 EP에서 지금 듣고 계신 곡은 Bad입니다.

자, 락앤 얼터넛 송 차트는 탱인팔라인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고요. 샵에어 플레이 1위도 드라큘라입니다. R&B 힙합송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 스트리밍송 1위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 오더 네리가 1위입니다. 자, 이 음악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지인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1: 네.
2: 2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스튜피 송. 이번 주 1위 15주째 1위인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이민입니다. 샘 펜더가 만들어 놓은 노래가 굉장히 많대요. 빨리 다음 앨범을 발표하고 싶다고 합니다.
1: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1: 자, 영국 싱글 차트 15주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향이 있고 바닥까지 꺾였다가 다시 치솟은 두 번째 우상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겉보기엔 똑같은 높이일지 몰라도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이전처럼 추락하는 과오를 겪지 않을 수 있죠. 바닥을 딛고 다시 그려낸 두 번째 상승 곡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할 거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가 많은 숲에 가면 꼭대기에 가지들이 다른 나무에 닿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며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을 식물학 용어로 수관 깊이, 다른 말로는 꼭대기의 수줍음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며 자라는 이유로는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햇빛을 같이 나누기 위함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모든 나무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나무여도 숲의 밀도, 나무의 나이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네요. 사람 사이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 서로 거리를 두기도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입체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1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10cm 그리고 빅나티의 딱 10cm만이었습니다. 수광 깊이 현상. 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특히 좀 오래되고 키가 큰 나무들한테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게 더 잘 보여서 그런 사진이 많이 찍혔던 것 같은데 올려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나뭇가지들이 서로 피해가지고 약간 기린 무늬처럼 좀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 현상. 근데 꼭대기의 수줍음 이 이름은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인데? 저는 좀 또 지나치게 감성적일 때 좀 심술이 나는 사람이라서 이게 수줍어서 그런 건지 너무 예민해 성격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약간 동물이나 식물에 무조건 다 그냥 귀여울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인간과 비슷한 또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소개된 분들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write your name.
1: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윤미라님, 주말이라 머리 염색했어요. 사실 전 염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고 싶은데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함입니다. 제 나이 60이 다 됐는데도 구순의 어머니는 제 흰머리를 보며 우리 막내 왜 이리 늙었냐 하고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영원히 귀여운 막내로 보이려고 검은 머리로 염색했어요. 아, 진짜 이게 어떤 염색은 효도군요. 참 이게 어떤 시선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하얗게 좀 은발머리 보면 멋있잖아요, 미학적으로. 그렇지만 어머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염색하신 거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지는 게요, 인간의 되게 놀라운 어떤 기능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줄어드는데 이 멜라닌 색소를 계속 이렇게 머리카락을 까맣게 만들려면 그것도 되게 많은 어떤 뭔가를 쓰는 일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하얗게 되는 분들이 반대로 다른 데 노화는 늦는 경우가 많대요.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은발머리가 멋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은발 또는 완전 백발인 분들이 피부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와, 그래서 다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2179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나름 회사에서 30년 근무하고 얼마 전 퇴직하셨는데요. 제가 이력서 작성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다 답답하셨는지 단축키를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나름 MG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아버지 덕분에 알게 됐네요. 아, 너무 든든하겠어요. 앞으로도 특히 이제 퇴직하셨으면은 회사 관련된 거 고충 있고 할 때 아버님한테 여쭤보시면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버님도 되게 기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1218님, 5년 만에 대대적인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치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크기도 했고 사용기한 지난 것들이 많아서 싹 비운이 아주 개운합니다. 여름이 그나마 덜 갑갑하고 집이 시원해 보이네요. 더운 분들 집 정리 한번 하시죠. 어마어마한, 그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좀 격렬한 집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참에 이분도 그러면은 블랙박스까지 한번 싹 그냥 갈아치울까요? 오늘의 블랙박스는 1218님께 드리고 싶군요. 뭔가 비우면 오히려 새롭고 좋은 게 온다라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은 또 교훈을 얻으시게끔 비운이 새로운 블랙박스가 오더라.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이어서 구원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들었습니다. 0135님, 여름이라 집에서는 반바지를 입는데 밖에 입고 나가긴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거의 10년 넘게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늘 드디어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가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별거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 놀림받은 기억이 자꾸 떠올라 잠깐 괴롭기도 했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라고 저에게 위로도 해줬답니다. 아, 잘하셨어요. 예전에도 제가 반바지 사연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연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나 용기 내서 반바지 입고 나갔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 그런 사연이 왔었어요. 그때가 또 생각나면서 참 이 별거 아닌 것들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5060님은 늦깎이 엄마예요. 입덧 때문에 하루 종일 울렁거려서 미치겠어요. 그나마 매운 건 들어가길래 방금도 매운 어묵 사서 어묵은 남편 주고 국물 먹었습니다. 이때만 유일하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남편? 본인? 아유, 아무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출산까지 건강하게 몸과

0: 스파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밤과 내일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대구, 대전이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불어서 맑아서 자외선까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을 하신다면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챙기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드시고 뜨거운 시간, 오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체가 풀렸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김포 부근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카고의 Moonlight Serenade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고요. 0316님, 처음으로 오이지를 만들어봤어요. 지퍼백에 잘 담아서 주방에 올려놓고 실온에 3일만 두면 맛있는 오이지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 사라졌네 오이지. 남편이 오이가 상했다며 다 갖다 버렸대요. 내 오이지. 아, 진짜? 그러니까 설마 상한 줄 알고 버리신 건 아니겠죠? 예. 네. 그랬으면은 사연이 이 결이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으로 만들어봐서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진짜 상했었나? 그냥 남편이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냄새를 맡았을 때 초기에는 이게 상한 냄새라고 착각하신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요리 얘기입니다. 지은주님, 가지가 생겨서 처음으로 가지 덮밥에 도전해 봤습니다. 생긴 건 엥? 했는데 막상 먹으니 맛있는 거예요. 한 그릇 뚝딱 해치웠어요. 저 요리에 조금 소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야무진 부엉이들의 요리 사연들 언제나 멋져요.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에게 메뉴 아이디어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6571님, 대장부엉 좀 전에 별밤 들으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자취방을 와보니 이어폰 케이스를 두고 내린 거 있죠? 다행히 근처에서 회차하는 버스라 반대편 정류장에 있던 걸 타서 케이스 찾았어요. 덕분에 이 밤에 운동 제대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물건을 잘 챙겨야겠다 다짐하며 다시 자취방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운도 좋으셔라. 시간대가 그래도 좀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할 때라 자칫 또 분실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이어폰 케이스 입장에서는 로맨스 영화 한 편 찍었네요. 나를 왜 버리고 가지 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뛰어오는 나의 주인. 눈물 한 판 흘렸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화사의 So Cute.

화사의 So Cute 이어서 루시의 놀이 들으셨고요. 김진희님, 대장부왕 살면서 너무 억울했던 적 있었나요? 저 요즘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어요. 말할수록 구차하고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 속앓이만 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왠지 대장부왕은 다 알 것만 같아요. 아, 있죠. 그리고 인간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감정, 그리고 버거워하는 감정이 억울함이래요. 약간 좀 대인 느낌 같은 거라고 표현을 누군가 했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 그래, 맞아. 모든 걸다 내가 또다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또 흘러가지도 않아. 많은 일들은 그렇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확실한 건또 잊혀지고요. 때로는 리버스 억울함.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나의 태도나 뭔가 말이 되게 또 좋게 해석이 된다든지 하는 일도 또 그만큼 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1012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편지 쓰기 활동을 했나 봐요. 친구들한테 두통 받아왔길래 읽어보는데 휴대폰 게임 꼭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은 누구한테 썼나 궁금했는데 풀로 잘 붙인 편지 한 통. 큰아빠에게 뜯어서 읽어보니 하늘나라에 잘 계시죠? 나중에 환생해서 제 아기로 태어나 주세요. 편지 쓴 날도 6월 25일 저희 형님 생일이에요. 두달전 돌아가신 형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드님이 우리 1012님의 형님 큰아빠를 너무 좋아했는 모양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또 기르셨나요? 1012님 또 훌쩍훌쩍 하셨겠습니다. 1012님 마음도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고요. 5861님께서 51살 고시생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직장 다니며 4년째 임용고시 준비 중인데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괴로워요. 세상이 아니라는데 저만 무작정 들이대는가 싶고 공부가 힘든 것보다 의심과 싸우는 게더 힘든 여름밤입니다. 라디오를 친구 삼아 하소연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같아서 도전했는데 알고 보니 아닌 일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5861님 51살이시니까 누구보다 그런 일도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준비한다? 이건 의심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의심 접어보자고요. 의심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5861님 지금 잘 가고 계신 거라고 믿으면서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꿈을 꾼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588님이요. 직장 때문에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쌍둥이 아빠이자 다자녀 가장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 듣다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기분이 먹먹해져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588님의 마음이 필요한 분들 지금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힘을 받으시는 만큼 그거에 한 몇백 배는 더해서 5588님한테 또 좋은 에너지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0: 네. 후이 씨
1: 네네
0: 오늘 개인적으로 역대급 룩이라고 생각해요
1: 제가요?
0: 완전 지금 빨리 찍으세요 작가님도 빨리
1: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0: 그 바로 이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1: 오늘 땀도 엄청 흘리다가 왔는데
0: 머리 왜 괜히 더 눌렀어요 아까 더 포실포실해가지고
1: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0: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너무나 동의하실 거고요 방송 끝나고 네. 사진 올려드릴게요
1: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저도 누나를 보면서 역대급이다라고 생각.
0: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일정이 있었어갖고.
1: 맞아요. 근데 참 아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네. 이렇게 앞에 저희가 멘트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하시는 누나의 모습을 우연치 않게 슬쩍 보게 되었는데 참 아름다우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0: 이렇게 제가 준 말이 있다고 또 받은.
1: 아니야 말이... 진심입니다.
0: 아 근데 진짜 저 하늘 제가 약간 하늘색 셔츠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1: 아 예예. 예.
0: 그거에다가 유난히 좀 청초한 얼굴에
1: 제가 방금 전까지 안무 연습을 하다가.
0: 아 진짜?
1: 네네네.
0: 그... 아, 그래서 약간 지금 이 붓기 싹 빠진 맞아요, 이 맞아요. 헬스캄.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아무튼 여기까지는. 너무 예뻤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지난주에는 별밤을 들으면서 라방을 해주셨다는
1: 맞아요 맞아요 그 참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는데 또 라이브 방송을 동시에 또 어떻게 했어요
0: 네.
1: 어떻게 두 명의 후이가 되어가지고
0: 그래버렸네요
1: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누나와의 대화를 기억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마이드를 사전에 제가 좀 이렇게 스포도 좀 하면서
0: 아, 특별한 시간이 네, 또 네, 만들어졌군요
1: 네. 미래를 알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0: 원래 우리의 시공간이라는 게 가끔 뒤틀리기도 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벌써 이제 내일인데요.
1: 네.
0: 후이 씨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소년 고백 우리 부엉이들

0: 도 몇 마리 날아갑니다. 우리 네. 씨가 준 티켓 선물 덕에. 네. 뭐 어떻게 당부의 말이 있을까요?
1: 아니요. 당부의 말은 없고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공연의 어떤 톤 앤 매너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이하게 즐긴다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0: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어.
1: 멋은 있을 거잖아요.
0: 멋은 있을 것 같아요.
1: 잘생길 거죠.
0: 아 잘생긴 거는
1: 잘생길 거 아니야.
0: 잘생길
1: 설마 공연 날인데.
0: 아 당연히 네네.
1: 잘생길 거고 멋질 예정은 확실하다.
0: 네 맞습니다.
1: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후이의 흠뻑 듣고 올게요.

0: 후이의 흠뻑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705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부가 취미생활을 공유하면 금슬이 좋다는 말 신혼 9개월 차인 저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음악을 좋아해서 데이트할 때는 LP바에서 신청곡으로 마음을 전했고 결혼한 후에도 음악 페스티벌을 함께 다니거든요.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하염없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주말을 제일 기다리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저희가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일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이 좀 짧아서 아내를 서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미안함과 함께 영원히 당신 편에 서서 사랑하겠다는 제 마음을 담은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말에 함께 감상하며 아내와 알콩달콩한 시간 만들 수 있게요.
0: 음악으로 미안한 마음 전하고 싶은 7055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네. 보내드리겠고요.
2: 네.
0: 그래요. 후이 씨도 취미가 근데 음악 감상 말고는
2: 네.
0: 크게 막 특별한 게 없는 편이죠.
2: 저는 취미라고 하면 글쎄요. 쇼핑 같은 거? 그냥 저는 일단 나가서
0: 아무래도 좀 눈... 체력 영에 미치다 보니까
2: 저는 사실 오늘도 시간이 잠시 떴습니다.

0: 제가.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를 아이쇼핑을 했어요.
1: 어디서
0: 그러니까. 홍대 근처에서. 근데 너무 요즘에 물가가 참 높더라고요. 그래서
1: 바로 휘씨한테 높은 거.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0: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네. 재빠르게 내려놓고 연습실에 가서 춤 연습이나 하자 이러고 왔습니다.
1: 공연을 위한 춤 연습인가요?
0: 그렇죠. 네.
1: 아 그래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혹시 뭐 쇼핑메이트는 없어요?
0: 쇼핑메이트는 딱히 없는데 저는 사실 그 즉흥 쇼핑을 좀 좋아해요.
1: 나도.
0: 그래서 즉흥적으로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분이 계신데 그 친구는 또 즉흥은 또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분과는 같이 가기 좀 어렵고.
1: 저는 쇼핑은 확실히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거나 네. 일이 많을 때 네. 갑자기 하게 되는 게 그걸 보면 그쪽으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리면 뭐 먹는 거, 뭐 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낭비로 있나 봐요. 호이 씨도 혹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어요?
0: 저는 이제 그 아니 오늘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예, 예. 그 매니저님께 그 좀 있으면 공연이 있으니까 퇴근길도 또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퇴근길 의상을 사야 된다.
1: 그거 은근히 다들 엄청 신경 써요.
0: 아 저도 신경 써요. 예.
1: 그거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아, 맞습니다.
1: 그냥 아티스트들이 편하게 입어야 되는 순간에 네. 사진과 영상이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의 어떤 스케줄의 끝이 아닌가.
1: 나중에 이제 라방이라도 하게 되면 라방록. 네.
0: 아 그럼요.
1: 까지도.
0: 아 저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 라방을 위해서 진짜 옷을 뭐 세네 번 갈아입은 적도 있고요.
1: 와 프로다.
0: 네 진짜 막 머리도 감았다가 막 모자도 그 이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라방을 하려고 모자를 썼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는데 드라이기로 잘못 말렸을 때.
1: 아,
0: 그럼 모자를 다시 쓰게 되거든요.
1: 아
0: 그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이럴 너무, 거면 그냥 모자를 쓸 걸.
1: 아, 너무 슬퍼지는데요. 듣기만 네, 네. 해도. 네. 후이 씨 그만큼 우리 후원이 후이 씨 팬분한테 진심입니다.
0: 네네.
1: 분명히 팬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뻐라고 하지만 후이 성격이 또 그런 게 아니죠.
0: 그렇죠.
1: 자 노래 기대는 밤 우리 705 부부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0: 네.
1: 어떤 노래 처음으로 듣나요?
0: 아, 첫 번째로 가져온 곡은요 조항조의 고맙소라는 곡입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사실 이제 신혼 9개월 차이시니까 아마 뭐 나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뭐 그렇게까지 거리감이 있으시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1: 그럴 것 같아요.
0: 사실 저는 이런 어떤 부부의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유일합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참 뭉클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채 1년이 채 안 됐는데 저희가 보통은 연말이나 이제 이렇게 추석 때 가족끼리 가끔 노래 부르러 노래방을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1: 네.
0: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를 이렇게 꾸역꾸역 데리고 가십니다.
1: 가야지.
0: 네. 가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불러드리고 싶어서 연습하신 노래를 이게.
1: 어떡해.
0: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이 나이 먹도록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소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아들로서 살면서 당연히 업앤다운이라는 게 있죠. 삶에 있어서. 이 7055님께서도 아마 지금 그런 과정을 뭐 앞으로도 계속 겪으실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 마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너무 죄송한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감동적이면서도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손발이 좀
1: 왜
0: 그러면 안 되는데
1: 아버님의 진심을 보면서 왜 놀리세요?
0: 그게 아니라 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1: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아 그냥 뭔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1: 그죠?
0: 예, 좋은 마음이 제일 컸고 예.
1: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0: 그래서 그냥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7055님께도 앞으로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시겠지만 뭐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1: 그래요, 후이 씨의 그 집안 네. 이 에피소드에서 우러나온 성공입니다.
0: 아니 근데 자꾸 점점 저희 가족의 이야기
1: 아니 모두 함께해요.
0: 꺼내게 되고.
1: 네, 저 잘 아는 이제 식구.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0: 아버지가 아마 좀 놀라실 텐데
1: 아, 아버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후이 놀린 거는 진짜 제가 대신 혼내겠습니다.
0: 아니,
1: 후이 씨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조항조의 고맙소.

0: 조항조의 고맙소 들으셨습니다. 네. 아, 또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남편은 저런 노래도 안 불러서 뭐 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아니, 마음속에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지 아니야, 않을까요?
0: 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고요. 네.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두 번째 추천곡은요. 그 아내분이랑 또 영원히 당신 편에서 사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김범수의 그대와 영원히 들고 왔습니다.
0: 아, 김범수 씨 버전이군요.
1: 아, 사실 제가 이 노래를 김범수 선배님 버전으로 들고 온 이유는요. 원곡은 이제 이문세 선배님의 곡이고 또 유재하님께서 또 곡을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불후의 명곡이죠, 이 노래는.
0: 명곡이죠.
1: 정말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인데 김범수 선배님 버전을 가져온 이유는 그냥 그 제가 노래 가수를 꿈꾸게 됐던 그 첫 학원에서 첫 레슨곡이 이 노래였어요. 그리고 김범수 선배님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대와 영원히의 그대가 저에게는 음악이 되어버린 순간을 만들어준 게 이 노래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0: 진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장시간 가장 열심히 연습했던 곡이거든요.
1: 네.
0: 악보가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필기하고 많이 뭐 연습하고, 사실 이 보컬의 어떤 레인지라고 하죠. 네. 음역으로 치면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죠. 아닌데 그냥 이 레인지 안에서 이 음악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이 소화하기엔 전 참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을
1: 그럼요.
0: 하지만 그냥 이 곡을 통해서 또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게 참 즐겁고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던 곡이어가지고 네, 들고 왔습니다.
1: 아, 나중에 빨리 우리 노래방 코너로 불러야 되는데 후이를 요거 부르는 거 듣고 싶네요.
0: 네.
1: 후이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김범수가 부른 그대와 영원히.

0: 김범수가 부른 버전의 그대와 영원히 듣고 왔습니다. 어린 날의 후이가
1: 네.
0: 부르는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후로는 어디서 네. 뭐 노래방 같은 데 갈 일 있을 때는 네, 네. 뭐 몇 번 불러본 적도 있으시겠어요?
1: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데뷔 이후에 노래방을 간다는 것은
0: 어른들이랑
1: 네, 그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실력을 입증한다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0: 아, 진짜요?
1: 네, 네.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예를 들어?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랑 가도
0: 아, 부모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력을 입증해야
1: 돼요. 왜냐면 그 제가 왜 제가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0: 네.
1: 아, 싫진 않은데 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녹음을 동시에 키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저에게는 막연히 그냥
0: 뭐 영원히 오디션이야.
1: 그러니까 막연히 제가 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원히 소장될 음원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저에겐 생깁니다.
0: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진짜.
1: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랑했지만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또 쫙쫙 뻗고 시원시원하거든요.
0: 네.
1: 가창력 선보이기에 참 좋아요.
0: 아, 영상 좀 공유해달라고 부모님한테.
1: 그래서 그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리고
0: 네.
1: 저는 꼭 또 끝나고 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유 또 우리 아들 노래 잘하네. 이 말을 또 듣고 싶어요.
0: 안 하면 또 서운하거나 하시면.
1: 왜냐하면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또 굉장히 또 나름 음악관이 되게 투철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 막연한 칭찬은 안 하십니다.
0: 그럼 약간 혹시 평가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까? 지금은 야, 목소리의 톤이지 이 곡과 장르가 좀 어우러지지 않은 것 같았어.
1: 많죠. 진짜 많고요.
0: 그 어게인 버튼 누르지 않고 막 이러시는 건가요?
1: 네. 그리고 선곡조차도 이렇게 건드실 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노래는 선곡하지 말아라.
0: 전주 나오는데 갑자기 자 그만. 이건 아니다 부이야.
1: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선 감상 후 평가인데.
0: 와 후 평가. 그럼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서 계시나요?
1: 그렇진 않고 야. 이제 보통은 텍스트로.
0: 텍스트로.
1: 네. 텍스트로.
0: 아, 나중에 그럼 평가가 오는 건가요?
1: 네. 그래서 어머니 뭐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혜태가 근데 이런 고음 노래는 목소리가 좀 듣기 안 좋은 것 같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께서 음악이 좀 이렇다 너 음악은 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좀 써는 것 같아 심지어 가사 토픽 같은 것도 저한테 좀 주시고
0: 영원히 평가받고 있어
1: 네, 사실은 그 어떤 저의 어떤 서바이벌의 그런 생각의 출발점은 저희 가족이에요
0: 영원히
1: 네네
0: 아 진짜 누구보다 우리 후이 회택이를 사랑하시지만 네. 누구보다도 엄격하신 프로로서
1: 아 그렇습니다
0: 아 그런 풍토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너무 웃었고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 얘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고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 마지막에 너무 웃으면서 나왔는데
2: 네네.
1: 저희가 지금.

0: 웃을 때가 아닙니다.
1: 네.
0: 705님은 지금 굉장히 아직 죄송하시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아, 아내분에게 이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추천곡 뭘까요?
1: 네,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추천곡은요. 리센느의 Love Attack입니다. 사실 요즘에 장안의 화제예요.
0: 너무 네. 뜨거운 화제고
1: 맞아요.
0: 큰 사랑 받고 있죠.
1: 네, 정말 큰 사랑 받고 있고 사실 이 노래는 예전부터 약간 숨든명이라는 수식어로 따라 붙는 되게 나름 음악을 좋아한다는 분들 안에서는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0: 그렇군요.
1: 네, 결국에는 음악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또 올라와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있었고요. 제가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이 리센느라는 팀이 잘 되기까지에 참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서사의 힘이라는 것이
0: 아 그게 진짜
1: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누군가의 성장에는 그냥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0: 맞아.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705님께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국에는
0: 서사죠.
1: 서사. 네, 서사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돈독해질 사랑을 위해서 과정이지 않나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0: 그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는 안 싸우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1: 그럼요.
0: 그건 무윤실에 있겠다라는 얘기지 잘 싸우고 화해하는 것만과 평소에 평온할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때 도파민이 그 서로를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1: 네.
0: 제대로 된 사과를 주고받으며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서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의 도파민은 처음에 이게 뭐 막 잘 지낼 때랑 비교가 안 되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네.
1: 근데 혹시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0: 아, 안 해보셨겠죠 당연히
1: 근데 이제 종종 요즘도 혹시 뭐 이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0: 저는 굉장히 너무 좀 안 싸우는 편이긴 한데
1: 아,
0: 초기에는 조금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니까 네. 서로 좀 많이 예민해요. 많이 예민한 편이라
1: 네.
0: 이거 약간 지금 텐션이 긴장감이 생기는데 싶을 때
1: 네.
0: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그거를 빨리 바람을 빼요. 근데 이제 한 제가 20년 살아보고 느끼는 건
1: 네.
0: 저의 훌륭함 30에
1: 네.
0: 남편의 훌륭함 70으로 이렇게 나를 많이 봐주고면서 살았구나.
1: 네네.
0: 그걸 느껴져서 지금 효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또 물론
1: 네.
0: 근데 초기에는 어떤 그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었죠. 막 우악 하고 싸우진 않았지만
1: 네네.
0: 남편이 조금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1: 아,
0: 근데
1: 네.
0: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은
1: 네.
0: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 그렇죠.
0: 네. 후시 누구랑 크게 다퉜다 화해해봤어요?
1: 저 아니, 많죠. 심지어 저는 뭐 최근에도 뭐 다투고 해요.
0: 누구랑 싸웠어요?
1: 아니, 결국엔 멤버들이죠. 다
0: 멤버들이
1: 다 멤버들.
0: 누가 제일 요새 미워요? 한 명만 얘기해주고
1: 아,
0: 노래 들어요.
1: 미울 것 같아.
0: 아 그래 지금 이 순간. 아 얘는 조금 요즘 좀 꼴보기 싫다.
1: 아 저는 진짜 미운 건 진짜 없고.
0: 그럼 누가 제일 예뻐요?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요. 그 우리 멤버들에게 근데 저번에도 뭐 저는 종종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살아요.
0: 그러니까
1: 멤버들은 저에게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형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뭐가 좀 싫고 뭐가 불만이면 그냥 혼자서 삼키지 말고 말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아니까. 근데 저는 보통 말을 잘 안 해요.
0: 안
1: 문제가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30대 후이가 사실 한 명 빼곤 다 동생들이잖아요. 근데 동생들에게 이 불만사항을 말하는 게 저는 조금 그게 좀 불편해요. 사실 이제. 이제는.
0: 버렸어?
1: 네. 그렇더라고요.
0: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야겠네.
1: 아니 그렇지 않은데.
0: 아니
1: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0: 행복하구나.
1: 요즘에는 제일 답답한 친구가 저긴 하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좀 답답하긴 해요.
0: 나는 내가 제일 밉다.
1: 네.
0: 이렇게 가름하면서
1: 네.
0: 리센의 러버텍 듣고 올게요.

0: 리센의 러버택 듣고 왔고요. 요즘 후이는 펜타곤 멤버 중에 제일 미워하는 멤버 후이라는 고백까지.
1: 아니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거 들으신 많은 부엉이 분들은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0: 조금 전에 그 얘기 할 때 솔직히 약간 화나 보였거든요.
1: 아, 저요?
0: 네.
1: 아, 그러니까 분노는 있죠 마음속에.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분노라고 네. 여기지 않으면 분노가 아니거든.
0: 그거는 맞습니다만은.
1: 네네. 네,
0: 뭐 아무튼 일단 중요한 공연 앞두고 계시니까
1: 네,
0: 일단락하도록 하죠.
1: 네네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네,
0: 큰일 납니다. 일단 공연 끝나고.
1: 네.
0: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번째 추천곡은요 영화 원카의 OST죠. Pure Imagination입니다. Come with me and you'll be. 아 제가 이 노래를 진짜 막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들고 왔어요.
0: 나도 너무 좋아해요.
1: 그 노래 그 이유는 그냥 주말에 감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 뭔가 이 서먹서먹한 마음마저도 그냥 자연스레 조금 녹여질 수 있는 그런 따스하고 달콤한 분위기의 음악인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그냥 너와 함께라면 어떤 상상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0: 아 진짜 또 이게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
1: 네.
0: OST니까 초콜릿처럼 달달한 분위기로다가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원카 OST Pure Imagination.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으로 영화 원카 OST 중에서 Pure Imagination 들으셨고요. 네. 자, 이제 이 플레이리스트의 보너스이자 가장 의미 있는 활용 정점이죠.
1: 네, 네.
0: 점정이죠.
1: 네.
0: 오늘의 후이 픽.
1: 네.
0: 후이 그냥 후이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보너스로 드리는 노래.
1: 네.
0: 뭡니까?
1: 오늘의 후이 픽은요. My Chemical Romance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입니다. 일단 그 My Chemical Romance라는 밴드는 2013년쯤인가요? 아마 한번 해체를 했다가
0: 아.
1: 얼마 전 아니에요. 한 2019년도인가요? 아무튼 뭐 재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뭐 투어 계획이 있으시고 한 되게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밴드인데
0: 네.
1: 이 노래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노래가 약간 두 가지의 단락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되게 조금은 다크한 단선율의 피아노 위에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들리는 이렇게 그 좀 팝, 그 락스러운
0: 막 펑크 같아.
1: 네, 펑크 락으로 좀 넘어와서 이렇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장르가 우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뭐 국가도 사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아티스트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퀸이라는 밴드에 참 영향을 많이 받은 곡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나 또한 이런 어떤 대서사시의 음악. 왜냐면 맨 처음에 단선율의 피아노가 나오다가 거기만 들으면 약간 좀 다크한데 싶다가 이제 중간에 마칭이 붙어서 나와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마법처럼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락 장르로 가면서 엄청 와이드하게 벌어지면서 이 어떤 마음속에 그래. 나 한번 이 어둠 다 물리쳐보겠어. 나는 용기가 생기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흐름 자체가 너무 멋진 곡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7055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보너스 트랙 후이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1: 네.
0: 다음 주에도 우리 후이씨의 맞춤성어 필요한 부황이들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1: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후이씨 보내드리면서 My Chemical Romance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1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355님께서 요즘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가 쉽게 지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대장부황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몸이 좀 약간 어릴 때는 아무리 챙겨줘도 먹기 싫었던 영양제가 어느 순간 제가 꼬박꼬박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이라고 하니까 부엉이들도 오늘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V의 Sweet Nigh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향이 있고 바닥까지 꺾였다가 다시 치솟은 두 번째 우상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겉보기엔 똑같은 높이일지 몰라도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이전처럼 추락하는 과오를 겪지 않을 수 있죠. 바닥을 딛고 다시 그려낸 두 번째 상승 곡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할 거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고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한 고향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가수 에반이 뽑은 인생 최고의 업적 페이커와 1대1 대전에서 이긴 것 2. 에반의 힐링푸드 중국 당면과 푸주를 추가한 마라 로제 떡볶이 3. 연기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재능을

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0: 토익은 해커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0: 치과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현배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에반의 오버플로우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또 엄청난 분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포한 고현배 243번째 233번째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아, 그곳이 지옥일지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락스타이자 올라운더입니다. 보컬부터 퍼포먼스까지 심지어 프로듀싱까지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수 에반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데뷔

0: 2주차 네, 완전 신인 가수 에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직접 카메라에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0: 아, 안녕하세요. 네, 고영배 스포왕 청취자 여러분들 에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초대해
1: 주셔서. 2주차 신인 가수라고 소개. 네.

0: 활동이 조금 남았지만
1: 조금 남았죠. 네.
0: 엄청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번 활동?
1: 사실 저는 이 제 몸이 바빠야 그만큼 저의 행복도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의라 그만큼 에버들 저의 팬분들 이름이 에버거든요. 네. 팬분들도 너무 신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최고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바쁘긴 바빴지만 그리고 좀 뭐 잠도 좀 줄이고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야 더 의미가 있고 팬분들도 재밌을 거니까
1: 맞아요.
0: 좋았다.
1: 정확하십니다.
0: 진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좀 만족도? 네. 만족도 어때요?
1: 만족도 만족도라고 하면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만족도를?
0: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발표했던 음악도 그럴 수 있고 활동에서의 모습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번에 이번에 다 좋았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서 이걸 꼭 고쳐서 빨리 다음 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다음에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번에 굉장히 만족도 높았다. 제가 어떤 쪽이에요?
1: 제가 이번에 살짝 대본을 좀 보니까 네. 살짝 이 솔직한
0: 그렇죠.
1: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솔직한 평을 하자면 사실 저한테는 많이 아쉽죠.
0: 아 진짜?
1: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뭐 어쨌든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노력한 앨범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했지만 분명히 제 눈에는 부족한 분들이 많이 보였고 네. 많이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네. 반대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살렸다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끝날 때쯤 봤을 때 다음번에는 요거 더 잘해야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에반 시즌 좀 있군요.
1: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0: 좋습니다. 좀 더 조금 이따 자세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이렇게 활동을 잘 해나가고 있는 에반 씨의 첫 솔로 앨범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Ride or Die 어떤 앨범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일단 Ride or Die는 말 그대로 Ride or Die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야. 넌 나에게 그런 존재야 라는 의미를 가진 곡이고 그 곡을 주제로 디지털 싱글을 내게 됐고요. 계속해서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담을 예정입니다.
0: 이제 직역하면 라이드 타든지 네. 아니면 죽든지. 이게 약간
1: 맞아요. 이 직역이를 하면 네. 그렇게 돼요.
0: 저희 세대는 너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드라마에 나랑까지 밥 먹을래 뭐 죽을래 뭐 모르시죠 이거.
1: 저번에 한번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0: 라이드 할래 죽을래 이러면서
1: 그래서 제가 되게 잘못된 억양으로 그거를 구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에반 씨는 모르시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0: 근데 어쨌건 네. 의미는 네네. 같이 가고 싶은 사람
1: 끝까지
0: 함께 한다.
1: 네. 미국권에서는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0: 그렇군요.
1: 이제 보니 클라이드라는 그런 영화에서 쓰였던 이제 대사기도 하고 네. 사실 Ride or Die라는 말은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해요. 네.
0: 갈래 말래. 나랑 네. 같이 가자.
1: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너는 평생 함께 하는 사람이야.
0: 아, 그렇게 써요?
1: 네. 넌 나의
0: 아 그렇구나.
1: 네 영원한 사람이야.
0: 그냥 딱 들리는 느낌이랑 좀 다르네요.
1: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 첫 솔로 앨범을 네.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분명히 욕심도 많이 났을 것 같고 어땠어요?
1: 저는 사실 이게 첫 솔로를 시작한다. 에반으로 첫 출발을 한다. 이게 사실 저한테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0: 그렇지 부담.
1: 처음에는 네. 네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출발을 끊는 게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좀 어려웠던 마음이 좀 컸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작업량으로 좀 채웠던 것 같아요. 네
0: 마음이 부담되고 걱정될수록 네. 더 작업해.
1: 네,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0: 좀 평소에도 네. 좀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쉬거나 이게 좀 취향이 안 맞아요. 뭘 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편?
1: 맞아요.
0: 그냥 평소 성격도?
1: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처음에 보시자마자 저를
0: 아니 지금 몇 마디만 들어봐도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 부지런한 스타일인가 보네.
1: 부지런한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사실 좀 정신이 없죠. 정신없는

0: 스타일입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일 없이 스케줄 없이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
0: 네.
1: 가만히 안 있고 뭐 치우고 뭐 네.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0: 쓰레기 버리고 치우고 레고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친구랑 전화하고 뭐 누워서 쇼츠 보기도 하고 뭐
1: 나 진짜 가만히도 한 3시간 있을 수 있는데.
0: 아 진짜요?
1: 네.
0: 어떤 성향이세요?
1: 저는 뭐 안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
0: 아.
1: 치우기 싫어서 어지르지도 않는 스타일.
0: 아, 집이 되게 깔끔하겠네요, 그러면.
1: 그래도 진짜 오랫동안 조금씩 어지럽혀서 결국 더러워지긴 하는데.
0: 집이라는 게 그런
1: 저도 거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안 아, 그렇구나.
0: 맞아요.
1: 어지럽다가 또 치웠다가 전화도 막 해야 되고 네. 그런 스타일이군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집이 사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1: 아. 집에서도 뭘 할 게 많으니까.
0: 할 게 많으니까.
1: 그래서 뭔가 걱정도 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작업을 많이 하셨던 앨범이군요.
0: 맞습니다.
1: 이번 맞습니다. 앨범이 아까 이제 앨범 제목이 Ride or Die인데 타이틀곡 제목도 Ride or Die 그리고 Overflow 아까 우리 첫 곡으로 들은 곡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0: 네.
1: 이게 프로듀싱을 한다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도 들어가지만 이게 내가 결정을 한다는 이걸로 할래 저걸로 할래 요거 이 노래 넣을래 뺄래 넣을래 이런 결정들이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걸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0: 특히나 저의 조바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이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 고르는 게 사실 힘들었지만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사실 이 곡들이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결국에 뭔가가 느껴지는 것들이 되어야만 한다.
1: 뭔가 느껴져야 된다.
0: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Ride or Die와 Overflow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싱글이 두 곡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결정이 난 상태에서 곡을 고른 거였거든요.
1: 두 곡을 골라야 된다.
0: 네. 두 곡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합도 사실
1: 두 곡끼리의 합.
0: 네. 대비가 되는 그런 어떤 합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일단은 제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두 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1: 뭔가 왜 첫 단추 잘 껴야 된다.
0: 잘 껴야 되죠.
1: 뭐 그리고 뭐 나의 처음 솔로로서의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될까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게 할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다시 시간을 돌려도 네. 그 수많은 데모들 중에 Ride or Die 다시 고른다? 여기서 망설인다고?
0: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저는 고를 것 같아요.
1: Ride or Die.
0: Ride or Die. 네, 락이 굉장히 락 장르고.
1: 네네.
0: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이지만 저는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네. 스스로 되뇌이고 되뇌였기 때문에 꼭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1: 저도 노래를 들어봤을 때 일단 너무 좋아서 놀랬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락 사운드여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선택한 락 장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원래는 정말 R&B에 못 살고 못 죽는 그런 정말
1: 그러게요. 기존에 다른 영상들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던데
0: 봐주셨군요. 근데 이제 이 락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에빌 라빈 그리고 라디오헤드와 뭐
1: 클래식으로 갔군요.
0: 네,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락 장르들을 보면서 되게 제 기준에선 되게 올가닉하고 그냥 오리지널의 그 소리들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가공된 그런 많은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완벽하고 정말 깔끔한 그런 음악들의 그런 게 많이 적응돼 있는 그런 세대여서 사실. 그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
1: 느낌이 왔구나.
0: 느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Ride or Die를 하게
1: 이거를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느낌이 오게 만들고 싶으니까.
0: 그래서 좀 뭔가 그냥 사실 마음 가는 대로 쓴 곡이기는 해요. 근데 그 곡이 분명히 사람들한테도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1: 제가 재밌었던 거는 노래를 듣고 오 완전 락이네 이러고서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 역시 어떤 무대에서는 진짜 락 퍼포먼스처럼 밴드 분들과 함께 했던 무대도 있는가 하면 또 음악 방송에서는 완전히 또 댄스 퍼포먼스랑 같이 또 이렇게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퍼포먼스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궁금해요.
0: 퍼포먼스도 제가 이제 퍼포먼스 팀과 직접 이제

0: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발주를 이제 해주세요.
1: 요즘엔 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0: 네. 많은 안무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이 서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무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뭔가 많이 맞춰갔죠.
1: 이게 뭔가 음악이 이렇게 강력한 락 사운드로 돼 있으면 춤을 안 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그냥 밴드 분들하고 음악 방송도 할까?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락인데 이게 밴드가 너가 그걸 좋아했다 했으면서 왜 퍼포먼스를 넣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저의 그 기본적인 정체성은 사실 저는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정말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그 퍼포먼스가 결합이 됐을 때 이게 이래서 그 이런 음악을 했구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퍼포먼스를 넣자.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1: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완성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락 음악인데 댄스를 왜 하지? 락 음악이니까 밴드 연주가 해야지. 그거는 그 오히려 그 뒤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물이 멋지면 다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설득되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느껴지기도 했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 Ride or Die 그렇고 오버프로도 그렇고 작업할 때 직접 아무래도 프로듀싱을 하시니까
0: 네.
1: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막 디테일까지 막 완전 다 내 성에 차게 끝끝내 만져야지 직성이 풀린 스타일이 아니면 조금 더 와이드하게 조금 더 재밌게 작업하고 슉슉슉 가는 스타일?
0: 저는 세션하거나 어떤 멜로디 라인을 이제 짜거나 곡을 만들 때는 사실 완벽주의자는 아니고요. 사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1: 재밌게 가는 스타일.
0: 네, 느껴지는 대로 추가 빼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 가사에서는 조금 커요.
1: 가사를 좀 신경 많이 쓰는군요.
0: 네. 가사가 굉장히 일단 좀 어렵고
1: 오래 걸려요?
0: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엄청 오래 걸리고 좀 신경 많이 씁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갈 이런 다음 음반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프로듀싱을 할 생각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장르적인 것도 더 다양하게 가실 생각이에요?
0: 장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알터너티브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너무 다 좋아서 마치 이제 뭐 한식당도 좋고 뭐 일식집도 좋고
1: 맞아, 맞아.
0: 것처럼 다 그냥 음악이면 좋아서 그냥 제가 꽂히는 대로 그냥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좀 세상에 공개를 좀 할 생각이에요.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Ride or Die를 한번 듣고 올게요.

0: 에반의 Ride or Die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정말로 멋있고 너무 좋아요. 이 에반 씨 하면 또 보컬을 사랑하는 팬분들이 참 많은데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이 보컬 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1: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제 Ride or Die 작업을 할 때는 되게 좀 조금은 뇌를 빼고 좀 불러보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좀 날 것으로 가자.
1: 네, 예를 들면은 뭐 Say son 뭐 이런 거면은 Say son grab my answer 약간 이렇게 좀 그
0: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조금 재밌기도 한데.
1: 네, 그죠.
0: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어.
1: 근데 약간 좀 그 가라지 밴드 되게 좀 그 영국의 어떤 그런 밴드들을 조금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챈트를 그냥 쫙쫙쫙쫙 한 번씩 귀 약간 딱딱딱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0: 너무 정제된 그런 느낌 말고
1: 네
0: 좀 막 부른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0: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하셨군요. 이번에 좀 이렇게 녹음할 때 작업할 때 보컬적으로 좀 약간 요거는 퀄리티다 아니면 뭐 아니 요거는 느낌이다 라고 따지면 느낌으로 많이 가셨단 소리네요.
1: 느낌이 강한 곡이죠.
0: 네.
1: 사실 이 오토튠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저희 팬분들이나 뭐 대중분들께서. 근데 사실 오토튠은 어떻게 보면은 감미료예요. 제가 생각한 Ride or Die라는 곡에서의 오토튠은 정말 절대 뺄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요즘의 음악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일종의 그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토튠을 세게 박았죠. 그래서
0: 그럼요, 그럼요. 그거를 다른 악기를 사용하듯이 그런 사운딩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1: 정확하십니다.
0: 네, 네. 좋아요. 평소에 아까도 뭔가 마음이 초조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작업 양으로 그걸 대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 달에 40곡을 쓴다고요?
1: 저번 달에
0: 와.
1: 네. 저번 달이 아니죠. 네. 그맘때쯤에.
0: 매달 40곡을 쭉쭉쭉 뽑는 건 아니지만
1: 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0: 야, 그럼 1년에 한 500곡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1: 네.
0: 제일 많이 썼을 때 그랬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세션을 그 정도로 했었어.
0: 야. 이게 탑라인까지 다 나온 완성곡 기준이야 아니면 그냥 비트나
1: 완성곡 기준으로는 25곡 정도 되고 네.
0: 그게 이번 싱글에 들어갈 곡들 고르기 전 취합한 데모들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취합한 데모들도 있고 사실 다음 앨범도 있잖아요.
0: 거기에 쓸 수도 있는 네. 것들까지.
1: 사실 저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은 이제 작업을 그만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0: 그렇지.
1: 그때 정말 미리 했죠.
0: 쫙 했군요.
1: 정말 사실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네 했습니다.
0: 그러면 총 40곡 그 다음에 탑라인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성이 어느 정도 짜여진 20곡 중에 지금 뭐 우리 스포항이니까
1: 네.
0: 이 중에 몇 곡 정도 살아남을 것 같다.
1: 스포항이었구나 여기.
0: 이 중에 몇 곡 정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1: 그래도 뭐 이거
0: 지금 일단 두 개 나온 거잖아요. 40개 중에 두 개 나온 거야.
1: 40개 중에 두 개 나왔고
0: 물론 앞으로 또 작업을 하시겠지만 요때 작업된 20에서 40곡 중에 몇 곡 정도는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
1: 그래도 뭐 한 10곡 정도 되지 않을까.
0: 진짜로?
1: 모르겠습니다 저는.
0: 엄청 많이 살아남았네.
1: 모르겠어요. 10곡
0: 타율이 높았네요. 그래도
1: 5곡에서 10곡이라고 해도

0: 그러면 에반 씨가 뭐이 노래를 무조건 낼 거다를 떠나서 지금 에반 씨 마음 속에 만족도 있게 지금 남아 있는 곡이 한 10곡 된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0: 오,
2: 정말. 근데 사실
0: 엄청 너무 높은 타율이네.
2: 너무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제가 들어도 찐 반응이었나요?
0: 와,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약간 이런
2: 아직도
0: 느낌?
2: 드라이브하면서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 귀가 만족하는 거는 아 이거 무조건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 않을까. 우리 에버분들 그리고 고잉베스포와 청취자랑 분들도
0: 이게 뭔가 내가 작업한 거 원래도 잘 듣는 스타일이에요?
2: 저는
0: 잘 듣는구나.
2: 작업을 끝내면 아 빨리 바운스 따줘 이러고 집에 가면서 들어요.
0: 계속 듣는 스타일.
2: 야 좀만 기다려. 야 이거 좀 걸려. 오늘 밤에 정리해서
0: 만져야 돼.
2: 보내줄게. 아니야. 빨리.
0: 그대로 줘.
2: 그대로 줘도 돼. 나 뭘 안 할게. 피드백 안 줄게.
0: 그러고서 바로 들어야지.
2: 가면서 듣는.
0: 네. 근데 아시죠? 절대 안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 절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0: 있어요.
2: 왜요?
0: 다 하고 나면 나는 오히려 들으면 계속 아쉬움만 생겨서 안 듣고 심지어 어쨌거나 마스터 할 때까지는 계속 작업하느라 들어야 되지만 발매되고 나서는 안 듣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 난 이제 지겹다고. 너무 많이 들었다고.
2: 그게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리고 좀 부끄럽다고.
2: 부끄럽다고?
0: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2: 아.
0: 네, 에바는 완성되자마자
2: 네, 되자마자
0: 바로 내 최애 곡이 되는구나.
2: 네. 어, 좋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가끔가다 한 곡 뭐 마음에 안 드는 곡 있으면은 아.
0: 듣다가 요건 좀 이러면서
2: 다시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곡도 있고.
0: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듣는 것도 있으니까.
2: 맞아요. 아. 네, 네. 사실 만족하기 위해서만 듣는 건 아니고
0: 이 스튜디오에서 듣는 거랑 내 장소 뭐 밖에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는 거랑 느낌이 다 달라가지고 그때 결정나는 경우가 좀 많긴 해.
2: 네.
0: 그래서 저도 작업된 거 모니터할 때는 그냥 제가 평소에 음악 듣는 환경으로 들어요. 작업실 좋은 스피커로 안 듣고 그때 별로면 영 별로더라고. 그때 그쵸. 좋아야 또 좋지.
2: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어폰이나 뭐 이런 거 끼니까.
0: 맞아요. 좋습니다.
2: 공감합니다.
0: 직접 만든 것도 직접 즐겨 듣는 에바이 씨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진실되고 솔직한 스포왕 고용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스포왕 고용배, 오늘은 가수 에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좀 솔직한 토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2: 맞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3: 아, 그래요?
2: 네.
3: 아, 좋습니다. 에반 씨와 함께 지난 인터뷰를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인터뷰 기사입니다. 에반, 돈 벌어서 컴퓨터부터 샀다! 오! 이게 사실 흔한 일이긴 한데 정작 이걸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네. 컴퓨터로 얼마나 좋은 걸 샀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컴퓨터를 바로 샀어요?
2: 사실 제 나이에 비하면은 굉장히 비싼 거 샀죠.
3: 비싼 컴퓨터를 산다는 거, 이거 보통 게임인데.
2: 어찌 보면은 게이밍 컴퓨터가 맞고요.
3: 게임을 좋아해요?
2: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좀 T적인 발언을 하자면은 사실 컴퓨터 사기 전에 책상부터 샀죠.
3: 네. 컴퓨터 놔야 되니까.
2: 네, 컴퓨터 놔야 되니까.
3: 근데
2: 컴퓨터
3: 사실
2: 바닥에서 할 순 없잖아요.
3: 임팩트가 컴퓨터 쪽에 있으니
2: 컴퓨터 쪽에
3: 말을 그렇게 했을 뿐.
2: 네, 네. 그리고 그 사람, 침대부터 사야죠.
3: 침대 사고.
2: 네, 그렇지만

0: 컴퓨터 투자를 좀 했구나.
1: 취미를 위해서 네. 사실 컴퓨터에 엄청 진심이에요. 약간 뭐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되게 막 멋있는 컴퓨터들 많아요. 건담처럼 그처럼 생긴
0: 로봇 모양으로 된
1: 로봇처럼 생긴 그런 컴퓨터 본체도 있고. 예, 저는 이제 신발 같이 생긴
0: 신발 그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1: 네, 본체 컴퓨터가 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품도 다 이제 최신 부품이고.
0: 그 정도면 요즘에 메모리니 그래픽 카드니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돈 꽤 들었을 텐데, 그죠?
1: 그래서 이제 견적을 보니까 이게 본체 값 때문에 이게 케이스 값 때문에 너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을 낮췄습니다.
0: 케이스도 원체 네. 비싸서 네. 사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1: 네, 사양 감당이 안 돼서 너무 비싸다 진짜. 그래서 사양을 많이 낮췄어요.
0: 조금 그러면 어떤 게임 때문에 그 좀 필터링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1: 저는 이게 한 글자라서 리그를 좋아합니다.
0: 리그를
1: 그들만의 리그를 좋아하는 네.
0: 좋아하더군요.
1: 실제로 그 페이커님도 네. 한번 뵀었고.
0: 진짜?
1: 네.
0: 콘텐츠로 아니면?
1: 컨텐츠였었던
0: 그
1: 1대1도 한번 했었습니다.
0: 진짜?
1: 네.
0: 그게 중요해요. 네. 정말 자웅을 겨룰만 해서 1대1을 한 건지 그냥 정말 완전히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려 1대1을 한 건지.
1: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 페이커님께 정말 사과를 드리면서 운이 정말 좋았지만 제가 1대1을
0: 이겼어?
1: 이겼습니다.
0: 진짜로?
1: 네.
0: 물론 정말 죄송합니다. 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엄청 잘하시나 보네.
1: 그래서 페이커 선배님이 페이커 선배님 맞죠? 선배님이죠. 정말
0: 게임계는 뭐 대선배님이지.
1: 잘하신다고.
0: 인정받았어?
1: 네, 잘.
0: 엄청 잘하나 보네. 네. 진짜로? 네,
1: 그때 캐릭터 혹시 하세요?
0: 저는 잘 몰라요.
1: 잘 모르시구나. 아무튼 네, 그래서 그게
0: 대박이네.
1: 제가 사실 이런 말 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포한 고용배니까 사실 뭐 어떤 상을 탔고 어떤 뭐 업적을 이뤘던 것보다 이제 페이커 선생이 한번 그 이겼던 게 정말 저한테는
0: 업적이구나.
1: 제가 가장 큰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0: 대박이다.
1: 그러면
0: 그 게임에는 왜 그 저기가 있잖아요.
1: 네.
0: 뭐 계급이 있잖아요.
1: 네.
0: 티어라고
1: 하죠. 네. 티어는 제가 사실 뭐 가장 높은 티어는 에메랄드라고 해서 플래티넘은 혹시 아시나요? 골드, 플래티넘, 에메랄드 까지는 갔었습니다.
0: 끝까지 가셨구나.
1: 네.
0: 비싼 컴퓨터 살만하네.
1: 게임을 근데 요즘은 많이 못하고.
0: 비싼 거 사야겠네. 이야.
1: 근데 너무 운이 좋아서 일단 너무 사과드리고요. 페이커 선생님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근데 진짜 그거 평생 못 잊을 추억이다.
1: 잊지 못할 추억이죠. 저한테
0: 좀 승부욕이 있는 편인가 보다.
1: 그때도
0: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승부욕이 있더라고.
1: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되게 승부욕 강하시다고. 그때 되게 쬐끈한 미니 게임 됐었는데 제가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기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더라고. 이기고 싶었습니다.
0: 좋아요. 대단한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 에반, 무대에서 자주 떠는 편. 사람들 시선에 익숙한 사람이 부러워. 좀 떨어요?
1: 떨림을 잘 감추죠.
0: 떨리는데 티는 안 내는 스타일.
1: 네, 티를 좀 많이 안 내려고. 근데 사실 티를 안 내려고 한다기보다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연습했던 거, 내가 준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집중해보자. 약간 계속 되뇌이고 하는 것 같고.
0: 뭐가 어떤 게 제일 떨려? 예를 들면 뭐 음방 무대도 있고 관객이 아예 없는 녹화 현장의 무대도 있고. 아주 가까운 버스킹 같은 환경도 있고 관객분들이 많이 있는 콘서트 같은 환경도 있을 때 언제가 제일 떨려요?
1: 저는 모든 상황에서 떨림을 느끼는데 근데 그거를 좋은 이제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은 또 좋은 에너지로 표출이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이유가 그냥 잘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떨리는 이유가.
0: 맞아.
1: 네, 그리고
0: 욕심이 있을 때 떨리는 거야.
1: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고 좀 신기했던 게 사람이 많을수록 안 떨리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건 또 좀 신기했어요.
0: 그럴 수 있어. 네. 저도 정말 소규모 공연 팬분들 되게 적은 수

0: 진짜로 가까이 계실 때 진짜 네. 떨리고 네. 오히려 너무너무 큰 페스티벌 이런 데서는 좀 덜 들리는 덜 느낌 들리... 나기도 네. 하고 네. 그럴 수 있죠.
1: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티스트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심장 박동의 그 조금의 그 영향은 다 있죠. 무조건 아, 있을 거라 당연하지.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이 차이인데 저는
0: 그럼에도 네. 연습한 만큼 해내느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
1: 그렇죠. 그리고 네. 연습 양에 따라서 또 그거를 받아들인 것도 다르고 근데 연습을 하도 많이 했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막 긴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0: 그냥
1: 같아요.
0: 그냥 떨림과 긴장이 따로 있군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이쯤에서 에반 씨의 추천곡을 하나 들어볼게요.
1: 네.
0: 저스틴 비버 노래를 골라주셨거든요. 네. All I Can Take. 이 노래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저스틴 비버의 선배님의 곡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저스틴 비버 선배님의 음색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0: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1: 네.

저스틴 비버의 All I Can Take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여기 진지 드신 얘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인데 에반 씨가

0: 라면을 좋아하세요?
1: 잠깐만, 근데 진지한 얘기 맞네.
0: 아, 진지 드신 얘기 먼저.
1: 아, 진지. 아,
0: 진지 드신 얘기 하고 진지한 얘기 하는 거.
1: 아, 진지
0: 두 개를 하는 겁니다.
1: 오케이, 오케이. 네. 라면 좋아합니다.
0: 먼저 진지 잡순 얘기. 진지 라면 좋아하세요?
1: 라면 진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0: 이게 이 정도면 보통 이제 라친자 막 이런 소리 들으려면 꽤나 많이, 왜냐면 웬만한 사람 라면 다 좋아하니까 그 정도예요. 좀 남들과 다를 정도.
1: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2년째 라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0: 좀 여기서부터 필터링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라면을 아... 좀 막론하고 다 즐기는 편이에요? 아니면 딱 최애가 있어요?
1: 저는 푸라면 좋아하고.
0: 아, 푸 좋아하고.
1: 라쿤 네. 좋아합니다.
0: 아, 라쿤 저는. 좋아하고.
1: 네.
0: 좀 근본파구나.
1: 네.
0: 여러 가지 막
1: 오동통통.
0: 네, 막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애들 뭐 남들 잘 모르는 거 막 즐겨 먹는 이런 스타일 아니군요.
1: 네, 근본 사실 근본이 최고예요. 네, 그리고 그 근본에서 약간 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걸 좀 좋아합니다.
0: 자, 그러면은 아, 에반 씨의 레시피 중에 계란 구름 라면?
1: 계란 구름 라면.
0: 요거 요거 그건가? 면 빼고 스프에다가 계란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1: 면 네, 면을 이렇게 치워서 살짝 스프.
0: 네,
1: 계란 넣어서. 네, 비슷해요.
0: 아, 그런 느낌이군요.
1: 네, 줄여서 개구라.
0: 개구라.
1: 네.
0: 개구라. 그 네. 면 위에다 이제 계란 먼저 이렇게 촥촥 다 풀어가지고.
1: 네, 그리고 라면.
0: 국물 위에다가.
1: 네네네.
0: 붓는 거. 아, 그럼 면을 다 안 건져내고 치워놓고 하는구나.
1: 네.
0: 어.
1: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란이 구름처럼 올라온다 해서 계란 구름 라면이.
0: 그게 이제 약간 그 분식집 계란처럼 되죠.
1: 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분식집에서는 살짝 이제 퍼져서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치워서 해보자 했는데 너무 맛있는 계란찜을 먹는 듯한 이제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맛있는데 한번 끌어드리고 싶네요.
0: 궁금한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활동하고 할 때 모든 식단의 주적이 또 맵고 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주 못 드시지 않으세요?
1: 저 근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살이 좀 빨리 빠져요. 네, 활동량과 대사량이 이제 좀
0: 올라가다
1: 많다 보니까 살이 좀 빨리 빠져서 오히려 전날 라면을 먹고 나갔을 때 에반이 이쁘네. 잘생겼네. 뭐 이런 얘기를
0: 살짝 부어줘야 딱 맞구나.
1: 네. 옛날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그 블랙핑크의 지수 선배님도 그런
0: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0: 이게 너무 뭐 이제 체력 소모가 심하고 이런 날은 오히려 너무 살이 빠져 보여서 그
1: 오히려
0: 그럴 수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살짝 부어주면 딱 맞게.
1: 딱 맞게. 네. 신기하죠.
0: 그래서 자주 끓여 드세요. 오히려 활동 때도.
1: 요즘은 사실 라면은 안 먹고. 라면은 사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사실 저도 많이 저의 이제 시그니처 푸드기는.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진 않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0: 그럼 요즘에는 좀 뭘 즐겨 드세요?
1: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마라로 이제 떡볶이를 요즘 뭐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해놓고
0: 비슷한데?
1: 마라로 이제
0: 떡볶이. 떡볶이 더 붙는데.
1: 네, 아,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 당면에다가 그 뭐였죠 그게 그 약간 두부 같은 건데 살짝 좀 이렇게. 이렇게 부채 같이 생긴 그게 있는데
0: 그 뭐더라? 푸주 푸주
1: 푸주까지
0: 맛있지.
1: 넣어서 먹으면은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0: 마라로제 떡볶이에다가 중당이랑 푸주 추가하면 피로가 날아가는구나.
1: 네, 희승 레시피입니다.
0: 이게 피로한데 어떻게?
1: 피로하고 너무 지칠 때 그래. 먹어야 돼요.
0: 이거 괜히 먹나? 피로하니까 먹지.
1: 그렇죠. 이제 몸도 이제 허할 때인데 이제 저녁에 오면 허하거든요.
0: 약간 자극적인 맛이랑 밀가루 탄수화물 좋아하시네.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살은 안 찌는 체질이에요?
1: 살이 찌는 체질이기는 해. 저 찌는 체질은 아니지만 찌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은 조금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또 연습하고 막 뭐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0: 소비가 돼가지고
1: 다시 또 원상태로 돼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막 활동량이 많아지면은 밥을 또 안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또 다시 또 여기에 이제 라인이 생기면서 이제
0: 또 야, 라면 먹고 자야겠다 이러면서 딱 라면 딱 맞고 그러면 오, 야, 볼 좀 봐. 라면 먹어. 라면 먹어.
1: 어, 이거 이 볼은 안 되겠다. 이거.
0: 좋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진지 드신 얘기 했고.
1: 네, 네, 네.
0: 이번에 솔로 데뷔를 하시면서 팬분들이나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었을 거고
1: 네.
0: 또 무엇보다 스스로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나의 가능성이나 또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거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제가 그 데뷔 지금 한 2주 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지금 2주 차 하고 이제 3주 차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우리 팬분들 에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제 같이 교감하는 그리고 그런 더 많은 즐거운 추억거리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요.
0: 아, 스스로 뭔가 뛰어넘고 막 이런 것보다도 팬분들과 네. 조금 더 교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군요.
1: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연습이나 뭐 노래든 춤이든 뭐 무대든 다 저 스스로 노력하면 될 일이지만 사실 에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든 만족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0: 뭔가 2주 활동을 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나 보네요.
1: 그걸 책임감이라고
0: 팬분들과 더 그들이
1: 같아요.
0: 원하는 것을 내가 네. 해내야겠다는 책임감?
1: 그럼 그게 책임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이쯤에서 에반 씨의 추천곡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
1: 네.
0: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s Like Summer를 골라주셨네요. 이 노래 네.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곡은 사실 많은 분들이 차일디시 감비노 하면은 This is America 네. 뭐 이런 곡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차일디시 감비노의 또 다른 매력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 하도
0: 그 뮤직비디오가 유명하니까
1: 엄청 유명하고
0: 그분 옷 입은 걸 못 봤어요. 보통 벗고 계신 이미지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어가지고
1: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트랜지션 되면서 하다다 This is America 그러니까 하는 게
0: 그 생각밖에 안 나긴 해. 다른 매력이 많으시군요.
1: 그죠. 이제 차일디시 감비노의 어떤 그 연기력과 이런 것들에 감탄하시고 뭐 그런 분 많으시겠지만
0: 음악적인
1: 이거,
0: 다른 느낌 또
1: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되게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
0: Feels Like Summer 듣고 올게요.
1: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스포왕 고영배 절대 놓쳐선 안 돼. 7월 개편 스포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2: 스포왕
1: 부문 온다. 주말밤 10시에 만나요.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에반 씨와 함께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왕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뭐든 스포해 주시면 됩니다.
3: 아, 저한테 여쭤보신 건가요?
1: 그렇죠.
3: 아, 네. 제 미래를 스포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1: 어? 잠깐,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그게 뭔지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신개념 왜냐면, 대답이다.
3: 아, 왜냐면,
1: 스포한다면 여러분이 깜짝 놀릴 거다. 그렇겠지. 근데 놀래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들으면 우리가 놀래겠지.
3: 아, 왜냐면 팬분들이 스포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약간 이게 약간 습관이 있어가지고
1: 그래도 조금만.
3: 제 미래를 스포한다면 3주차 음악 활동이 있을 거고 그 음악 활동에는 더 멋있어지겠습니다.
1: 이번 주 할

0: 활동에 뭔가 멋있어진 게 나온다.
1: 네,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이게 방송되거든요. 그 방송 다 보셨을 거야.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아 토요일에 나간단 말이야. 지금 팬분들은 토요일 밤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미래를 말해야 돼.
1: 진짜 제가 감이 없네요.
0: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 지금 우리는 수요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 내일 모레 있을 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걸 다 보셨어 지금. 아 요랬지 하고 맞아 하시고 있을 거예요.
1: 제 미래를 스포한다면 어? 많은 행사, 많은 광고, 네. 그리고 멋진 모습, 어. 그리고 고영배의 스포왕 다시 올 겁니다.
0: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많은 활동 열심히 하다가 스포왕 고영배 다시 한번 나온다는 스포.
1: 맞습니다.
0: 됐어 잘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또 앞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스페셜 DJ 하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7월 13, 14, 15일. 스페셜 DJ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일단 저한테 이런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스페셜 DJ를 네. 맡게 해주신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벌써 좋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요. 길을 살려서.
0: 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에반 씨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아 이쯤에서 에반 씨를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네.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니까 어떠셨어요?
1: 아 일단은 고영배 선생님 오늘 진짜 처음 뵙는데 너무 웃음기도 많으시고 정말 밝으셔서 저도 약간 이렇게 좋은 에너지 잘 받고 가는 것 같고요.
0: 덕분입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그리고 정말 노골적인 그런 스포 이런 거 하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다음에 좋은 앨범 내용 꼭 또 나와주세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시면은 먼저 보내드리고 전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왕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아우, 더우니까 음료수 하나 마셔야겠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이렇게 편의점이 조용하네. 오더라,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기다리기 심심한데. 그 애들 올 동안 SNS나 좀 보고 있어야겠다. 어? 아니 누구야? 경희구나, 경희. 야, 좀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왔다. 요즘에 별일 없고?

뭐라고? 중학교 2학년 딸의 SNS를 발견했는데. 아, 경희 누나구나. 나보다 더 선배구나. 육아 선배네. 중학교 2학년 딸의 SNS를 발견했는데 그게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 커플 계정이라고.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도 봤는데 이거 모른 척 해야 되냐고. 아, 경희 선배. 우선 경희 선배한테는 뭘 줘야 되나. 좀 마음 따뜻해지는 걸 주고 싶은데. 초콜릿 줄게. 초콜릿 먹고. 일단 그러면 모른 척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딸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이거 SNS 이렇게 한다는 건가? 일단 모른 척 해야지 뭐. 아니면 되게 기분 좋을 때 좀 물어보든지. 근데 중학생이 커플 계정도 하고 이러는 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니까, 그지? 너무 걱정 마. 그래,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해보자. 일단 가. 야, 쏘마, 너 잘 만났다. 승진했다며. 너무 축하해. 아니, 뭐야? 왜, 동기들 눈치가 보인다고? 아, 네가 먼저 승진해가지고 친구들이 좀 질투한 것 같구나. 아, 요즘 네가 만나자고 하면 다들 피하는 것 같아. 그 정도야? 너는 이리 와봐. 매운 라면 줄게. 매운 라면. 일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좀 먹어. 아니, 기분 탓 아닐까? 아니, 승진한다고 안 맞나? 그치, 오히려 내가 직장을 잘 모르니까 내 동기가 승진해서 이제 갑자기 나를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명령할 수도 있잖아. 야! 이거 네가 해!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막 너한테 못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설마. 아니면 승진한 거 말고 그 전후로 이런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인간적인 어떤 말실수나. 일단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좀 살펴봐. 너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 늦었는데 밤길 조심하고 안녕. 야, 윰윰아. 윰윰이 그 뭐를 보면서 와. 앞에 봐야지. 뭐? 남자친구의 전여친 SNS를 보고 있다고? 아니 뭐야. 우연히 전 여친 SNS를 알게 돼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 남자친구가 피부 하얀 여자가 좋다고 했는데 여친이 너무 하얘. 그 전 여친이? 아니 뭐야. 남친이 아직도 전 여친 못 입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윰윰아, 너 폰 1이네. 뭐 굳이 그걸 보고서 혼자 난리야. 이게 무슨 난리야 혼자서. 야, 폰 1이 좋아? 스스로 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너 커피 줄 테니까 커피 이거 천천히 마시면서. 근데 되게 예쁜가 보다.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어떻길래 그렇지? 궁금하긴 하지만 아닐 거야. 윰윰이 왜 굳이 혼자 그래? 나중에 남자친구가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지? 신경 쓰지 말고 폰 다시 줄 테니까 그 찾아보지 마. 그래, 들어가.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민수의 미니홈피였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오신 분들 먼저 중학교 2학년 딸이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 커플 계정을 발견했다. 아, 좀 놀래긴 놀랬을 거야, 그죠? 아하, 이걸 모른 척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보다는 기왕 알게 됐으니까 되게 편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저희 그 첫째 딸은 6학년입니다만 이런 관련된 것들, 친구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뭐 누가 요즘 귀엽더라, 뭐 이런 얘기 아직은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엄마랑은 진짜 편하게 해요. 근데 저한테는 진심이면 말 안 하더라고. 누가 진짜 귀여우면 저한테 말 안 하더라고. 특히 막 남자 문제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워하고 약간 숨겨. 그리고 다 엄마한테 말한 다음에 아빠랑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빠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좀 나누더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랑 딸이라면 편하게 좀 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분은 승진했는데 동기들 눈치가 보인다고. 근데 이게 진짜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실수하신 건 아니죠? 승진했다고 그럴 것 같진 않아. 아, 근데 작가님이 스포왕도 누군가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는지? 근데 그거를 본인이 보통 모르지 않나? 내가 어떤 요소 때문에 누군가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까? 뭐 저는 그걸 노골적으로 느꼈던 거는 놀이동산 그거 줄 안 서는 패스 있잖아. 그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 눈빛 진짜 따가워. 그 진짜 그냥 질투 그 자체야. 그리고 나도 내가 그걸 하루 종일 쓸 수 없으니까 저도 그냥 줄 서서 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타자 옆으로 가잖아 그러면 나 진짜 째려봐. 나 진짜 왕질투예요. 그 정도? 뭐가 있을까? 질투가 나는 상대, 타인의 재능. 아, 이런 거는 알게 모르게 참 많죠. 진짜 뭐 저는 뮤지션으로서 음악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막 질투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죠. 그게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 누구나 다 있죠. 근데 난 그래도 승진했다고 그 자체로 막 모임에 안 부르고 이거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안 그러고 있는데 내가 괜히 눈치 보여서 그런 상황 아닐까? 생각 들긴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일단 승진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남자친구의 전 여친 사진을 보고 불안해하고 계신 분. 남자친구가 이제 가끔씩 나? 이상해요? 나는 뭐 딴 거보다 피부 하얀 거? 이러는데 사진을 봤는데 겁나 하얘 전 여친이. 근데 아유 사연 주신 분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다 보정되는 거. 저도 실제보다 사진 다 하얗게 나와요. 보정일 거야. 전남친, 전여친의 존재. 아, 이게 신경 쓰이긴 하죠. 근데 저는 저도 아내도 너무 일찍 만나서 그 전 연애가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의 나이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래봤자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생 때로 가니까 20대 초반에 만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뭐 신경을 썼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막 그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적도 잘 없고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너무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나? 뭐든 질문을? 왜 이렇게 오늘따라 곤란한 걸 물어? 다 피해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포항 편의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닉네임과 고민거리 적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코너죠. 요즘 유행하는 그거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그거 이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더라? 이거 뭐지? 이랬나? 아니 너무 아 무슨 코너 제목이 요즘 그거야?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 그거 이건 뭐지? SNS 너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 아주 트렌드한 것들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좀 알려드릴 거는요. 바로 연기 챌린지입니다. 아, 나 되게 힘들었거든. 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 작가님 알고리즘에 정말 많이 뜬대요. 요즘 릴스나 쇼츠 보면은 상황극 정해가지고 연기 도전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그 집에 불이 타서 없어진 상황 그거를 뭐 이렇게 감정별로 연기하기. 아니면 드라마 그 작은 아씨들에 나왔던 너 가난하게 컸어? 이거를 이제 자막 밑에 이제 그 릴스나 요게 자막에 보면 분노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너 가난하게 컸어! 동정 딱 거기에 이제 커지면 너 가난하게 컸어? 뭐 궁금 이러면 너 가난하게 컸어? 이렇게 이제 너 잘하는데? 괜찮지 않아요? 딱 지금 뭔지 알겠지 않아요? 요거 저도 사실 본 적은 있는 것 같네요. 요게 요즘 또 인기 챌린지라고 합니다. 연기 챌린지. 그러면서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한번 시켜보셨어요. 또 먹어! 또 먹어라는 이 대사를 궁금, 분노, 비꼼, 응원으로 해달라. 응원? 한번 해볼게요. 또 먹어. 궁금! 또 먹어? 분노! 또 먹어! 비꼼! 또 먹어? 제대로다. 그치? 비꼼 나도 왜 이렇게 잘 비꼬지? 또 먹어? 응원! 우! 이야! 또 먹어! 으아! 이야! 이거! 우와! 이거를! 또 먹어! 야! 또 먹어! 또 먹어! 비꼼이 짱이다. 야. 또 먹어? 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 살 빼지 마요.

소란 살 빼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1150번님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45번째 생일날 독신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가평에 독채 펜션까지 빌려놨는데 진짜 이날을 위해 뭘 거하게 준비했나 봐요. 아 기대돼. 아, 저 처음 들어봐요. 독신 파티? 아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이 독신 파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주최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호스트가 돼서 내 독신 파티에 모두 와줘 하면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독신으로 살기로 그 말하자면 결혼식의 반대처럼 독신식을 하나 보다. 독신을 선포하면 그래 그러면 나 결혼할 때 너 축의금 줬었잖아. 너 독신으로 하는 기념일이니까 나도 축의금 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독신끼리 모여서 노는 게 아니고 내가 독신을 선포하는 자리군요. 아 그렇군. 나 몰랐어. 오 결혼식 같은 거네. 돌잔치처럼 독신잔치. 아 멋진데요. 야, 아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왜 얘만 파티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지, 당연히. 이런 게 있구나. 저는 한 번도 초대를 못 받아봐가지고 몰랐네. 독신 파티. 다녀오시고서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1150님. 친구분. 이것도 이제 축의금 같은 거니까 저도 축하드린다고. 제 축하도 좀 전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클라라 씨의 더 카멜송, 솔루션스의 Shine on me.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4: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입니다. 아이들이 또 컴백을 했죠. 성공개곡이 나오고 또 정식 타이틀곡으로 Give Me That Love라는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아, 이 노래가 아주 뭐랄까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고 또 어른의 섹시미가 느껴진 아주 멋진 노래와 퍼포먼스였습니다. 또 제가 미연 씨랑 그 피처링 작업을 한번 하고 나니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게 되고 이렇게 활동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멋진 노래로 컴백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재밌게 들어볼까요? 아이들 Give Me That Love.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강희님입니다. 스트레스 풀 게 필요해서 저 드럼 학원 끊었어요. 다음 주 첫 수업인데 지금 마음만큼은 천재 드러머예요. 헤드뱅잉하고 손으로 스틱 돌리면서 연주하는 중 크크크. 학원 가는 길 이 기분 유지할 수 있게 드럼 비트 맛있는 노래로 플리 만들어주세요. 열. 아니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뭔가 그 짬내서 스트레스도 풀 겸 그동안 좀 로망으로 가지고 있던 악기를 배워보려는 분들 중에 드럼을 선택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 잘 배워서 꼭 멋진 연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희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 드럼으로 내 안에 록앤롤 정신을 깨우다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드럼 학원 다니는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드럼 비트 맛있는 노래 골라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그냥 냅다 드럼으로 시작하죠. 새소년의 파도,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강희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 연습실에는 보통 음료가 반입이 안 됩니다. 밖에서 드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고등학교 이때쯤에 처음 이제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도 밴드부실이 있었지만 진짜 연습을 하려면 렌탈 연습실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연습실이 신촌에 있는 연습실에 그때 당시 그 합주실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사장님이 드러머셨어요. 그래서 합주할 수 있는 공간 말고 나머지 좁은 방들에는 드럼 연습실이 칸칸이 있었어. 근데 그때만 해도 드러머가 진짜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취미로 배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각 방에 연습을 하고 있는 그 드러머 형들, 그리고 가끔씩 거기에 레슨을 받으러 오는 이런 분들 보면서 와, 드럼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던 그 연습실의 모습이 되게 인상에 남아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사연 주신 강희님이 그렇게 그런 곳에 가서 아마 배우고 계실 텐데 잘 배우셔서 멋진 드러머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왕이 알려줄 수 있는 드럼 연주 팁이 있는지. 아, 저도 또 좀 드럼 좀 쳤었거든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드럼 연주는 안 좋은 습관 들기 전에 기본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항상 클릭, 메트로놈을 꼭 들으면서 연습해야 돼요. 스트레스 풀겠다고 기분대로 때리시면 이게 기분만 좋아지고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음악이 이제 많이 초조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래서 항상 처음 연습할 때부터 메트로놈을 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기본기를 차근차근 연습을 잘 해놔야 그 뒤에 이제 내 꿈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 진입장벽이 조금 쉽지 않긴 해요. 이분은 드럼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 요즘 스포왕은 뭘로 스트레스를 푸나요? 저는 사실 늘 말씀드리는데 공연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지금 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내일까지 하면 이번 퍼펙트데이 장기 공연이 끝나는데 보통 콘서트를 할 때 많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근데 이번 공연은 제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그 도전이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 구간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 다음 구간 하면서 바로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그 자가 발전? 무한 동력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뭐 하면서 보내실지 스포왕에 미리 스포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구원찬 백예린이 피처링한 너는 어떻게?

구원찬 백예린이 함께한 너는 어떻게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한 고향배 오늘 토요일 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내일 또 스포왕 차트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미리 좀 인사를 드리자면 2주간 소란 콘서트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챙겨서 이렇게 방송도 아마 듣고 계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몰랐어요 아니면 매진돼서 못 갔어요 하시는 분들 다음 공연에 또 뵙겠다는 인사드리면서 내일 일요일 밤은 스포왕 차트, 이번 한 주 여러분께 사랑받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또 내일 밤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Our 소국 언제 읽고 싶구나.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가 사랑했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하나 둘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 되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20편이 넘는 작품 가운데 어떤 영화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가 선정한 12편의 리스트를 만나봅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리메이크 탑 12.

팀버튼 감독의 영화죠. 2010년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 에이브릴 라빈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리스트였어요. 스크린렌트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된 작품들의 순위를 쭉 이렇게 매겼습니다. 릴로와 스티치가 개봉하기 전에 발표된 리스트라 이제 릴로와 스티치는 빠져있고 이번 주에 개봉한 모아나도 역시 빠져있지만 그 두 편을 제외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시리즈가 리스트에 있는데 일단 꼴등은요 피노키오예요. 이거 보신 분도 많지 않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뭐 포레스트 검프나 이렇게 백투 더 퓨처나 명작도 많지만 이분이 살짝 좀 기복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꼴등. 덤보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팀버튼의 덤보가 밑에서 두 번째던데 뭐 저는 뭐 워낙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덤보도 재밌게 보았는데 이 스크린렌트의 순위에서는 꽤 밑에 있네요. 그리고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도 낮은 순위에 있고요. 그 나머지들을 보면 뭐 101마리 달마시안, 102마리 달마시안, 그리고 뮬란, 네, 다 10위권 바깥에 리스트가 올라 있습니다.

0: 윌스가 원더랜드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스필버그 감독의 후크와 더 유사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네요. 재밌었어요. 팀 버튼 감독에게 딱 맞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레나 보넴 카터의 그 캐릭터도 너무 재밌었고 조니 뎁의 모자 장수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12위. 자, 그렇다면 나머지 11편은 어떤 작품일지 이제 한 편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무파사 라이온 킹에서 I always wanted a brother 였습니다. 11위. 네, 이 영화가 11위입니다. 베리 젠킨스 감독이 연출을 했죠. 그때 다 뜻밖이라고 그랬어요. 문라이트의 감독이 라이온 킹 실사화를. 하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실사 영화 라이온 킹, 그러니까 존 파브로가 연출한 실사 영화 라이온 킹의 엄청난 흥행 성공 이후. 네, 맞아요. 이게 비평에서는 뭐 혹평도 많았지만 흥행은 엄청나게 성공했었죠. 그 라이온 킹의 성공 이후 디즈니가 그 기세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속편 대신 디즈니는 무파사가 어떻게 프라이드랜드의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프리퀄을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문나이트의 베리 젠킨스를 감독으로 기용한 게 신의 한 수. 1편보다, 그러니까 라이온 킹 실사와 첫 번째 그 작품보다 한 단계 높은 작품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는 그 컴퓨터 그래픽, 이걸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 실사 영화 라이온 킹이 14위였어요. 그런데 속편, 무파사 라이온 킹이 오히려 더 높은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리메이크 작품들은 대부분,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 크게 히트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한 세대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때 그 애니메이션을 본 세대가 지금 부모가 되었을 나이에 이제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극장에 올수 있도록 좀 기획된 게 크죠. 그래서 앞으로 소개할 리스트들은 네, 원작이 대부분 80년대, 90년대에 크게 사랑받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그거를 실사로 다시 만든 거고요. 그 중에 10위를 차지한 이 작품이 어쩌면 특히 한국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부풀리는, 뭐 그전까지는 시큰둥하다가 이거 보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좀 기대할 만 하겠는데? 라고 했던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가이 리치 감독의 알라딘. 스크린 렌트의 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를 따라잡기는 혹은 그 연기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윌 스미스가 지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원작 애니메이션 영화만큼 완벽하진 않더라도 실사 영화 알라딘은 현대적으로 그 작품을 재해석하려는 그 시도 덕분에 디즈니 최고의 실사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가장 큰 성공 요인을 그 애니메이션의 뮤지컬 시퀀스들을 이 실사 영화에서도 아주 멋지게 촬영한 덕분이다. 아마 그건 가이리치 감독의 연출력 덕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위를 차지한 영화 알라딘에서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없던 노래,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 너무 잘 어울렸던 노래,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듣겠습니다.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영화 알라딘의 노래에 이어서 라나 델레이의 원스 어폰 어 드림, 영화 말레피센트의 노래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말레피센트가 9위예요. 2014년 영화 이렇게 쓰고 있네요. 디즈니는 고전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실사 영화로 만들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디즈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빌런 말레피센트의 시점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말레피센트는 원작 애니메이션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 아주 풍성한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이건 모든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영화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한 캐스팅 덕분에 안젤리나 졸리는 주인공 말레피센트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의상, 미술 디자인 또한 아름답게 제작되었다. 각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엄청나게 흥행했고 속편까지 제작되었다. 그 속편은 13위. 예, 아깝게 오늘의 12편에는 못 들어왔지만 속편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저는 말레피센트가 있었기에 이제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크루엘라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다시 만들 때 애니메이션을 그냥 실사로만 그대로 옮기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들 때는 뭐 시점을 바꾸거나 시대를 바꾸거나 주인공을 바꾸거나 이런 선택들이 더해져야 좀 재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저의 생각과 스크린렌트가 좀 비슷하네요. 저도 말레피센트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리메이크를 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애니메이션이 실사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리메이크의 의미가 더해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말레피센트는 저도 좋아하는 영화고요. 8위를 차지한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마크 포스터 감독의 2016년 영화. 이 영화도 비슷한 의미로 저 역시 좋아합니다. 곰돌이 푸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일에만 몰두하는 어른이 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의 모험을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는 이야기. 줄거리는 다소 진부하지만 크리스토퍼 로빈 역을 맡은 이안 맥그리거의 연기가 매우 훌륭하며 모든 점에서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명작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많은 리스트 중에 이 스크린렌트의 리스트에 좀 마음이 갔나 봐요. 이 평가들이 좀 공감할 만하더라고요. 말레피센트,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그리고 7위는 5위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왜냐면 감독이 같아요. 데이빗 로워리 감독. 이 감독이 특이한 게 이 감독의 대표작 가운데에는 고스트 스토리가 있고 그린 나이트가 있거든요. 그린 나이트. 예. 그린 라이트 아니고요. 그린 나이트. 이 고스트 스토리나 그린 나이트는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로 분류가 되고 많은 평론가들이 호평을 했던 그런 독특한 느낌의 작가 영화, 보통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감독의 또 대표작 가운데에는 두 편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리메이크 작품이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자, 7위를 차지한 작품은 피터와 드래곤, 데이빗 로워리 감독.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작품은 피터팬과 웬디, 역시 데이빗 로워리 감독. 먼저 7위를 차지한 피터와 드래곤은 1977년 영화 피터의 드래곤. 그때는 아마 피터의 용인가요? 아마 그렇게 소개가 되었을걸요? 그러니까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좀 합쳐진 스타일의 작품이었는데, 77년 영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래곤은 애니메이션이고 사람은 실사였던 작품이에요. 근데 77년에 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였으니까, 요거 지금 다시 만들면 먹히겠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작품을 실사로 만들면서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뮤지컬 요소 삭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특히 80년대, 90년대 그 과거의 20세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지금도 그 전통은 유지가 되지만 뮤지컬 시퀀스들이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노래하는 장면들. 그게 매력이었는데 그걸 없애기로 선택한 실사 영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리메이크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이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스크린렌트는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피터와 드래곤 2016년 영화 저 봤거든요.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타까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개취니까요. 네, 하지만 스크린렌트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저는 오히려 5위를 차지한 피터팬과 웬디는 인정해요. 예, 이거 저평가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 때 애니메이션과 실사라는 장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흐른 세월을 반영하고 변한 시대를 반영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일 때 매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피터팬과 웬디가 그래요. 우리가 아는 피터팬 이야기에서 웬디의 비중을 높여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든 작품. 이거 5위입니다. 저이 선택에 동의합니다. 네.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피터팬과 웬디의 음악은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곰돌이 뿌 다시 만나 행복해에서 굿바이, 페어웰 먼저 듣고, 피터와 드래곤에서 Nobody Knows 듣고요. 그리고 6위를 차지한 미녀와 야수의 뷰티 앤더 비스트까지 일단 세곡 듣고 미녀와 야수 얘기는 해드릴게요.

매직아워 스페셜 F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리메이크 베스트 12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의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곡 이어 듣고 왔죠. 8위를 차지한 영화 곰돌이프 다시 만나 행복해에서 굿바이 페어웰 그리고 7위를 차지한 영화 피터와 드래곤에서 더 루미니어스의 노바디 노우스 그리고 6위를 차지한 영화 미녀와 야수 2017년 실사영화요 미녀와 야수에서 뷰티 앤더 비스트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의 노래였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존 레전드 저 다 좋아하지만 이 뷰티 앤더 비스트는 애니메이션 버전을 이기진 못하는 것 같아요.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과 이 느낌이 좀 차이가 나죠. 뭐 반주도 좀 약간 싼티가 나고 저는 이 미녀와 야수의 사운드 트랙이 약간 좀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엠마 왓슨이 사실 좀 하드캐리한 작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흥행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근데 스크린렌터도 쓰고 있네요. 다만 원작이 너무 명작이라 그 원작을 따라잡기는 애초에 쉽지 않은 과제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6위였고 5위는 앞에서 설명드린 피터팬 앤드 웬디였고요. 자, 4위는 이 작품 크루엘라 2021년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 최근에 슈퍼걸의 연출자이기도 한 크레이그 길레스피의 크루엘라 스크린렌트는 일단 좀 놀라워하고 있어요. 101마리 달마시안의 프리퀄이자 리메이크인 이 작품은 어떻게 한 인간이 강아지 학살을 삶의 동기로 삼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 탐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 하지만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캐릭터이기에 영화는 화려한 패션쇼, 또 마지막 반전 등등 조금은 황당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101마리의 달마시안 여기서 쓰고 있는 대로 강아지를 죽이는 캐릭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가의 이야기를 크루엘라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관객으로부터 지지받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뭔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의 매력적인 연기로 그냥 새로운 악당을 만들어내는 느낌? 101마리 달마시안의 악당이 나중에 될 거예요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새로운 느낌의 악당 한 명을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고 디즈니는 속편 제작도 계획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 남는 질문은 이 크루엘라가 나중에 정말 101마리 달마시안의 그 악당이 된다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기에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거야? 라는 의문점 하나는 남아요. 하지만 영화는 너무 재밌었죠. 영화 크루엘라에서 플로렌스 앤더 머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all Me Cruella.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플로렌스 앤더 머신의 콜 미 크루엘라, 영화 크루엘라 주제가였고요. 이어서 영화 정글북에서 트러스트 인 미, 스칼렛 요한슨의 노래였습니다. 정글북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존 파브로 감독의 정글북. 이게 워낙 잘 돼서 라이온 킹 실사화도 맡겼던 거죠. 존 파브로에게. 스크린 랜턴이 이렇게 쓰고 있네요.

영화 정글북은 2016년 개봉 당시 예상치 못한 흥행을 기록하며 할리우드를 놀라게 했다. 모션 캡처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생생하게 구현했고 그 결과는 매우 훌륭했다. 뛰어난 영상미뿐만 아니라 훌륭한 캐스팅, 새롭게 편곡된 음악 모두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는 많은 관객들이 원작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는 영화이기도 했다.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영화 가운데 드물게 원작을 뛰어넘는 작품으로 손꼽히며 디즈니가 리메이크를 할때 지향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지금도 최고의 리메이크 영화로 손꼽힌다.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글북. 동의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좀 논란이 될것 같은데요. 예, 2위야말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던 영화인데 스크린 렌트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론 마셜 감독의 2023년 영화 인어공주. 스크린 렌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의 고전적인 스토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데 있어서 실사판 디즈니 리메이크 인어공주만큼 뛰어난 작품은 없다. 인어공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작품 중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실사 디즈니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와, 대충 읽어보니까 이글쓴 사람이 주연 배우 할리 베일리의 엄청난 팬이래요. 할리 베일리의 찬사가 가득합니다. 저도 인어공주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축에 속해요. 당시에도 인어공주, 저는 재밌던데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극장과 함께 2위를 차지할 영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스크린 렌트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라면 한 10위? 예. 오늘의 리스트 안에는 있겠지만 12위, 11위 이 정도에 전 넣었을 것 같은데 와 스크린 렌트 엄청나네요 이 팬심이 스크린 렌트의 선택은 2위였어요. 물론 또 스크린 렌트의 생각과 함께하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죠.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할리 베일리의 노래입니다. Part of Your World.

매직아워 스페셜 F,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리메이크 탑 12,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의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12편 가운데 2위를 차지한 실사영화 인어공주에서 파트 오브 유어 월드였습니다. 자, 대망의 1등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15년 영화 신데렐라, 감독이 무려 케네스 브래너, 배우이기도 한 케네스 브래너의 신데렐라입니다. 스크린렌트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단연 최고는 신데렐라입니다. 많은 디즈니 실사 영화에서 뮤지컬 요소를 생략하는 건 단점으로 여겨지지만 신데렐라는 뮤지컬 장면 없이도 원작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주인공 릴리 제임스는 신데렐라 역을 맡아 완벽한 디즈니 공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케이트 블란쳇은 신데렐라의 계모 역할을, 헬레나 보넴 카터는 요정 대모 역할을 맡아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사처럼 생생하게 구현해냅니다. 다른 많은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작품들과 달리 신데렐라는 원작의 가치를 한층 높인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객의 반응과 평론가의 반응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몇 안 되는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뭐 부인하기 힘드네요. 신데렐라 잘 만들었잖아요. 재밌잖아요. 신데렐라에서 스트롱 소나렐레의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리스트가 발표된 뒤에 개봉한 실사영화 리메이크가 두 편이 있어요. 하나가 릴로 앤 스티치, 예, 릴로와 스티치,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한 모아나. 요거는 이제 리스트를 작성할 때 빠져있는 작품들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다시 만든다면 제 생각엔 릴로 앤 스티치는 이 12편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었거든요. 릴로와 스티치. 하지만 모아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제 생각이에요. 릴로 앤 스티치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역대 최고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리메이크는 2015년 영화 신데렐라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리스트에서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을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행복하란 얘긴 못하겠어. 내가 더 행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돈 갚아.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휴대용 선풍기, 일명 손 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 손 선풍기는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진 못하잖아요. 에어컨처럼 공기를 식히는 게 아니라 단지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작은 바람이 우리 피부에 맺힌 땀이 더 빨리 증발하도록 돕고요. 피부 주변에 머물던 더운 공기를 날려보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자기 역할 하나만큼은 톡톡히 해내는 이 손 선풍기처럼 오늘 새 아침도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또 지친 마음에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 한 점 휙 불어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7월 12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2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루머스의 스톰이었습니다. 요즘 손 선풍기 안 들고 다니는 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지하철 타도 다 하나씩 손에 쥐고 있으시고 또 며칠 전에 저는 주말에 카페에 갔더니 어르신들도 손 선풍기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밖에 걸어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더위야 빨리 물러가라 하고 얼굴에 가까이 댔다가 머리카락이 껴서 다 그냥 잡아 뜯었어요. 아까운 내 머리카락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1: 네, 작가님 아주 특별한 음원이 나왔다고요.
2: 아, 오, 그렇죠.
1: 소개해 주세요.
2: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1: 제가 힌트를 주셨는데, 그렇죠?
2: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카펠라 나린 팀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멜로디를 부르는 일이 정말 없거든요. 네, 이번 곡 무쏘의 뿔. 이라는 이번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예, 노래를 부르는 곡입니다.
1: 네. 예, 또 많이 한을 푸셨네요.
2: 아, 한이 너무 풀렸고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동안 자기들만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보컬 셋이 이렇게 재밌었다고? 이렇게 주인공 되는 기분이 이렇게
1: 신나고
2: 예, 그런 기분을 많이 만끽했습니다. 이번에.
1: 다행입니다. 저도 한번 꼭 들어볼게요.
2: 좋습니다.
1: 무소의 뿔. 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려요.
2: 아, 감사합니다.
1: 축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말.

0: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그럼요. 저도 네. 기분이 좋네요. 지난주 저희가 작곡가 집중 탐구 한 주 쉬어갔지만 계속해서 작곡가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우리 빵그리 분들께서 이 시간을 너무나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글을 남겨주셨어요. 몇 가지의 글이 왔는데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5884번님 안녕하세요. 클래식한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작곡

0: 읽게요. 라고 보내주셨고
1: 영원히 남아주셔야 돼요.
0: 네, 네. 정말 정말 영원한 애청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윤현주님께서 또 클래식한 라디오 원고 모아서 책 내셔도 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낸 책은 인력이었죠.
1: 네. 네,
0: 클래식 인력, 365일 인력을 발매를 했었는데 거기 글을 쓸 때도 이 원고의 글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1: 예.
0: 아무래도 365가지의 곡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1: 네.
0: 이 원고에서 썼던 그 내용이 다 제 자산이 되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이 곡을 내가 소개를 했었지, 이 곡은 몇 월 며칠에 들어가면 적당하겠다. 이런 것들로 많이 참고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1: 그렇죠. 클래식한 라디오가 오늘로서 219회
0: 그렇죠.
1: 이거든요.
0: 네.
1: 그럼 21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나눴으니 얼마나 많은 또 내용들이 쌓였을까요?
0: 맞습니다.
1: 대단하십니다. 자,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 탐구 모리스 라벨입니다. 네,
1: 네.
0: 지난주 네오클래식 감성으로 잠시 숨을 골라봤으니 다시 작곡가 집중탐구로 돌아와서 시리즈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 집중탐구의 주인공은 모리스 라벨이라는 작곡가인데 그동안 다뤘던 낭만주의 작곡가들 쭉 살펴보니까 아직 프랑스 작곡가를 저희가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1: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네. 프랑스 작곡가 하면 사실 드뷔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 라벨 역시 드뷔시 못지않게 클래식 음악사의 직한 한 획을 그은 작곡가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마치 스위스 시계 장인처럼 정교하게 소리를 설계했던 지독한 완벽주의자 모리스 라벨의 삶과 음악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시계 장인처럼 지독하게요?
0: 네.
1: 궁금해지는데요. 모리스 라벨 사실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자주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일단 성장기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0: 네, 라벨은 1875년 스페인 국경 근처에 위치한 시부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지역이고요.
1: 네.
0: 바스크 지역 출신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깊게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유년기의 배경 덕분에 라벨의 음악적 뿌리에는 스페인 정서에 대한 깊은 향수가 또 자리하게 됩니다. 이 파리 국립음악원에 재학하면서 음악의 길을 걸어가던 라벨은 보수적이었던 음악원의 틀 안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페인 정서적인 색채를 펼쳐나가면서 활동 초기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초기 시절 대표작이 바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제목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굉장히 익숙하네요.
0: 그렇죠. 1899년 발표한 피아노 소품이었는데요. 이때 라벨의 스승이 프랑스의 또 다른 거장 가브리엘 포레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저희가 다루게 될 작곡가가 될 것 같은데 이 포레가 라벨의 스승이었어요. 직관적이고 애잔한 멜로디로 오늘날까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곡이고요. 실제 죽은 왕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스페인 궁정 그림 속 왕녀가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곡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 파반느가 그 춤곡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 느린 춤곡 형식 위에 라벨의 특유의 절제되고 우아한 고전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라벨이 직접 편곡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근데 이 곡이 실제 죽은 왕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만든 곡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목만 봐서는 엄청 애잔하고 애절한 그런 느낌이 들겠다 싶거든요.
0: 아, 그래서인지 라벨이 연주자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곡을 너무 슬프게 연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이 곡의 제목.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이 곡의 제목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이지 왕녀를 위한 죽은 파반느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너무 느리고 장송곡처럼 연주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또 남겼습니다.
1: 어쨌든 춤곡이라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네. 네,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0: 라벨의 죽은 왕래를 위한 파반내 함께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곡의 제목이 익숙하지 했더니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고요.
1: 그렇죠.
0: 또 이 책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얘기가 와, 이 박자, 이 분위기 어떤 춤을 췄을까?
1: 그렇죠. 파반내라는 춤 곡이 이 정도로 느린 곡이라고 하는데 귀족들은 도대체 어떤 춤을 췄던 겁니까?
0: 그러게요.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네. 앞서 라벨이 활동 초기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청년기에도 그냥 평탄하게 보냈나요?
1: 20대 중반에 접어든 라벨은 전통을 거부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인 아파쉬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성음악계에 좀 안이꼬운 시선도 있었지만 네. 혁신적인 피아노 작곡 기법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나갔고요. 그렇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동시대 작곡가인 드뷔시와 함께 많이 이렇게 설명되곤 하는데 두 사람이 소리를 다루는 방식은 또 완전히 달랐거든요. 드뷔시가 뭔가 모호하고 꿈결 같은 그런 몽환적인 이미지, 소리의 그런 색채감을 좀 강조했다면 라벨은 한음 시계 장치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음악을 펼쳐나갔던 그런 작곡가였어요.
0: 그랬군요. 그래서인지 그런 작곡 기법들도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런 기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작곡가들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전체적인 느낌을 중요시 생각하는 작곡가들도 있고 하나하나를 정말 의미를 담아서 작곡하는 맞아요. 스타일들이 또 있는데 이 드뷔시와 라벨이 정확히 그 각 지점에 위치한 작곡가들인 거죠.
0: 그러네요. 거의 극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프랑스라는 것만 같아요. 자, 라벨의 다음 두 번째 작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의 유희라는 작품인데 1901년 발표된 작품이고요. 이 물이 가진 다양한 속성을 피아노 선율로 구현해낸 아주 명작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작은 개울가의 물부터 분수나 폭포, 거대한 바다까지 역동적이고 눈부신 물의 움직임이 이 곡 하나에서 표현되는데 기존 피아노 연주법을 한 단계 뛰어넘는 아주 화려하고 혁신적인 테크닉들이 곡 전체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0: 와,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1: 그렇죠.
0: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연주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난이도를 가진 곡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물결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양손이 쉴 새 없이 교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손가락이 거의 건반 위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0: 이 곡은 뭔가 그냥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1: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물이 가진 반짝이는 그 투명함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해냈을지 바로 같이 감상해 보시죠. 라벨의 물의 유희입니다.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모리스 라벨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라벨의 물의 유희였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물의 유희. 물이 어떻게 유희를 가져? 궁금하고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질 않잖아요. 어떻게 물이 무슨 유희를 한다는 거지? 했는데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그 안에 다 담아 있네요. 일단 잔잔한 물부터 해서 그러니까
1: 그렇죠.
0: 쨍쨍쨍 하는 그런 날카로운 물의 흐름까지도 느껴지고 아, 왜이 곡이 난이도가 있는 건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꼭 물의 속성을 닮아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맞아요. 작가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다면은 뭐지? 어떤 걸 표현한 거지? 한참 생각했을 거예요. 네,
1: 그렇죠.
0: 감사합니다. 앞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 그럼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거든요. 일적으로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사생활 면에서는 어땠나요?
1: 30대 전성기를 맞이한 라벨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0: 네.
1: 사생활에서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다소 좀 고립된 삶을 살아갔던 라벨이었는데요.
0: 프랑스인인데 낭만을 좋지 않았다고요?
1: 그렇죠.
0: 그것도 신기하네요.
1: 아무래도 좀 계산적이고 까칠한 성격, 뭐 이런 완벽주의 같은 성격에 영향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화려한 사교계 모임에 섞이기 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장난감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뭐 아이들, 뭐 동물들, 특히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이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0: 그렇군요.
1: 이런 라벨의 다정하고 순수한 면모가 돋보이는 작품 또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어미 거위 모음곡이라는 작품인데 이 절친한 친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음악을 만들어 선물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래되는 이런 전래 동화들을 바탕으로 만든 모음곡이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악장인 요정의 정원은 요정들이 뛰어노는 정원을 묘사한 듯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해서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선율이 또 인상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0: 네.
1: 아이들이 직접 연주할 수 있도록 원래는 내 손을 위한 피아노 곡으로 작곡했다가 화려한 관현악곡으로 재편곡한 작품이어서 오늘은 또 관현악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0: 내 손을 위했다. 그러니까 손네 개를 위했다.
1: 그렇죠.
0: 이 뜻은 그러면은 한 대의 피아노를 두 사람이 함께 연주를 했다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포핸즈 작품이라고 하는데 한 대의 피아노를 두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기 때문에 어떤 연주자 간의 그런 거리라고 해야 되죠.
0: 네.
1: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런 장르가 바로 이 피아노 포엔즈이기도 합니다.
0: 그럼 피아노 포엔즈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뭐 멜로디가 뭐더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인가요?
1: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저음부터 고음까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주자 간의 케미를 또 그래서 피아노 포엔즈 연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으면 두 연주자가 되게 이렇게 알콩달콩하듯이 이렇게
0: 귀엽군요.
1: 귀엽게 연주하는 모습을 또볼수 있고요.
0: 네, 그러니까 아이와 뭐 어른이 같이 한다든지
1: 그럴
0: 아이들끼리
1: 수도 있고요.
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칠수 있게끔 작곡된 곡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바로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어미 거위 모음곡 중 요정의 정원 함께 하시죠.

0: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 중 요정의 정원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확실히 뭔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쪽에 삽입돼야 할 느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1: 그렇죠.
0: 느끼나요?
1: 뭔가 좀 이렇게 환상적이고
0: 네.
1: 동화적인
0: 맞아요,
1: 그런
0: 맞아요.
1: 풍경이 느껴지는 게 디즈니가 딱 떠오르는
0: 특히
1: 그런.
0: 마지막에 끝날 때 미림바 소리인가요? 뭐죠? 띠링 하는 그
1: 아,
0: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1: 그 소리는 이제 그 타악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속으로 된 타악기 소리. 예,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0: 네.
1: 있었습니다.
0: 그게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네, 아이들을 위한 곡들이었습니다. 그럼 이후 라벨의 삶도 이렇게 동화처럼 아름답게 이어져 갔나요?
1: 찬란한 전성기도 잠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라벨은 군 입대를 자원하면서 전쟁 속으로 또 뛰어들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1: 근데 라벨이 사실 키도 좀 작고 몸이 좀 약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송트럭 운전병으로 참전하게 됐는데 그는 이제 전쟁터의 참혹함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비슷한 시기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마저 여의면서 큰 정신적 공황을 또 겪게 됩니다.
0: 아이고, 힘들었겠군요.
1: 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전쟁의 비극을 거칠고 파괴적인 소리로 표현할 때 라벨은 또 정반대로 극도로 절제된 사운드와 고전적인 형식을 선택했는데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작품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완성한 작품이고요. 그중 네 번째 곡인 미뉴에트라는 작품은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의 일반적인 장송곡과 달리 단정하고 유려한 선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예술적 정교함과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던 이 라벨식 절제의 미학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이죠.
0: 네, 라벨이 순수했던 그 영혼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지 그 시절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에트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거기서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에트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네. 이 쿠프랭이 사람 이름인가요? 지역 이름?
3: 쿠프랭이 이제 라벨보다 훨씬 앞서서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였는데
2: 네,
3: 이 쿠프랭의 무덤 작품 안에 이런 바로크 시대 중국 형식을 빌려온 곡들이 많이 있어서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전체적인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실제로 수록된 곡들의 제목은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라벨의 동료들 이름을 이제 곡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네. 근데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묘하게도 밝은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또 어땠나요?
3: 네. 당시 평론가들이 전우들이 죽었는데 음악이 왜 이렇게 밝냐라고 비판을 했더니 라벨이 담담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슬픔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음악마저 영원히 슬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2: 또 그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3: 네,
2: 너무
3: 그렇죠.
2: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순 없고 또
3: 맞아요.
2: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으로도 남길 수 있는 법이니까요.
3: 맞습니다.
2: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렇게 해서 작곡가 집중탐구 모리스 라벨

0: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우, 아름다워요, 굉장히. 프랑스
1: 맞아요.
0: 측의 느낌이 그래도 느껴지긴 하네요.
1: 확실히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0: 네.
1: 같은 다른 지역의 작곡가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프랑스만의 느낌이 있죠.
0: 맞아요. 확실히 있어요. 전쟁에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모리스 라벨의 삶은 어땠나요?
1: 네, 전쟁이 끝난 후 서구 문명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 추악한 파괴성을 두 눈으로 목격한 라벨은 굉장히 깊은 환멸과 냉소에 빠지게
0: 아이고,
1: 됩니다. 아무래도 직접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0: 네.
1: 네.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오스트리아 빈의 상징이었던 왈츠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뒤틀어버린 작품 라발스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발스가 왈츠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네.
1: 우아하게 시작된 춤곡이 후반부로 갈수록 통제력을 잃고 굉장히 기괴하게 폭주하다가 결국 처참한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려내는데 그래서 이 곡은 정말 이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이게 무슨 왈츠야?
0: 네.
1: 왜 이렇게 왈츠가 네. 이렇게 흉폭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으로 무너진 유럽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훗날 뇌질환으로 인해 서서히 기억과 통제력을 잃어가게 될 자신의 비극적인 말년을 좀 예견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치밀한 완벽주의자가 이성의 끈을 놓고 몰아치는 라벨 음악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광기 어린 작품으로 또 평가되는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모리스 라벨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아, 정말 이 순수했던 영혼, 아이들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1: 그렇죠.
0: 좋아하고 그랬던 결혼도 안 한
1: 네.
0: 정말 그 순수했던 영혼이 전쟁이라는 그 큰 비극적인 아픔을 겪고 이렇게 광폭하게 또
1: 맞습니다.
0: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1: 이 전쟁을 겪은 시대의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낸 것들이 많잖아요.
0: 네.
1: 라벨이 그 시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0: 네, 우리나라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1: 네.
0: 네. 그럼 끝곡으로 라벨의 라 발스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SNS에서 랜덤 비빔밥 챌린지가 유행 중인 거 아시나요? 참가자들끼리 서로 상의하지 않고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준비해 오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등장할지 아무도 몰라서 하나씩 공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네요. 챌린지 영상 보니까요. 어떤 팀은 나물 나이스, 불고기 나이스, 근데 밥을 아무도 안 가져왔어. 그래서 밥 없는 비빔밥, 그럼 비빔밥이 아니잖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팀은 밥 있어요, 재료 다 있는데 고추장 아무도 안 가져왔어. 그래서 그냥 비벼요. 슴슴한 비빔밥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비빔밥 아니어도 함께 즐기는 이 과정 자체가 또 행복이 비벼지는 거겠죠.

나온 김에 오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랜덤 비빔밥 챌린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참기름은 빼먹지 말고 꼭 챙기길 바랍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굿모닝 어떠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 랜덤 비빔밥 이거를 우리 스태프들하고 만약에 같이 해요. 아 그러면은 일단 수민 작가는 소불고기 라인 가져올 것 같고 여진 작가는 참기름 가져오겠고 다은 작가는 고민하다가 채소 쪽 가져올 것 같고 우리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두 PD들이 밥 가져올 것 같아. 고기. 그래 민경 PD는 고기. 민영인 밥. 그래 밥일 것 같아. 딱 좋다. 딱 좋아. 나는 고추장만 가져온다. 우리 팀은 왠지 비빔밥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성향들이 약간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비빔밥 여러분들 뭐 넣어서 드세요? 일단 밥 있어야 되고 고추장 있어야 되죠? 그죠? 비빔밥 참기름까지 이렇게 밥, 고추장, 참기름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걀 후라이 넣으시는 분이 있고 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지. 김가루 넣으세요. 김가루 무생채 넣으십니까? 시금치? 콩나물? 뭐 진미? 뭐 넣어요? 뭘 넣어? 아 아니면 뭐 장조림을 넣어서 또 간장 비빔밥 버터 비빔밥 해 드시는 분도 있고 불고기 제육볶음 가져오면 그날 완전 개탄 날이고 누가 진짜 통 크게 육회 가져온다 아 최고지 그럼 그분 모셔야지 그렇습니다 아 침이 많이 고이네 뭐 드실 거예요 오늘 비빔밥 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두 시간도 맛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 인생을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통 포크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뮤지션 정우 씨와 정우 뮤직 함께 할 거예요.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네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지긋지긋 무조맨
16: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강정은님, 고3 딸이 기말고사가 끝나서 초6 아들이랑 다같이 오랜만에 물놀이 다녀왔어요. 삭신 있으시고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늦잠 잤어요. 후후. 기분 좋아지는 오프닝송 못 들었네요. 유유. 그래도 테디 목소리 들으며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입니다. 하셨는데, 어우, 강정은님, 부부금슬이 아주 좋으시네요. 고3 딸과 초6

0: 요가드리면은
1: 예 거북하시네요.
2: 기분 좋은 시작 저랑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일상들 들여다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혼자 맞이하는 아침보다 함께하는 아침 더 행복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상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행복 아이브의 블랙홀 듣고 오셨는데요. 계속 여러분들의 사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원경님, 어제부터 친구들과 캠핑 왔어요. 근데 정말로 날씨 요괴란 게 있나봐요. 한 친구만 오면 비가 내려요. 유유. 아, 날요가 두 명 있어요. 날씨 요정과 날씨 요괴가 있는데 요괴 친구가 있군요. 근데 왜 데리고 다녀요? 왜? 왜? 재밌거나 기분 좋거나 뭐 날씨 말고 다른 것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요소가 있을 텐데 요괴랑 그냥 비 오는 날씨 즐겨요. 우중 캠핑도 가고 하고 가면 재밌어요. 예, 갔는데 비 오면 좀 그래도 오늘 우중 캠핑이다 하고 가면 재밌어. 3747님이 엄마랑 초 1때부터 들었는데 벌써 중1이 되었어요. 이제는 굿모닝 FM이 알람이 되어서 가끔 테디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 날도 있어요. 후후.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테디 목소리 웹툰 남주 목소리 같아요. 뿅뾰로로 뿅 하셨는데 어머님 또 자녀분인 척하고 이렇게 쓰지 마세요. 웹툰에 뿅뾰로로 뿅이라고 하는 남주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랫동안 아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기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중1 친구가 보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거면은 미안해요. 감사하네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학생들은 진짜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이게 다 듣지도 못할 텐데 등교하는 시간 그때만 딱 들을 텐데 고마워 너네들. 잘 커라. 잘 커서 꼭 다시 사연 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들으셨고요. 678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본조비의 It's My Life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박혜라님의 사연. 회사에서 옆자리 부장님이랑 라디오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장님이 굿모닝 FM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반가웠잖아요. 제 자식이 칭찬받는 느낌적인 느낌. 늘 테디 덕분에 매일 좋은 기운으로 아침 시작해요. 자주 문자 못해도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누가 또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때 너무 반가워해 주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미 한 가족이야. 원팀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늘 행복하십시오. 7288번님이 다이어트 시작한 지 오늘로 딱 한 달 되었어요. 3kg 정도 감량했는데 내일부터 휴가라 걱정입니다. 아침부터 계란 삶고 토마토랑 채소 챙겨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식단이랑 운동했으니 이어갈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치얼업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와, 한 달 동안 3kg 감량한 거 너무 대단해요. 예, 이게 유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이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몸무게는 3kg 빠졌겠지만 아마 몸 자체의 에너지는 6kg 이상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요. 휴가 동안 이런 긴장감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실 겁니다. 화이팅! 치얼업 트와이스의 노래 듣고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0: 관중석 1열. 딱딱 맞습니다.
1: 좋습니다.
0: 스포츠로 하나 되는 이 시간,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스포츠 영웅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MBC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아,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제 처음 저희가 청취자분들에게 같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는데 김태훈 기자님이신데 김태훈 으로 많이들
2: 들으셨나봐요. 흔하게 제가 살면서 있던 일이라.
0: 아, 그래요?
2: 네, 그렇습니다.
0: 김태운.
2: 네, 김태운 기자로. 옮길 운자입니다.
0: 옮길 운. 태는?
2: 별 태자입니다. 아~ 네, 별을 옮길 만큼 큰 사람이 되라는 뭐 이름만 좋죠.
0: 이름 너무 낭만적이네요. 별을 옮기는 이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2: 아유,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가 반짝반짝 별을 잘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로 이제 우리는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태훈 기자는 주말에는 뭐 하면서 보내세요?
2: 아, 저는 뭐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결혼도 하시고.
2: 맞습니다.
0: 아이도 있으시고.
2: 맞습니다.
0: 아이가 아주

0: 아기죠?
1: 네, 어립니다. 어림 8개월, 아, 9개월 됐는데요.
0: 남아예요, 여아예요?
1: 아들입니다. 아들.
0: 아들. 네. 운동 DNA가 있으시잖아요. 아,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1: 제가 좋아하지만, 네. 예, 제가 운동은 제 DNA에 사실 없습니다.
0: 아, 없어? 예, 없어요?
1: 좋아만 하고 잘하지는 못하는 타입.
0: 그래?
1: 네.
0: 조기 축구에서 수비할 정도면 잘하는데. 범용 PD가 있었잖아요.
1: 네네.
0: 같이 축구를 해봤죠.
1: 네.
0: 누가 더 잘해요?
1: 아, 제가 더 낫죠.
0: 잠깐만. 그러면 아, 그럼 이야기 좀 다르다.
1: 아,
0: 제가
1: 원래
0: PD랑 뭐... 축구 해봤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아, 아, 보통이 아니던데. 아,
1: 비슷비슷합니다.
0: 오, 잘한다. 아, 잘해요. 솔직히 일반인보다는 잘하는 수준입니다. 한번 같이 뛰어봐야겠구나. 자, 일단은 이렇게 또 저희가 살짝 사적인 것들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친해져 보는 시간까지 지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관중석 1열에서 만나볼 오늘의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이 직접 소개해 주십니다.
1: 2021년 무더운 여름,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무도 이 경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실력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우리 모두가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만든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이 선수의 한마디는 지쳐가던 팀원을 제대로 일깨웠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여자 배구의 신화를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 선수입니다.
0: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아, 스포츠 정신을 일깨워주는 멘트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그 식빵 언니가 아, 시원했어요.
1: 시원하죠.
0: 시원했어. 스포츠 안에서 하는 건강한 이야기였으니까. 자, 관중석 1열 오늘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들려주시죠.
1: 네, 첫 번째 챕터는 배구 천재의 등장, 폭풍 성장의 기적입니다.
0: 배구 천재의 첫 시작 어땠나요?
1: 네, 배구라는 종목이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하잖아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키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0: 엄청난 재능인 거죠, 키가.
1: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안산 서초 초등학교 시절엔 키가 142cm로 또래보다 작았어요.
0: 그렇네요. 배구 선수 하기에는 엄청 크진 않았네.
1: 그렇죠. 원곡 중학교 시절에도 키가 170cm가 되지 않아 벤치 멤버를 전전했습니다. 이게 160cm대 중학생이면 일반 여학생 치고는 큰 키지만 배구 선수로는 경쟁력이 낮은 편인데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공격을 주로 도맡는 포지션이 아니라 세터와 리베로 포지션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일전산여고에 진학을 했는데 이때도 키가 여전히 작아서 수비 전문 선수인 리베로 포지션 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키가 20cm 이상 자라면서 현재 키인 192cm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0: 와.
1: 사실 김연경 선수가 그 전에 키 때문에 배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시절 감독님이 김연경 선수 보고 아, 그만두지 말아라. 반드시 배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중학생 당시에도 발 사이즈가 무려 290mm였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 감독님이 손발이 크면 키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구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도 도끼를 품고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탄탄한 기본기 훈련에 키까지 폭풍 성장하면서 이 두 개가 만나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0: 와, 미쳤다.
1: 키가 크면 클수록 보통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동작이 굼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신 선수들은 대개 수비가 약점인데 김연경 선수는 단신이던 시절에 탄탄하게 갖춘 수비 덕분에 이 높이를 앞세운 공격도 되고 안정적인 수비력도 갖춘 이 특급 선수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에 프로 데뷔를 앞두고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김연경을 뽑기 직전 V리그 시즌에 지명권을 두고 이른바 꼴찌 쟁탈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더 못하기 대결을 펼칠 정도였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래서 꼴찌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를 지명하게 됐는데요.
0: 예.
1: 그래서 김연경 선수 이후에는 이 드래프트 제도가 이 최하위한테 1순위를 주는 게 아니라 확률 추첨제로 바뀌는 예. 김연경 선수가 제도까지 바꾼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0: 아, 선수 한 명 들어가면 이게 확 바뀌니까.
1: 네, 그 정도였습니다.
0: 대박이다.
1: 어느 정도야

0: 였냐면요. 김연경 선수가 합류한 꼴찌팀 흥국생명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신인왕은 뭐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서브상, 득점상, 공격상까지 데뷔 시즌에 신인이 6관왕을 달성하면서 여자 배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흥국생명에서 4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정규리그는 3번 우승, 챔피언 결정전은 4번 모두 진출해 3번 우승. 이 당시에 기록했던 통합 우승 2연패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이후에 해외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일본 팀 JT 마블러스와 계약하며 여자 배구 선수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요. 2011년엔 세계 최고 리그 중 하나인 튀르키예 리그 명문팀인 페네르바체로 이적해 프랜차이즈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또 재밌는 영상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사랑받는 게 있는데 예. 이 한 쇼츠 영상이거든요. 근데 튀르키예 주심한테 영어도 아니고 이 튀르키예어로 항의하는 장면이 화제예요. 와. 이제 막 정석적이고 유창한 언어는 아니었는데 이 심판한테 아 언니야 저 10번 계속 저래 계속 저래 이렇게 항의하는 영상이 이 현지 TV 중계진도 듣고 빵 터지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뛰어난 적응력 친화력을 바탕으로 현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아 터키 팬들도 뭐 한국 팬들하고 똑같은 느낌의 김연경 선수의 느낌을 쫙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2: 좋아리야 오누마라 오누마라 몰래 몰래 앞이요. 오네들이야 오누마라.
3: 영콩 김.
2: 하자마 하자마 앞이요 앞으로.
1: 아 이게 듣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는. 만능 톤인 것 같아. 이 톤으로 얘기하면 뭔가 개구진 그 어떤 투덜거림이 느껴져가지고 좀 사랑스러운 것 같아.
0: 전 세계 어디 떨거나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1: 대단한 것 같아요.
0: 대단하죠.
1: 예. 이어서 다음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10억 명 중에 하나뿐인 스타 한국 배구의 자존심입니다.
1: 김연경 선수 덕분에 한국 여자 배구가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김연경이라는 선수를 기억하는 건 사실 태극마크가 새겨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모습입니다. 국가대표로 오랜 시간 활약하면서 한국 여자 배구를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올려놓은 선수인데요. 이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여자 배구라는 종목 자체가 함께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출전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1: 예.
0: 이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36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썼던 대회인데요. 이 김연경의 이름 석자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무대였습니다. 8경기 동안 무려 207득점,
1: 우와.
0: 경기당 평균 25.9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1: 우와.
0: 당시 대한민국이 3, 4위전에서 아쉽게 패해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김연경 선수는 대회 MVP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올림픽 배구 역사상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가 MVP를 차지한 건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1: 와, 대단하다.
0: 네, 정말 대단하죠.
1: 예.
0: 그리고 그 다음 대회 2016년 리우올림픽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패해서 8강에서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요. 이 대표적인 별명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 식빵 언니가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1: 아, 이게 리우였죠?
0: 아, 맞습니다.
1: 맞아, 맞아.
0: 네, 예선 첫 경기가 당시 한일전이었는데 이 본인이 공격 범실을 저지르고 이 식빵이라고 외친 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 당시에는 이게 우리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1: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었지.
0: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중계진이 당시 침묵에 빠뜨리기도 했던
1: 너무 정확하게 느껴졌어 이게. 아.
0: 그래서 김연경 선수 어머니가 김연경 선수에게 아, 경기 중에 그래도 욕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전화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1: 어.
0: 그렇지만 지금은 뭐 너무나 캐릭터가 돼가지고
1: 예.
0: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이었죠. 네, 그 다음입니다. 네, 2020년 도쿄올림픽인데요. 이 8강 진출을 판가름할 도미니카 공화국과 결전에서 앞서 말씀드린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밀리고 있던 4세트 작전 타임 도중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김연경 선수의 동기부여 한마디에 판세가 뒤바뀌고 극적인 역전승을 차지했는데요. 이틀 뒤에 있었던 한일전이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당시에 5세트까지 가는 풀세트 접전에서 일본에 12대 14로 뒤진 상황이거든요. 한 점만 내주면 패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연속 4득점을 만들면서 한일전 기적이 역전승을 읽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30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 기록했습니다.
1: 와, 30득점.
0: 대단하죠.
1: 다 꽂아놨네요. 다 꽂아놨어. 와.
0: 제가 도쿄올림픽 당시에 직접 현장에 취재를 했습니다.
1: 어, 그래서
0: 비하인드가 있는데
1: 예.
0: 이날 그 아주 빅매치들이 많았어요. 올림픽 모든 경기에서.

0: 축구는 멕시코와 8강전, 야구는 조별 예선 2차전, 여자 배구는 예선 한일전. 아. 이렇게 세 경기가 모두 동시에 겹치는 상황이었거든요.
1: 막강하다, 막강해.
0: 그런데 이게 종목의 인기나 뭐 대진 등의 이유로 축구만 중계가 되고 배구는 이제 중계도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아하. 제가 당시에 야구장에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처음에 이제 거기 취재석에 앉아 있는 다른 한국 기자들도 야구를 보면서 또 다른 걸로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축구 중계를 보다가 당시 축구가 아주 멕시코에 처참하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어요.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바로 모두 여자 배구로 중계를 다 돌려가지고 이 야구와 동시에 기적의 드라마를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네.
0: 그만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든 승리였거든요. 이 당시 올림픽 종목에서 한일전 승리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종목이 됐어요. 여자 배구 신드롬이 일 정도였거든요.
1: 진짜 맞아요.
0: 또 성적도 좋았습니다.
1: 아, 좋았어.
0: 8강 진출에 성공해 튀르키예와 맞대결을 펼쳤고요. 김연경이 당시 9년 만에 또 준결승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이 세계 배구 연맹이 원 인 어 빌리언, 이 10억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1: 오우.
0: 4강에선 브라질에 막혀 아쉽게 탈락했는데요. 또 그 이후에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선 세르비아에 패해 최종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세르비아전에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난 후에 김연경 선수를 유심히 제가 지켜봤어요.
1: 오.
0: 본인도 사실 이제 힘들 텐데 이제 아쉽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글썽거리는 후배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1: 따뜻하다.
0: 그리고 한참이나 이제 코트를 보면서 빈 코트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제 저희 취재진 앞에 와서 그제서야 눈물을 이제 흘렸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이 당시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경기였는데 김연경 선수 말이 이 다른 날이랑 별다를 거 없이 준비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감정이 밀려왔다. 그래서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는데 이게 같이 인터뷰하던 기자들도 덩달아 울 정도였어요.
1: 어떡해.
0: 이게 김연경 선수가 눈물을 사실 이게 자주 흘리는 선수가
1: 그렇죠,
0: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워낙 카리스마도 대단하고. 근데 그 김연경 선수가 이제 저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막 다 이 감정이입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됐던 정말 이 그렇게 한국 배구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김연경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16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1: 예, 또 현장에서도 함께 또 보셨으니 김연경 선수 은퇴하는 경기에서 은퇴 또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래한 가수가 또 태희입니다.
0: 아, 이렇게 인연이 있군요.
1: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은퇴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어요.
0: 역사적인 현장에 계셨군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올 건데 예, 태희 노래는 안 듣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응원가였던 더 스코어의 레전드 듣고 올게요.

0: 스코어의 레전드 듣고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응원가. 아, 에너지 넘칩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스포츠 영웅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포츠 영웅 한국 배구의 자존심 김연경 선수의 일대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기자님 마지막 챕터 가시죠.
1: 네, 마지막 챕터는 신인 감독으로 데뷔한 김연경입니다.
0: 작년에 방영이 되었었죠. MBC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2025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면서 프로 생활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뭐 식빵 언니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행정가 등을 준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던 와중이었습니다. 2025년 말에 MBC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지도자로 깜짝 데뷔했는데요. 아, 이게 정말 큰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세심한 지도력 또 특유의 카리스마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까지 정말 볼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몽골 출신 선수인 인쿠시 등 선수들하고 케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감독으로서 경기 흐름을 읽는 예리한 판단이 대단하다는 평가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최고 경지 선수에 있었던 선수였던 만큼 코트 안에서 누구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지도를 했습니다. 예능보다는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은 구성이 많았는데
0: 그렇죠. 진심으로 했어요.
1: 네, 배구를 향한 진심이 닿으면서 배구 팬들을 넘어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스포츠 예능이 나왔다. 정말 이렇게 느꼈는데요.
0: 예.
1: 이 당시에 함께했던 이나연 선수, 인쿠시 선수 등 출연 선수들이 프로팀과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김연경 선수가 김연경 감독이죠. 김연경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다리를 놔주기도 했습니다.
0: 어허.
1: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았던 게 이 저희 회사 예능이라서라기보다는
0: 예, 예.
1: 이 보통 스포츠계 이 스타 선수는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걸 좀 깨부순 면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선수 시절 어렸을 때부터 불리한 신체 조건 때문에 이 일종의 겪었던 성장통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수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승리를 향한 특유의 집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한 부분이 지도자가 된 후에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0: 예.
1: 이 세계 최고 선수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인간미 넘치는 모습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감독으로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은퇴 이후에 김연경 감독이 스포츠 행정가의 삶을 꿈꾼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한국 배구를 좀 다시 한번 이끌어주길 팬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저희가 또 확인을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적인 리더십으로 선수들의 좀 고양시켜주는 어떤 에너지 업도 분명히 해주는 감독이고 그럼요. 전술로도 훌륭했고.
1: 그럼요.
0: 오, 등용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감독님으로서의 모습. 일단 신인 감독 김연경 시즌 2 예, 제작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또 한 번 감독으로서의 모습 일단 더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 슬램덩크 보세요.
1: 봤죠. 뭐 어릴 때 이제 다 바이블 같은.
0: 그 사랑공고의 신현철 있잖아요.
1: 네.
0: 아, 이게 만화책에서만 있는데 이게 엄청 유명한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어릴 때 키가 작아서 포인트 가드부터 해서 파워포워드 해서 모든 그 위치를 다 해서 센터를 했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 라는 거를 만화책에서 봤는데 이걸 김연경 선수가 진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
1: 만화 같은 선수라는 말이에요.
0: 만화 같은 선수예요. 자, 이렇게 또 관중석 1열 우리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0: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스타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중석 1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어요. 어떠셨나요?
4: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또 연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3: 그렇죠. 저도 있죠.
4: 네. 저도 김연경 선수의 이 마무리를 좀 함께했던 만큼 굉장히 지켜보면서 애정도 있고, 저는 좀 멋있다. 멋있다고 생각하는 선수였어요.
3: 솔직히 멋있어요.
4: 네, 멋있어요. 이게.
3: 네, 멋있어.
4: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한 분야에 얼마나 사랑이 많이 들어있고 열정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 사실 식빵은 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느껴지니까 용서가 되잖아.
4: 용서가 돼요.
3: 얼마나 저게 우리가 지켜봐서.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어떤 스포츠 영웅도 인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 많이 하면서 우리 김태훈 기자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저희는 신인 감독 김연경 OST 예근이 날아올라 듣고 올게요. 서로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느 작가의 15살 아들은 어딜 가자고 할 때마다 이런답니다.
2: 가서 뭐해?
1: 가기 싫은데 혹시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냐는 투. 그렇게 떨떠름한 아들을 데리고 한강 산책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지금 난 별일이 없는 게 좋은 나이지만 어릴 땐 뭔가 짜릿한 일이 있어야 좋았지. 그땐 이렇게 오래 걸으면 마냥 다리만 아플 뿐이었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준 것만 해도 고마웠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나 수시로 떠올려보자고 다짐했답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6: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7: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 듣고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맑고 섬세한 목소리를 가진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정우 뮤직 함께할 겁니다. 정우 씨는 정통 포크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음악 뮤지션이고요. 또 락 장르도 하시는 멋진 뮤지션입니다.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라이브 하시려고 기타 챙겨오셨어요. 정우 씨의 모닝 라이브 선물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우 뮤직 방송이 끝난 뒤에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지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정우 씨와 시작해볼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5: 제주항공 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Do it.
1: Well, all right, y'all.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우와 함께하는 정우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배우 정우씨가 있고요. NCT의 정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우 있지만 인디 음악계에선 이분이 최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우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3: 아, 네. 초대받아서 정말 영광이에요.
2: 아유,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3: 아침 있는 삶.
2: 네. 원래는 삶에 아침이 없었나요?
3: 그런 편인데요.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 몸을 예. 깨워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편이지 않나.
2: 어제 괜히 떨리지 않던가요? 아침에 뭘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3: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예.
2: 네.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시고?
3: 네. 너무 좋습니다.
2: 다행입니다. 정우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배우 정우 씨가 너무 또 계시고 NCT의 정우 씨가 또 계시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3: 그죠.
2: 그죠. 본명이세요?
3: 오해를 종종 받는데 네. 네 부모님이 주신 본명이라서 이대로 그냥 꿋꿋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런 뚝심으로 딱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저는 본명이 이제 호경이에요.
3: 네.
2: 그때 고경이라는 배우가 계셨어요.
3: 근데 태희님도 잘 어울려요.
2: 그래서 네. 근데 당시에는 저는 내 이름을
3: 멋지시다.
2: 내 이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우 씨가 딱 제 마음처럼.
3: 저는 이제 유명해질 생각이 없어서.
2: 저도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3: 이분들의 그늘에 숨어서 정우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예. 정우 씨가 목소리가 진짜 너무 차분하시고 성격은 평소에 차분하신 편이신가요?
3: 평소에는 말 수가 딱히 많진 않고요. MBTI는 대문자 E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2: 왜 E지? 아무리 봐도 I인데. 아무리 봐도 지금 I의 목소리에
3: 대신
2: 템포인데.
3: 낯가림이 좀 없어요.
2: 그게 E의 가장 큰...
3: 그런 것 같죠.
2: 맞네. 왜냐면 저도 E인데 저는 사실 방송 말고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그 불편함은 없어요.
3: 근데 라디오가 진짜 천직이시네요.
2: 천직이에요. 라디오 들으세요, 평소에?
3: 저 너무 좋아해요. DJ분들도 참 너무 애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2: 그러시구나. 라디오 감성이 좀 있으셔가지고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느낌이. 특이한 알바 경험이 있다고.
3: 그 충남 금산에서 걸어다니는 인삼 알바라고요. 지역 축제 때 인삼 옷을 입고 행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 5만 원 정도 받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2: 몇 시간 걷는데요?
3: 한 시간 반 정도.
2: 괜찮네.
3: 네.
2: 괜찮아.
3: 힘들진 않은데 근데

0: 걸어 다니는 인삼이 이제 여럿이 있어요. 그 사이에
1: 한 뿌리가 아니에요.
0: 어, 그럼요. 야. 홍보하기 위해서 한 뿌리로는 불충분해요.
1: 안 되지, 안 되지.
0: 네, 그 여러 뿌리 중에 한 뿌리로 행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이 맞으시네요. 저보다는 인 거 확실합니다. 어, 네. 저보다는 입니다.
0: 아, 네, 저는 외향인인 것 같네요.
1: 확실히. 예. 어, 우리 정우 씨가 매력, 반전 매력이 너무 넘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와 또 플레이리스트까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더 깊어지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함께하는 정우 뮤직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골라와 주셨을까요?
0: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1: 여름을 잘 즐기는 거 중요한데. 네. 계절 중에 여름 어때요? 좋아하는 편인가요?
0: 어, 싫어해요.
1: 아, 더운 거 싫어. 더운 거 싫어 또. 아주 조용하게 싫어요.
0: 어, 네. 사람들과 잘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짜왔어요.
1: 오히려. 네. 요걸 좀 즐기는 쪽으로 함께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정우 씨가 선곡한 첫 번째 곡 만나볼게요.
0: 네, 아무래도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우의 철의 삶이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1: 아, 너무 신나네요, 근데.
0: 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운 여름에 용광로 같은 노래 함께 하시면서 더위 좀 다스리셔 보아라 하면서 갖고 왔고요.
1: 아, 용광로 같은 날씨. 뜨거운 노래가 아니고 아, 노래 네. 자체가 용광로죠.
0: 노래 자체가 좀
1: 철과 철의 삶이니까.
0: 네, 담갔다 뺐다 난리가 나는 노래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발매된 제 타이틀곡인데 EP 앨범에 좀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힘, 사람이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뭔가 이유들 같은 것에 대해 노래하는 곡입니다.
1: 아, 노래를 만드실 때는 어디 영감을 어디서 받으세요? 뭐 이렇게 번뜩 하세요? 아니면 쌓아놨던 걸 조금씩 푸는 타입이세요?
0: 어, 삶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면 번뜩 하면서 만들고요. 아, 고통 없이 좀 요즘 좀 잔잔하네 하면은 억지로 만들고요. 아,
1: 또 꺼내보면서 네,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유연하게 또 곡을 만드시는군요.
0: 그렇게 해야 좀 건강한 창작이 되지 않나 합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또 창작의 어떤 유연함까지 담겨있는 정우 씨의 철의 삶. 처음부터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목소리가 멋짐이 있어요.
1: 너무 영광입니다. 대인님께 그런 말을.
0: 아유, 진짜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이야기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또 다음 곡 만나볼게요.

0: 시원한 음료 하나 마시고 싶다 지금.
1: 아우 딱 그런 느낌의
0: 딱 느낌이 좋은데요.
1: 노래죠?
0: 어떤 노래예요?
1: 한나코엔의 Summer Sweat이라는 곡인데요. 예.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곡 중 하나입니다.
0: 꽂혀 있군요.
1: 네. 앨범 자체를 좋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주 돌려들었는데
0: 예.
1: 제목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참 떠오르는 곡이에요.
0: 진짜 잘 어울려.
1: 몽롱하고 어지럽고 더운 이런 기분이 딱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맥주 한 잔 딱 하고
0: 그렇지,
1: 싶은
0: 그렇지, 그렇지.
1: 네, 그런 노래지 않나.
0: 평소에 술은 좀 즐겨 드시고요?
1: 조금씩 즐깁니다.
0: 즐기시는군요.
1: 네.
0: 뭔가 분위기 좋은 이 여름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뭔가 안에 어? 이 사장님 뭔가 느낌이 있는데?
1: 오.
0: 하는데 또 음악 선곡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 또
1: 너무 아시네요.
0: 네, 딱 그 음료 하나 딱 마시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그 느낌이 한나코엔의 썸머 스웻이라는 노래에서 확 느껴집니다. 이 노래 또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정우 씨 선곡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1: 조금 부담감을 안고 와서 예. 힘을 빡세게 준 아... 선곡이긴 한데요.
0: 너무 좋네요. 근데
1: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
1: 아, 너 그러시다면 너무 다행일 것 같고요.
0: 예.
1: 네. 아니셔도 이쁘게 봐주세요.
0: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정우 씨의 다음 곡 만나볼게요. 냉면. 익숙한 노래가 갑자기 나와서 앞에 내 수식어가 너무 민망해졌어. 아, 이번 노래 어떤 노래예요?
1: 이번 노래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입니다.
0: 요호!
1: 이거 모르는 한국인 없으시죠?
0: 그러니까요. 익숙한 맛이 최고예요, 사실.
1: 진짜 너무 좋아해요.
0: 왜 좋아요, 이 노래?
1: 이 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자란 일명 무도키즈라 가지고
0: 예.
1: 제가 요즘 밥 먹을 때도 무한도전 유튜브로 틀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전자에 박힌 노래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0: 그치.
1: 네. 여러분 같은 세대를 지나오셨다면 여러분의 몸속에도 이 DNA가 있을 거예요.
0: 무조건 있어. 모든 장면이 저도 너무 무도를 사랑해서 이 노래 불렀을 때 그 작업 환경과
1: 네.
0: 무대와 끝나고 나서의 리액션까지 다 기억나.
1: 네.
0: 무한도전.
1: 너무 추억입니다.
0: 무한도전 어떤 점이 그렇게 또 꽂히셨어요?
1: 그냥 무한하게 도전한다는 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저도 하면서 결국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봐야 되는 미션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무한도전에서 했던 막 속 긁기 이런 도전 막 떠올리면서 저도 좀 약간 힘내고 힘받고 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에 대해 막 얘기해주는 예능이라서 참 좋았던 것
0: 맞아,
1: 같아요.
0: 진짜 무모한 도전일 때부터 너무 좋았는데.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근데 저는 초반에는 1박 2일이 더 재밌었거든요.
1: 그쪽이셨군요.
0: 아, 그랬는데
1: 네.
0: 무한도전이 좋았던 이유가 멤버들이 어느 한 명은 활약할 때가 있고 어느 한 명은 진짜 저 사람 저러다 하차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림자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나는 이거를 다 끌어안고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다시 빛날 때
1: 네.
0: 전 무한도전 너무 사랑하게 됐죠.
1: 정말 멋있죠.
0: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함께 가면 언젠가

0: 빛난다는 걸 네. 그거 보면서 좀 많이
1: 저는 1박 2일 너무 차가워서 못 봤어요. 뭐만 하면 자꾸 막 떨어지고 막 PD랑 싸우고 아 좀 약간 그러니까. 차갑더라고요.
0: 그래, 저도 그 화끈한 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무한도전의 따스함에 저도 완전히 반했어요. 무한도전 얘기 한참 했지만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올게요.

0: 자, 명카 드라이브 냉면 듣고 왔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냉면 좋아하시나요?
1: 아, 평양냉면 정말 좋아합니다.
0: 와, 너 저보다도 또 어른입니다.
1: 아, 평냉을 잘 못 드시나요?
0: 아직 그 깊은 맛을.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어이, 다독이는 이 눈빛. 아직 그런 눈빛으로.
1: 네, 기다리고 잘. 있겠습니다.
0: 예, 예. 자, 깜짝 퀴즈 타임을 이제 가봐야 되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 관련 문제 내드릴 거거든요. 정우 씨가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싱어송라이터 정우와 함께하는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땡땡땡땡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냉면을 포함해서 바람났어, 압구정 날라리, 말하는 대로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MBC 예능 땡땡땡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무한도전, 2번 무한궤도, 3번

0: 아, 저희 객관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1: 아,
0: 고급지죠?
1: 아름답습니다.
0: 예, 아름답죠?
1: 네.
0: 예. 힌트가 될 만한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1: 힌트요?
0: 어. 힌트가 제일 어려워.
1: 1번.
0: 뭐 들렸는데? 뭐가 들렸어.
1: 네.
0: 예, 훌륭합니다. 아, 이런 쪽이구나. 야, 약간 기세로 가는 쪽으로.
1: 여러분 들으셨죠?
0: 예, 힌트를 또 정우 씨가 주셨습니다. 친절해.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5분 저희가 정답자 뽑아가지고 조각 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저희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광고 얼른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정우 뮤직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광고 전에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정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한 MBC 예능 바로 1번 무한도전이었습니다.
0: 와우. 당첨자 5분 저희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가 준비한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들어보면서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선물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저는 저의 노래 중에 낡은 괴담이라는 곡을 준비해왔어요. 네. 딱 이맘때 이 시간쯤에 만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0: 아침에 만든 노래.
1: 네, 밤을 다 새고 잠이 안 와서 아침 바람 소리 들으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0: 어떤 느낌일지 그때 만들었을 때 우리 정우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라이브를 들으면서 함께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들을게요.

0: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정우의 낡은 괴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정우 씨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조근조근한데 왜 이렇게 락스타 같이 보이지? 아. 약간 멋이 있어요, 확실히.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아침에 밤을 꼴딱 새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는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1: 스스로 좀 위로받는 기분은 들었어요. 막 너무 마음이 좀 어지럽고 복잡해서 잠이 안 왔다가 만든 노래인데 그래 이렇게 승화를 하니까 좀 괜찮군 하며 이제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너무 좋다. 그 사실은 뭐 시련이랑 고통들이 올 때 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가 올 때 번뜩하고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너무 평안하면은 사실 소재가 떨어져서
1: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 안 평안한 게 행복한 건데 그럼 또 일이 안 돼. 네. 싱어송라이터들은 진짜 그런 걸로 힘들 것 같아, 곡 쓸 때.
1: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불행을 찾아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0: 그래서 인삼옷을 입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인삼옷을 입고.
1: 즐겁긴 했는데 좀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0: 일부러 고된 길을 또 걸어야 되는 아, 아주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정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정우 뮤직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곡 만나볼까요? 또 의외의 장르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FX의 미행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학생 때 대중가요를 잘 듣지 않았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네. 인디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대중가요는 멋이 없다 막 이런 착각에 빠져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안 그래요. 근데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중가요 안 들어 이런 컨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0: 에?
1: 그래서 몰래 훔쳐들었어요. 어깨 너머로.
0: 아, 왠지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1: 네, 제목을 너무 알고 싶은데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0: 그렇지,
1: 그렇지. 그래서 기숙사에 그 친구가 돌아오면 이 노래를 틀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앨범 제목을 알 때까지 몰래 들었던 추억이 있어요.
0: 네. 너무 짝사랑하는 느낌이다.
1: 맞아요.
0: 마음을 들키지 않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1: 네.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리며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0: 그래서 알아낸 노래가 FX의 미행이었군요.
1: 네.
0: 노래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 곡 처음부터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정우 뮤직 FX 미행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인데요. 다음 곡 바로 만나볼까요? 아, 신기성이 좋다. 어떤 노래예요?
1: 네, 이 노래는 콕토 트윈스의 아이스 블링크 럭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콕토 트윈스의 헤븐 올 라스베가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콕토 트윈스는 청자에게 가사를 알려주지 않기로 유명한 팀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공식 가사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요.
0: 오, 신기해.
1: 음악을 느끼지 않고 무조건 해석하거나 정의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음악이라고 보통 이제 이해되곤 하는데요. 저도 옛날부터 이 앨범을 들어왔는데도 이 음악이 정확히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 몰라요. 오. 그냥 느끼는 거죠. 오. 이 더위를 느끼듯이. 오. 그런 직감적인 노래입니다.
0: 와, 되게 예술적이다. 예술적이야. 이게 사실은 더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준 거일 수도 있고.
1: 그죠.
0: 네, 아니면 이 해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약간 너네 이런 거 즐기지 못할걸? 하면서
1: 그죠.
0: 괴롭히는 것 같기도
1: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와, 매력적이네요. 네. 콕토 트윈스의 아인스 블링클럭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처음부터 우리도 한번 괴롭힘 당해볼까요?

0: 아, 좋습니다. 이게 그냥 마냥 즐기기만 해도 좋은 리듬이기는 해요. 진짜 좀 시원함이 살짝 있네요. 이게.
1: 네.
0: 다음 곡 바로 만나볼까요?

0: 어, 파티다 파티. 다 모여라 모여. 약간 합창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노래예요?
1: 네, 이 곡은 막달레나 베이의 The Ballad of Matt and Mika입니다. 이 곡은 2024년에 발매된 Imaginal Disc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수록된 곡이에요. 앨범 전체에도 좋고요. 그 중에서도 마무리를 장식하는 이 발랄하고 화창한 빛이 산발하는 분위기의 곡이 제가 아는 여름과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몸이 생기를 원한다 할 때 이 곡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 약간 노력한 우리 동료들과 산뜻한 마무리.
1: 어, 너무
0: 후련한
1: 좋죠.
0: 마무리. 약간 네. 그렇게 하는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수고했다.
1: 어, 약간 소리 지르면서.
0: 어, 약간 소리 지르면서 듣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이런 신스팝도 좋네요. 막달레나 베이의 The Ballad of Matt and Mika 처음부터 들을게요.

0: 거기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

0: 주택도시공사.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1시간 동안 3, 4부 함께하는 시간, 정우 뮤직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5: 아,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3: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어떠셨나요?
5: 저는 우선 너무 다들 반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청자분들께 또 어떻게 플레이리스트가 다가갈지 좀 걱정 반 설렘 반인 상태로 이제 네, 퇴근을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3: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곡 많이 소개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또 들을 것 같아요. 찾아서.
5: 나 너무 기뻐요.
3: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우 뮤직의 마지막 곡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5: 뉴진스의 버블검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3: 네.
5: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최근에 있었던 공연에서는 커버곡으로도 이 곡을 불렀어요.
3: 궁금해.
5: 평소에 다른 분들 노래를 공연에서 부르지 않아서 더 특별하고 좀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늘 함께해주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애틋한 감정, 그리고 뮤비에서 느껴지는 화창한 풍경이 역시 여름을 맞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노래지 않나 생각하며 가져왔습니다.
3: 아, 뉴진스의 버블검. 이 노래가 정우 씨 버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긴 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와서 해주세요.
5: 궁금하시다면 찾아봐 주시고 또 네.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아침 새벽 5시에 해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3: 아, 정말요? 네. 약속하셨어요?
5: 네.
3: 저희는 꼭 부릅니다.
5: 네.
3: 알겠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을 또 했으니까 또 기쁘게 우리 또 마지막 인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정우 씨와 정우 뮤직 함께 했는데 다음 주에는 가수 준희 씨 나와주셔서 준희 뮤직으로 또 꾸며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우 씨와 함께 저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

0: 바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의 어원이 열리다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박이 열리고 자두가 열리고 앵두가 열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여름인 거예요. 쉽게 우리들은 더위와 습도 뭐 이런 걸 떠올리지만 정작 여름은 자라는 계절인 거죠. 잘 여물고 있을 곡식과 과일들을 생각하면 이 더위도 뭐 결국 제 몫을 하고 있는 셈이죠. 7월 12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